그래서 저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특별히 아들이 많이 보챕니다. 아빠 이러다가 우리 죽겠어.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계속해서 아니야 조금만 가면 물이 있는 곳이 나올 거야. 그런데 덜컥 저들 앞에 뭐가 나왔느냐 하면 묘지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거 봐. 이 묘지 봐. 여기서 사막에서 물을 못 찾아서 죽은 사람들이 여기 묻힌 거야. 우리 이제 다 죽었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니다, 얘야. 이 묘지가 있다는 것은 가까이에 마을이 있다는 희망의 표시야. 절대로 저건 절망의 표시가 아니야. 이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믿고 나지막한 그 언덕을 지났더니 정말로 마을이 나와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사람은 어떤 사람은 절망적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희망적으로 봅니다. 그걸 우리가 가리켜서 견해의 차이라 또 시각의 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눈은 두 눈이 있죠. 오른쪽 왼쪽 두 눈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눈이 더해져서 육신적인 눈과 영적인 눈이 있어요. 육적인 눈이 잘 보이면 시력이 좋다고 그럽니다. 멀리 있는 작은 글씨까지 잘 보이면 정말 2.0, 2.0 되어서 정말 시력이 좋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영적인 눈이 좋은 거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영역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영역이 좋다. 영역이 뛰어나다. 사물을 잘 보는 것을 시력이 좋다고 그런다면 영역이 있는 것은 뭘 보고 우리가 알수 있을까요?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볼수 있는 능력이 뛰어날 때 우리가 영역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도단이라고 하는 이 성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서 도단성을 다 둘러쌌어요. 도단성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왜 아람 군대가 유독 이 도단성만 둘러쌌을까요? 아람 군대는 수시로 옛날에 왜구가 우리나라를 침범했듯이 수시로 침범했어요. 근데 이 아람이란 나라는 그런 왜구 정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지금의 시리아는 전쟁이 벌어지고 형편없는 나라가 됐지만 성경 시대에 그 엘리사 시대 때 아람은 굉장히 강한 나라였어요. 근데 이 강한 나라의 강한 군대가 침공하면 자기들이 이길 줄 알았는데 번번이 실패로 끝났어요. 왜냐하면 침공에 들어오면은 이미 이스라엘 군대가 매복해 있어서 저들을 쳐서 저들이 지고 마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고 계속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분명히 스파이가 있는 거야. 내가 반드시 잡아낼 거야. 그랬더니 이 신하들이 당황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아주 영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왕한테, 이스라엘 왕한테 얘기해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가 공격하기도 전에 우리가 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람 왕이, 그래? 그렇다면 그 엘리사가 어디 있어?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러면 도단성을 가서 포위해가지고 그놈을 잡아와. 그래서 이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뺑뺑 둘러싼 겁니다. 이걸 아침에 사환이 나가서 보니까 많은 군대가 둘러싸고 있어요. 이제는 죽었구나. 덜덜덜덜 떨고 있을 때 엘리사가 기도를 하지요. 이 사환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엘리사는 볼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군전사가 자기들과 함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환을 위해서 영적인 눈을 떠서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처럼 사환처럼 이런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엘리사가 어떻게 했는지 잘 보시고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에 처할 때이 엘리사 했던 것처럼 우리가 잘 따라하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지금 사환의 눈에는 아람 군대가 엄청 많죠. 뺑뺑 둘러쌌으니까. 그런데 이 영적인 눈을 탁 띄어서 보니까 불말과 불명그릇한 천군 천사들이 그들보다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 이 사환의 마음이 안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심이 되죠. 영적인 눈이 띄어서 보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어려움이 올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아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 좋은 성경 구절이 있죠.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하여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용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도 보면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어려움이 찾아올 때 많은 사람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한 낭망한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것이 심해지게 되면 목숨을 끊게 됩니다. 우리 한국은 자살공화국으로 유명하죠.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나라 중에 자살률 1위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는 몇 등 했을까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는 10등을 했습니다. 10만 명당 24명이 죽었습니다. 2018년도 이 보고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의 그런 연구조사니까 정확하겠죠? 남자와 여자에 대해 비율을 따져보니까 남자가 3, 여자가 1입니다. 남자가 더 약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보다 못 사는 북한은 몇 등 했을까? 궁금하죠? 28등을 했어요. 10만 명당 15명밖에 안 죽었어요. 그럼 세계 1등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세계 1등은 누가 했을까요? 스리랑카가 했습니다. 35명, 10만 명당. 불교 국가입니다. 이 생이 힘들면 어떨까요? 에라 죽어버리자. 다음 생에서 잘 되면 되지.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죽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쉽게 자살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앞에 살인죄를 범하는 거예요. 내 생명 이거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걸 어떻게 감히 내가 목숨을 끊으려고 그래요. 자살하려는 그 용기가 있으면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 같은 경우 보면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애굽에 팔려가서요. 노예가 됐어요. 또 강간미수미비 내에서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어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요셉이 형통했대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더라고 하는 그 시점이 언제인 줄 아세요? 노예로 했을 때 형통했대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 형통했대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거는 조만간에 극복이 될 문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기도함으로 믿음의 확신 속에 살아야 한다. 여기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도단이라고 하는 이곳에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사환의 눈이 당장에 뛰어지더니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만든 거예요. 참 이 엘리사의 기도는 즉각 응답하니 우리도 그러고 싶죠. 하나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면 즉각 응답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1년 9월 11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아시죠? 911 테러가 일어났죠. 쌍둥이 빌딩에 두 개의 비행기가 와서 부딪힘으로 인해서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온 이 주인공은 맨 마지막 생존자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구출된 사람입니다. 이 지네 거즈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64층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 빌딩에 비행기가 부딪혔을 때에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안 되니까 걸어서 쭉 내려왔는데 13층까지 왔을 때 빌딩이 확 무너져버렸어요. 이전에 죽은 거죠. 정신 차리고 보니까 건물 도매 밑에 갇혔어요. 그때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돌죠. 이런 정말 절명의 순간에는 하나님밖에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그 순간에 돈이 생각나던가요?
뭐 남편이 애들 생각, 아유,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이나 눈앞에 아른거릴 때 우리 하나님밖에 생각 안 나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신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인가 중요한 거죠. 바로 그 순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려고 정말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교회로 틈만 나면 데려가려고 했는데 자기는 뺀질뺀질거리면서 뭐 친구 만나러 간다, 무슨 일 있다, 뭐 회사 일이다 하면서 맨날 빠져나간 미꾸라지처럼 어쩌다 교회만 나왔어요. 그게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 죽는 순간에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는데 하나님 내가 나에게 한 번만 기회 주면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할게요. 어머니 기도대로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하나님 위해서 그렇게 살게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살아날 것 같지 않아요. 건물 더미 속에 갇혔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흔들다 보니까 저 멀리서 건물 더미 속에서 희미한 빛이 들어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막 더 열심히 부르짖는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정신 잃지 않게 해주세요. 정신 잃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구조대가 왔을 때 소리를 내야 자기를 찾을 거 아니겠어요? 정신 잃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구해주세요. 하나님 막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아 그랬더니 갑자기 인기척이 저쪽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빛이 있는 쪽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네리 물어본 겁니다. 누구세요? 그랬더니 아 구조대가 아직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왔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정신을 잃지 않도록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네를 이제 소망이 생겼어요. 정신 잃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이 사람과 자꾸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이 드는 게 이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당신이 도대체 누구세요?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폴이에요. 아, 폴이군요. 폴아 이름 부르면서 또 정신 힘이 잘나면 또 조속히 이렇게 하면 또 대답하고 하면서 정신 잃지 않았어요. 27시간이 거의 됐을 때 구조대가 와서 그를 구해냈어요. 맨 마지막 생존자입니다. 레스트 서바이버예요. 구조되자마자 물어본 거예요. 나랑 대화한 사람 찾으려고 그 사람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못 봤냐고 구조대가 말합니다. 아무도 여기 없었어요. 아무도. 우리 외에는 아무도 여기 온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왔을 때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지네리 기사화돼서 간증으로 나온 게 뭡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폴이었다. 이렇게 간증을 한 겁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와 함께 하신 것을 이 지네리는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도단, 도단하면 어떤 생각이 떠나나요? 도단에서 기도가 두 번, 물론 시기는 다르지만 두 번 간절하게 부르짖음이 울려 퍼졌어요. 하나는 엘리사가 도단상에 갇혀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사환이 이 불말과 불명을 보게 하죠.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도단, 다른 시기에 이 도단은 뭘까요? 여기서는 도단, 바로 이 도단성, 엘리사가 있던 이 성이죠? 또 다른 도단은 바로 요셉의 얘기입니다. 이 도단까지 형들한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뭔가 필요한 거 갖다 주려고 거기까지 계속 찾아갔어요. 형들이 저기 보니까 채색옷 입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요셉이 오니까 저놈 죽여버리자. 딱 모의 작당을 하고 웅덩이에다 확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럼 죽여버린다. 우리의 사사건건 밀고 하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요놈만 없으면 편한데 죽여버릴 거야.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구덩이 속에 빠지면 어떻게 할까요? 뭐부터 할까요? 그냥 하나님 살려달라고. 안 부르짖었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형들이 날 죽이려고 그래.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나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응답해 줬어요. 목숨은 살았어요. 죽임을 당하진 않았는데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노예로 팔려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서 요셉이 구해져서
그때 형 루벤이 왔으면 자기가 구해졌을 거예요. 형 루벤이 잠깐 어디 간 사이에 팔아버렸으니까 루벤은 죽이고 싶지 않고 몰래 빼내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지 않고 팔려가게 만들어요. 목숨은 살려주지만 팔려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부르짖는 그 기도가 요셉에게는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엘리사의 기도는 즉각 응답하고 왜 야곱의 기도는 이 요셉의 기도는 즉각 응답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거기서 만약에 바로 응답해서 뽑아냈으면 요셉은 그때까지 어떤 우리 영어로 말하면 스포일 브렛입니다. 완전히 버릇도 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형들 고자질이란 하는 그런 응석받이예요. 아마 변함없이 아버지 편애를 받으면서 아마 또 형들이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했으니까 아마 평소에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고자질을 하면서 형들이나 괴롭히면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안 내버려 두셨어요. 요셉 17살 티네이저 때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강간 미수범이 되어서 감옥까지 들어갑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성전을 세운 사람이에요. 이 성전을 세운 이 위대한 사람이 믿음의 장인 히브리 11장에는 없어요. 솔로몬은 광야를 지나보질 않았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들어있는 믿음의 인물들은 다 광야대학 졸업자들이에요. 요셉은 노예라고 하는 광야대학을 졸업했는데 그걸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이 대학원까지 보내주셨죠. 이 감옥이라고 하는 광야대학원까지 보내주셨어요. 요셉은 특별히 석사학위까지 받으시고 나중에 총리까지 되셨어요. 30살의 총리가 됐습니다. 히브리 11장에는 다윗은 어느 대학 출신인가요? 유다광야 대학 출신이죠. 유다광야에서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죠? 사울이 죽이겠다고 쫓아다녔어요. 잠을 자도 잠을 잔 것 같지 않고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는 그냥 사울이 곧 달려들어 자기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유다광야 속에서 몇 년을 그렇게 쫓겨다녔습니다. 모세는 또 어땠나요? 모세는 어느 광야 대학 출신인가요? 40년간 양쳤던 광야가 어디예요? 미디안 광야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그전에는 왕자였는데 왕궁에서 40년간 살았는데 갑자기 졸지에 양치기로 바뀌어가지고 양똥냄새나 맡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요셉은 총리가 됐어요. 광야대학을 졸업한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위대한 지도자가 됐어요. 다윗은 어땠나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존경받는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좌절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필요하면 즉각 응답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분명히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광야대학에 집어넣었다면 감사하셔야죠. 돈 한 푼 안 내고 광야대학에 내가 들어와서 장학생으로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국비장학생으로 여러분들 있다면 감사하셔야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서프링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이 서프링, 고난,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네 가지에 다 들어가요. 일반 고난이 있죠. common suffering이 있습니다. 인간이면 뭐 당하는 그런 고난들이에요. 뭐 남자들은 땀 흘려야 벌어먹였죠, 가정을. 여자는 애를 낳는 그런 것도 있고 뭐 사고도 당하고 늙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일반 고난입니다. 누구나 사람이면 다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욥기 5장 7절에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땅 위에서 여러분이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고생을 위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불꽃이 위로 올라간 것 같이 자연스럽게 우리 인간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또 바로잡는 고난을 얘기를 합니다. collective suffering이 있습니다. 이 collective suffering을 우리가 그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녀된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에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우리를 징계하시면서 우리를 바로잡아주세요. 제가 아는 그 어떤 목사님은 편식을 안 합니다. 뭐든지 주면 잘 먹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는 엄청 편식을 했대요. 근데 자기가 이게 고쳐졌대요. 자기 엄마 때문에.
오늘 엄마가 아마 작정을 했던 것 같아요. 밥상 앞에서 깨그적깨그적거리고 뭐 투정을 막 했더니 갑자기 엄마가 고무신장을 딱 벗어들더니 하여간 안 죽을 만큼 때렸대요. 그 뒤로 편 시간은 어떤 반찬이든지 그래서 자기 엄마 덕분에 자기 와이프가 너무 편해졌다 그런 얘기를 해요. 짜든 달든 맵든 아무 자기가 절대 불평을 하지 않는데요. 그 불평하려고 그러면 엄마의 그런 화난 고무신작 들고 두드려 패다는 생각이 나면서 확 잡혀졌대요. 하나님은 한 번씩 이렇게 탁 바로잡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기도 해요. 그다음 컨스트럭티브 고난이 있어요. 서프링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를 예수님다운 성품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절 3절에 5장 3절 4절에 보면은 우리가 환난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환난이 오면은요 우리는 인내를 배워요. 인내가 예수님다운 성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의 나라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닮은 만큼 그것만큼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에요. 우리가 뭘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까? 예수님 닮은 만큼 하나님 나라가 누리는 그것이 상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성품을 가다듬고 계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적인 고난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네 번째가 다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고난. 요한복음 9장 2절 이하에 쭉 보면은 누구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맹인네 얘기가 나와요. 다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것은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태어나서 맹인인데 그게 죄가, 뭐 죄도 저지르는데 자기의 죄입니까? 이거는 뭐 제자들이 전생 윤회설을 믿고 있는 거나 비슷한 거죠. 그 사람이 무슨 죄, 지금 예수님의 답변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기 위함이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페니 크로스비 같은 사람은 태어나면서도 맹인이지만 이분은 평생에 8천여 곡의 정말 감동적인 찬송을 만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주신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을 꼭 한 번씩 양에게는 털이 길어가지고 오만 그런 오물들이 다 붙지만 제일 문제가 찐득이에요. 이 찐득이 때문에 병에 걸려서 많이 죽어요. 그래서 이 양들을 갖다가 앤티셉틱 탱크에다 한 번씩 양치는 사람이 집어넣는데 이 외투를 입고 물속에서 수영하면 이렇게 무거워서 빠지는 것처럼 말이죠. 이 양털에 물이 묻으면 축 처지면서 빠질 것 같잖아요. 양들이 발버둥을 친대요. 지금 여기는 지금 소지만 여기도 똑같이 양을 들여보내면 양들이 막 발광을 합니다. 근데 양들이 거길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털에 붙어 있는 찐득이들을 다 떨어버려야 병에 안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이라고 하는 여기 앤티셉틱같이 그런 고난이라고 하는 곳에 집어넣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가 떨어져 나가기를 원하나요? 욕심이라고 하는 찐득이들이 떨어져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집이라고 하는 교만이라는 찐득이들이 떨어져 나가기를 원하는 그래야 우리가 살거든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지 믿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할 것이면 회개하고 견딜 수 있으면 견디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 합시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끝까지 신앙적인 원리로 살아야 한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람 군대의 눈을 다 어둡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어딘지도 몰라요.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찾고자 하는 사람 여기 없으니까 내가 가르쳐줄게. 날 따라와 해가지고 저들을 이끌고 사마리아로 갑니다.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 쭉 가요. 그래가지고 도단에서 사마리아에 다 도착해서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 딱 집어넣고는 이제는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주세요. 딱 열어봤더니 뺑뺑 포위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도단에서 이 사마리아까지 20km예요. 우리 옛날 리스로 말하면 한 50리를
눈이 먼 채로 간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리고 이제는 괜찮겠다 싶어서 눈을 떴는데 보니까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 있어. 이제 죽은 거죠. 이때 이스라엘 왕이 이제는 기회지요. 아랑군대를 다 처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이스라엘 왕이 말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은, 북이스라엘 왕은 요람이거든요. 요람이 말합니다. 엘사한테. 저들 다 죽여버릴까요? 다 치워버릴까요?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아니다. 떡과 물을 그들에게 줘서 또 저들을 아람으로 다 돌려보내라. 이게 성경적인 원리인 거예요. 신앙적인 원리를 따라야 돼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신앙적인 원리를 잘 따라야 돼요. 우리가 원수 만났을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나요? 로마 12장 20절에 보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래요. 원수들의 피로를 보면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저들의 머리맡에 뜨거운 숯불이 놓여진 것처럼 저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싸우자고 덤벼들면 싸우는 건 자신 있는데 이 사랑으로 다가오면 막 견디지를 못해서 본인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는 것을 같이 싸우는 겁니다. 복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사랑으로 저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들이 먹고 마신 다음에 놓아보내는 것이 엘리사의 답이었던 것을 봅니다. 성경적인 원리죠. 도스토옙스키, 러시아의 유명한 문어인 도스토옙스키가 죄아벌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죠. 여러분들이 아마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보면 주인공이 라스콜니코프가 등장을 하죠. 라스콜니코프는 그 당시 유행했던 니체의 초인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나폴레옹과 같은 초인과 평범한 사람이 사는데 나폴레옹과 같은 초인은 사회 개혁을 위해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도 무슨 방법을 동원하든 다 정당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 사상을 이 라스콜니코프가 가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초인인 거예요. 사회 개혁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렇게 주변을 돌아봤더니 딱 한 사람이 눈에 걸렸어요. 전당포 노파였어요. 고리대금 업자였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 고리대금 업자. 그리고 그가 벌은 돈으로 선을 위해서는 하나도 한 푼도 안 쓰는 저 노파를 죽이는 것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저 노파가 가진 돈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것이 맞는 것이다. 나는 초인이야. 내가 하는 것은 정당한 거야. 그래서 이 노파를 죽여버립니다. 돈을 뺏어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자기 마음은 자유롭지 않아요. 이 영혼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양심이 갇히게 오는 거예요. 라스콜니코프가 깨달은 게 뭐냐. 아, 나는 초인이 아니구나. 나는 보통 사람이었구나. 평범한 사람이었구나. 그러면서 그가 이 소냐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자기는 노파를 죽여서 초인이 되고자 했지만 이 소냐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를 죽여서 생계를 유지하던 그런 여인인데 이 여인과 사랑에 빠지면서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냐가 바로 라스콜니코프가 저지른 일을 알고 자수를 권유하게 됩니다. 바로 이 라스콜니코프는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범한 사람, 죄인일 뿐이다. 하나님 앞에서 초인은 없다.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정당화시키는 사람은 없다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었어요. 내 생각이었어요. 내 신념이었어요. 자기 철학이었어요. 근데 옳고 그름의 기준은 바로 성경에 있고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그는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사회 변혁은, 사회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것을 그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수를 하고 시베리아에 8년 유영을 떠납니다. 이 소냐라고 하는 여인도 거기를 따라가죠. 엘리사처럼 그런 적들로 뺑뺑 둘러싸여 있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도 있고 요셉처럼 구덩이에 집어 던져져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똑같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마침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결과가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위기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영적인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를 해치고자 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신앙의 원리로, 사랑으로, 용서로, 섬김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미국 내시빌 연합침례교회를 섬기시는 이행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은 BBN 복음대화방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대화방 홈페이지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그럼 오늘 들으신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며 늘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1년 365일 언제나 저 북극성처럼 여러분 곁에서 순수한 복음과 엄선된 찬양으로 함께하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체 광고 방송도 없이 늘 은혜로운 말씀과 찬양으로만 여러분 곁에 다가가고 있는 저희 BBN은 사랑해주시는 여러 청취자분들께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 좋은 방송을 소개하고 알리는 방법으로 청취자 초청 카드, 즉 ITL 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BBN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 이웃에게도 알리고 싶으신 분 계시면 홈페이지를 통해 저희 방송국으로 ITL 카드를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즉시 여러분이 계시는 곳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십자가 승리를 날마다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0: 얼마나 자기를 모르면은 그 행위를 통해가지고 자기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렇게 선포하는데, 아,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는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자기를 모르는 소리냐는 거 아닙니까?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오늘 이 시간에는 분당 우리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마음과 입이 해야 할 일을 보내드립니다.
0: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13절까지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2: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0: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2: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0: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2: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0: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0: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2: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0: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2: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0: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2: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0: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2: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0: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완벽한 공부법,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아이들, 청소년들이 이제 공부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니까 그 메타인지라고 하는 그 용어가 있는데 그게 제 눈에 확 띄었습니다. 이 메타인지가 뭐냐 하니까 한마디로 설명하면은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 메타인지란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능력. 이게 메타인지라는 겁니다. 이 메타인지와 관련해서 모방송 제작팀이 이제 실험을 했는데요. 이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수능 성적이 상위 0.1% 안에 드는 학생들, 뭐 전교 1등권 아이들이겠죠? 그런 아주 특출나게 공부를 잘하는 그룹으로 이제 한 그룹을 묶고 나머지 그냥 평범한 그런 학생을 이제 한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무슨 실험을 했느냐 하니까 이제 이런저런 테스트를 통해가지고 이 상위 1% 수능 성적이 특출한 이 아이들이 다른 나머지 평범한 애들하고 뭐가 달라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잘하는가, 이거를 이제 그 테스트해 보는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기억력 테스트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점검을 했더니 의외의 결과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생각에 기억력 테스트만 해도 평범한 보통 애들에 비해서 그 수능 성적 상위 0.1% 안에 드는 그 학생들은 막 굉장히 머리도 비상하고 기억력도 좋을 것 같은데 아 막상 결과를 보니까 이쪽 팀이나 저쪽 팀이나 큰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어디에서 차이가 나서 그 아이들은 그렇게 공부를 잘하느냐? 그 책에 있는 설명을 그대로 옮겨드리자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메타인지 능력이 높다는 말은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자신의 단점을 최소화할 학습 전략, 즉 공부법을 창조할 수 있다는 말이다. 아, 제가 그 설명을 보면서 느낀 게 저는 왜 그 상위 0.1%에 못 들었는지 이유를 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막 무대포로 막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막 새카맣게 교과서에 그 막 밑줄 꺼가면서 그냥 무조건 공부할 때 상위 0.1% 드는 이 아이들은 자기가 뭘 알고 있는지 뭘 모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그 전략에 따라서 이제 공부를 하니까 그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학생하고 그냥 막 공부하는 학생하고 결과가 다를 수밖에 뭐 없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 책에 그 어느 심리학 교수님의 분석도 나오는데 뭐 결과가 좀 비슷합니다. 이런 분석입니다. 이 두 집단의 차이는 기억력 자체의 차이가 아니라 자기가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것을 보는 안목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저는 이 메타인지와 관련한 이런 설명들을 보면서 아,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것 그리고 또 내가 뭘 알고 있고 뭘 모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 이게 뭐 공부 잘하는 데만 이게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전 생활에 이 메타인지라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메타인지라는 용어가 떠올랐던 것은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이 메타인지하고 연관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문제점이 뭔가를 지적하는데 그 9장 32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9장 32절에 보니까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또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을 모르고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며. 제가 이거를 보면서 느끼는 게 유대인들이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얼마나 자기를 모르면은 그 행위를 통해 가지고 자기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렇게 선포하는데 아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는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자기를 모르는 소리냐는 거 아닙니까? 참 가슴 아픈 것은요 오늘 우리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은 그 믿음이 좋다는 분들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과 정상이 비슷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엄청나게 자기 행위를 강조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혹시나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갖는 치명적인 그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자, 9장 32절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그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 것 같으니라. 여기 나오는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할 때 이 부딪힐 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 나와 있는 내가 걸림돌과 그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었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됩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그치는 바위가 됩니까?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 내 의지, 난 내 주먹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 그렇게 자기를 과신하고 자기 행위를 과신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치는 바위가 된다는 겁니다. 이 참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뭐가 일이 안 풀리고 뭐 그냥 열심히 하는데 자꾸 그냥 자빠지고 넘어지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은 한번 자기를 근원적인 점검이 좀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 믿는다 그러지만 나는 여전히 은혜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어떤 행위, 내 어떤 의지력, 내 공로 이런 것들을 내가 지금 더 의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0: 합니다. 이 찬양은요, 좀 철든 사람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 우리가 10대 때, 20대 때 그 어리고 철이 없어서 자기를 몰라도 너무 몰라가지고 그 메타 인지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막 뭐든지 자기는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설치고 다니다가 한 해, 한 해 세월이 들면서 자기를 인식하고 그 죄성을 가진 인간의 한계를 깨달으면서 이제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참 복음이구나, 이 은혜구나. 이걸 깨달아가는 게 이게 철이 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걸림돌이 아니라 내가 의지해야 될 그런 주요 또 믿음의 대상이라는 걸 자각하는 믿음이 이제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 안에 더 많이 생겨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어리석은 태도를 가슴 아프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걸 가슴 아프게 바라보는 바울이 어쩌하다가 우리 동족은 이렇게 어리석은 자리에 빠졌나, 이걸 점검하다가 발견한 게 뭐냐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어리석게 된 게 그 지식이 없는 잘못된 열심에 빠져서 그렇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게 10장 2절에 나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저는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그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사 강습회, 막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교사 강습회 할 때 제가 이제 종종 사용하던 표현이 이겁니다. 무식이 열심을 만날 때 최악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중등부를 맡고 있는데 중학교 애들에 대해서 막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또 관심도 없어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뭐 애들에 대해서 사춘기의 특성은 뭐며 14살, 15살 아이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뭘 해주면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고 이런 하나도 모르고 막 무대뽀로 막 열심으로 막 하려고 그러니까요. 그런 좀 무식한데 열심 내는 교사들이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타입이에요. 열심이 많아가지고 막 맨날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는데 하나도 마음에 안 와닿고 막 이거 막 완전히 이거 막 예,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전화 오면은 애들이 막 경기를 해요. 아, 이것도 받으면 막 지겨워 죽을 것 같고 안 받으면 막 열심히 특수해서 막 집으로 뛰어올 건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강습회 같은 거 할 때 늘 권면했던 게, 약간 비꼬누투로 권면했던 게, 애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열심도 내지 마시라고. 그 애들에 대해서 잘 무지하고 관심이 없으면 가끔 가다가 결석도 해주시고 지각도 자주 하고 애들한테 연락 다지 말고. 이게 왜 무식과 열심이 만나면 최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반성해야 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막 난 내가 내 배로 낳아내기 때문에 난 우리 애 잘 안다 그러는데요, 사실은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기 애들 잘 몰라요. 진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애들이 너무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는 게 맨날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엄마는 저런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남의 속을 뒤집어가면서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느냐고. 상대방이 이 말을 어떻게 조리 있게 해야 되는지, 그 아이가 그걸 받아들이는지 이런 걸 잘 모르시니까 교훈한다고 할수록 애들은 더 힘든 거예요. 이게 다 그 무식과 열심히 맞는 결과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왜 우리 동족 유대인들은 이렇게 어리석은 자리에 빠졌나 분석해 보니까 그들이 열심은 있는데 그것이 무지하고 잘못된 열심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자기의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참 가슴 아프게 반성하는 게 뭡니까? 자기가 바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빌립보 3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이 눈물로 고백하는 과거의 과오가 이거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누구 못지않은 열심을 내가 가졌지만 그 열심에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잘한다고 해드렸는 게 이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짓만 내가 골라갖고 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내 열심에, 내 열정에 이게 지금 유대인들과 같은 양상은 아닌지, 뭐 한국교회를 이렇게까지 어지럽게 만든 대부분의 그 주범들이 다 저희 같은 하나님 잘 안다고 자부하는 목사들로 인해 가지고 생겨난 어려움 아닙니까? 예수 믿은 지 6개월밖에 안 되는 어떤 성도가 한국 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고요. 전부 다 하나님 잘 안다고 생각하는 목사나 장로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참 가슴 아픈 회심하기 이전의 바울과 같은 현상들이 오늘도 반복되는 게 오늘 현실의 한국교회 아닙니까? 이 비극을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처럼 그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행하는 열심을 피할 수 있을까? 그 정답이 시편 119편 130절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우리가 말씀을 열면 이 무식한데 열심만 있는 이 상태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 날 우리는 화요일마다 이제 우리 순장님들 저랑 같이 공부하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아, 그 앞에 이제 이 찬양을 같이 나누는데요. 그날 너무 내가 막 이 찬양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여러분 앞에서도 불렀던 찬양인데요. 제목이 말씀 앞에서의 제목이. 아, 이 찬양의 시작이 너무 저게 메시지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 찬양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그 가사가 저에게 지난 화요일 날 유난히 와닿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모태신앙, 여기 장로님, 이 권사님, 오늘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홀로 서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분주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경외함으로 홀로 서는 시간이 별로 없다가 보니까 막 봉사하고 열심은 내는데 막 열심을 내면 낼수록 주변 사람이 다 혼미한 거예요. 왜? 유대인처럼 지식 없는 열심은 늘 그렇게 소음을 유발하거든요. 그 찬양의 후렴을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자칫하면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 뭐 온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나만 뭐 어떻게 그렇게 살아? 할 수 없지 뭐. 그렇다고 그렇게 세속적인 삶을 살다가 이 말씀에 직면을 하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 이것이 지금 작동되고 있습니까? 또 그 가사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화요일 날 너무 저에게 그 메시지가 있어서 이따가 우리 찬양 같이 불러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열심은 있는데, 열정은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지식으로 바탕에 둔 그런 잘못된 길로 흐르지 않기 위해서는 시편 말씀 그대로예요. 이 말씀을 열어야 돼요, 말씀을. 제가 매 여름마다 설교를 그 내려놓는 거는 이제 오카는 목사님에게서 이제 배운 것도 있지만요. 제가 설교를 여름마다 내려놓으면서 그 시간 동안에 지난 한 학기 동안 했던 설교를 점검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밖에는 설교할 수 없는가 하는 가슴 아픈 시간을 보내거든요. 그리고 여름에 제가 설교를 내려놓는 거는 여러분들이 제 설교에 중독될까봐 그걸 막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피해 드릴 테니까요. 제 설교에 너무 그렇게 자꾸 듣고 뭐 인터넷 들어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성경을 펴셔야 돼요, 성경을. 오류 많습니다, 제 설교. 매주 설교하고 그 오류 지적하다가 보면은 시간 다 갈 것 같아서 아예 안 해요, 요새는. 오류 많습니다, 제 설교.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믿어야 되는 건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을 내가 펼 때에 그 무지함으로부터 해방이 된다는 사실을 이번 여름 동안에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손에 들고 또 말씀을 펴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열심이었지만 그 열심이 지식이 없는 잘못된 열심이었다고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유대인들은 어떤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가? 그 핵심 구절이 본문 10장 4절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가지고 모세의 율법 시대는 끝이 났다. 이걸 선언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몰랐다는 이 사실을.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6절에도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다음 보세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오늘 놀랍게도 이 지식을 모르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여전히 유대인들 그 뒷꽁지 따라다니듯이 열심을 가지고 막 열정을 가지고 행위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니 신앙생활이 공허한 게 공허. 오늘 우리 안에는 그런 공허한 잘못된 지식으로 인한 잘못된 신앙생활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참 이 자격 없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 10장 4절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여전히 내가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그 길을 주님이 제시하셨더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큰일 날 뻔한 거 아닙니까? 시간이 갈수록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것은요 감격으로 내게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찬송가 257장 3절을 옛날 어른들은 막 이 찬양을 눈물로 막 불렀다고 막 박수도 이렇게 치면서 불렀다고 그리고 특히 3절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뭐든을 이걸 어릴 때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나 같은 그 XX로 막 부르면서 찬양하더라 막 그렇게 이제 제가 설교를 하고는요 아, 내 집에 가서 너무 그 한 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 또 이게 미국에 우리 어머니가 또 들으시면 또 니는 어떻게 그 강단에서 그런 저속한 표현을 쓰느냐고, 왜 그러냐고 막 그러실 것 같고 그래가지고 막, 아, 초반에 제가 주초에 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 그때 그걸 내가 그냥 할까 말까 할 때 안 했어야 되는데 그 괜히 그 쓸데없는 거 해가지고 이 강단에서 그냥 그 저속한 표현을 써가지고 오해하시는 분이 또 시험에 들면 어떡하나 막 굉장히 내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고 있는데요. 모 신학대학에서 교리를 가르치는 교수님에게 메일이 왔는데 그게 대박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표현이었다고. 그래서 제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 교수님, 그 신학교에서 그 교리를 가르치는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 메일에서 목사님 그 찬양 나 같은 XX 그 부분에서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실. 아, 이 교수님이 울림이 있었다는데 이번 주 또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분이 그 메일에다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니까 루트도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가지고 더러운 구더기 부대자루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불렀대요. 그 더러운 구더기 부대자루 같은 인생을 그 권사님 식으로 말하면 그 XX 같은 나 같은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아, 그 위로를 좀 받았는데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이제 우리 요즘에 이제 교역자들 또 직원들하고 한 여섯, 일곱 명이 팥빙수 데이트를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팥빙수를 먹으면서 이제 우리 직원들이 있는 데서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하, 내가 그때 그 표현하고 나서 이게 저속한 표현을 한 것 같아서 좀 마음에 부담이 됐다니까. 아, 그 얘기 듣던 우리 그 사무장이 옆에 있다가 하는 말이 아, 목사님 무슨 말씀을 옛날 우리 어릴 때는 그 부흥사들이 막 그걸 따라 부르라 그러고 그랬다고 그렇게도 옛날에 다 했다고 그래서 2차로 또 위로를 좀 받았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위로를 받은 건 어제 저녁이에요. 어제 저녁에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모 이단에 그 10년 가까이 빠져 계셨대요. 부부가 남편은 15년 가까이. 그렇게 이단에 빠져 있다가 겨우 벗어나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지난주에 이분이 막 엄청나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번 주 말씀을 들으며 참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나 같은 쌍년 말씀을 듣는 순간 눈물이 확 쏟아졌습니다. 아, 뭐 제가 뭐 이제 더 이상 이런 저속한 표현을 자꾸 쓸 마음은 없는데요. 근데 지금 계속 또 이제 이런 표현 쓰는 거 뭐 그래서 좋은 건 또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표현을 하고자 했던 그 권사님의 그 순전한 마음, 표현은 좀 그게 뭐 그렇게 지혜로운 건 아니지만 정말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떨 어쩔 뻔했나 하는 그 구원의 감격이 그 옛 어른들에게 묻어났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 신학교 교수님이 메일이 와가지고 루터조차도 우리가 보기에 그 성자 같은 성인 같은 그 루터조차도 자기 스스로를 더러운 구더기 부대자루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이 표현을 했다고 하는 그 이단에 빠져있던 그분이 여기 와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그 대목에 눈물이 쏟아진다는 이 모든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은혜를 안다는 거 아닙니까? 은혜를. 자격 없는데 내버려뒀으면 구원받기는 커녕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인데 이제 율법을 마감해 주시고 은혜의 시대를 도래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감격이 세월이 갈수록 내 안에서 용소 숨 치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10장 4절 말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것이 눈물로 감격으로 읽혀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10장 4절 말씀이 마음에 그 은혜로 와닿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지침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지침인가 보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지침 중에 첫 번째가 이겁니다.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 10장 9절을 먼저 보시겠습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여기에 이제 마음이 나오잖아요. 이 신약 성경은요, 이 마음을 표현할 때 두 단어가 주로 사용이 되는데요. 그때그때 그 사용할 때의 그 상황이 다 다릅니다. 이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나오는 첫 번째 단어가 카르디아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단어가 누스라는 단어예요. 이 카르디아는 이제 마음을 표현할 때 쓰는 성경의 이 카르디아는요, 가슴, 심장,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고요. 그런가 하면은 누스라는 단어는 머리, 이성, 뜻 이런 걸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자, 예를 들면은 로마서 11장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여기에도 마음이 나오는데 이건 지금 누스예요, 누스. 뭐가 강조가 된 겁니까? 지식이 강조됐습니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겠느냐? 누가 주의 뜻을 알았느냐? 이 지식을 강조하는 마음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여기 나오는 마음은 카르디아예요. 마음이 기쁘다 할 때는 무엇을 강조한, 감정을 강조한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할 때 마음은 카르디아예요. 뭘 의미할까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할 때 이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쓸 때 그 하나님의 심정은 뭡니까? 믿음은 이성적으로 머리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성경 공부도 하고 지식도 알고 머리로서 이게 담겨야 되지만 은혜가 더해지면은 가슴으로 심장으로 감격으로.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종종 우리 교역자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원하는 게 딱 하나예요. 네 마음을 다오. 다른 거 원하는 거 없습니다. 뭐 이제 요구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마음을 다오.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딱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십니까? 뭐가 부족하셔서 원하시는 게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 딱 하나예요. 네 마음을 다오. 이게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카르디아,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저는 외부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요. 거의 뭐 카톡도 안 하고 페이스북도 안 하고 또 뭐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문이 나기를 와, 이찬순 목사는 되게 외로울 거라고. 어떤 모임에도 안 오고 활동도 안 하고 그래서 외로울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진짜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외롭기는 뭐가 외롭습니까? 마음을 주는 너무너무 고마운 젊은 교역자들이 제 주변에 얼마나 많은데 뭐가 외롭습니까? 꼭 무슨 뭐 대형교회는 대형교회 목사들끼리 모여야 뭐 외로움이 없으십니까?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뭐 내 동생이든 내 후배건 마음을 주는 동역자가 주변에 있다면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네 마음을 다오, 네 마음을 다오. 그런다면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지침이 뭐냐?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요, 이 마음으로 믿어 이게 내적인 믿음을 의미하는 거라면 입으로 시인하여 이건 그것에 대한 외적인 고백이다, 그렇게 설명한 글을 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이 10절에 나오는 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라는 이 표현은요, 히브리 문학의 대꾸법이에요. 히브리 문학의 대꾸법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게 지금 따로따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아니에요. 이 대꾸법이라는 건 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동시에. 그래서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죠?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저는 경상도에서 태어났거든요. 딱 나서 보니까 부모님이 그 지역에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경상도 사람인데요. 뭐 지금은 뭐 경상도 분들도 완전히 다 달라져서 그 선입견 가지실 필요가 없지만요. 60년대 제가 어릴 때는요, 그 어른들고 완고하신 분들은요, 이 남자가 이렇게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러면 맞았습니다. 사내 자식이지 왜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느냐고 그러면서 남자는 그렇게 입이 가벼우면 안 돼 그러면서 막 그 혼내던 분위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어른들이 주로 이제 그 강조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사랑을 말해야 하나? 꼭 표현해야 하나 사랑을? 이게 옛날 그 경상도 어른들이 주장하는 주장이에요. 근데 제가 나중에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하나님이 정면으로 반박하시는 말씀이 사랑은 말해야 아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장은 그거예요. 사랑은 표현해야 아느니라. 그래서 제가요, 청소년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한 게 그거예요. 아버지, 제가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하는 게 서툽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자란 배경이 약점 때문에 청소년사에게 지장이 되지 않도록 은혜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사에 가는 동안에 두 가지, 두 기둥을 시종일관 기도했고, 그건 지금도 여러분을 놓고도 하는 기도예요. 제가 청소년사에 가면서 했던 첫 번째 기도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 저 아이들을 진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절박하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사랑이 안 가는 거예요. 그 집에 그 중2짜리 하나만 있어도 온 집안이 다 발칵 뒤집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제적 1400만 한번 모아보세요. 진짜 정 안 갑니다. 여름 수련회요, 몇 달을 내가 설교 준비하고 정말 이것들에게 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온 정성을 다해서 설교 준비해가지고 수련회 첫날 2시간 동안 진액을 다 쏟아가지고 설교를 마치고 온 몸이 그냥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데 꼭 예배 끝나면 대선명이 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엄청 길었던 건 아시죠? 뭔 말을 하고 싶은 거냐 너 지금. 좀 있으면 또 딴 팀이 또 와요. 아까 그 목사님 그 웃기려고 했을 때 하나도 안 웃겼던 건 아시죠? 진짜 정이 안 가요. 도망가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아이들을 내 진짜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왕에 하는데 사랑은 은사더라고요. 구하니까 주시더라고요. 어느 순간 이것들이 이뻐지기 시작하는데요, 만 10년을 황홀하게 사랑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구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저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잘 표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버벌 커뮤니케이션으로 설교 시간에 너무너무 사랑한다, 니들 때문에 난 너무 행복하다, 남버벌 커뮤니케이션으로 일주일에 주중에 서울, 경기도 학교를 네 군데, 다섯 군데 쫓아다니면서 프라이드가 휘날리도록 학교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치킨 사주고 떡볶이 사주고, 그건 non-verbal communication, 비언어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였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문득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이 두 가지 기도가 이게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면 이게 바로 오늘 본문 10장 10절의 말씀이겠구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마음을 다오. 네 마음을 내게 주면 좋겠다. 그리고 네가 날 사랑한다면 그걸 입술로 표현해다오. 안 믿는 사람에게 표현하면 전도가 되고, 믿는 사람에게 표현하면 간증이 되고, 네 영혼에게 표현하면 이 신앙 고백이 된다. 네 마음을 내게 다오. 그리고 그것을 입술로 표현해주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내가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저 아이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한다면 그걸 표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걸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도 보니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바울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13절 말씀은요, 구약 요엘 2장 32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요엘 2장 3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바울이 이걸 그대로 지금 따온 거예요. 여기에 바울이 이걸 왜 따왔을까요? 이 요엘서의 배경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은 이 메뚜기 떼로 대표되는 이방 민족의 약탈로 고통하던 때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억지로 그냥 농사 짓고 우리로 치면 그렇게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 그 악한 것들이 와가지고 이걸 싹쓸 해가지고 약탈을 해가니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그들을 괴롭힐 때 대안으로 주신 게 요엘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바울이 이걸 여기다 왜 인용해 왔을까요? 그냥 습관적으로 나더러 주여 주여 이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너희들 삶 가운데 이런 위기가 올 때, 너희들 힘으로 이걸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도래할 때에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입에만 발린 주여 주여가 아니라 진짜 이 위기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니들이 삶 속에서 이것들을 나타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걸 또 한 가지요, 13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그 앞에 누구든지 이 13절 말씀이 무슨 배경인가? 바로 그 앞에 10장 11절 12절을 보십시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지금 뭘 선언하는 겁니까? 이제 유대인 없다, 이방인 없다,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차별 없다. 그가 이방인이든 그가 유대인이든 요즘으로 치면 그가 목사든 그가 장로이 중요한 게 아니다. 위기를 만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의 이름을 구원자로 알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요엘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약탈하는 사람도 없고 막 일 잘 풀리고 농사 잘 되고 이 겉보기는 이게 승승장구하지만 이 요엘이 지금 요엘서에서 지금 그렇게 약탈자들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러웠지만 바로 그 괴로움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면 이게 그들의 영혼의 축복 아닙니까?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으로 바뀌게 만드는 비결. 여러분, 삶 속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로는 이거를 헤쳐나갈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그것이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지금까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 얻기 원하시는 분은 분당 우리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루브르 미술관에 비치된 모나리자 상이 잠시 도둑맞은 적이 있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몇 달간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루브르 미술관을 방문했다고 하지요. 왜 그랬을까요? 도둑맞은 모나리자 상이 있는 그곳을 구경하러 온 것이겠지요. 사람들은 이처럼 무언가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 가치와 그 소중함을 깨닫는다고 하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쓰라린 경험은 없으십니까? 나와 평생 함께 할 줄 알았고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있기에 예수 믿게 하는 것을 늦추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죽어버려서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땅을 치며 통곡한 적은 없었는지요.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값지고 소중한 것이 우리 영혼입니다. 그 영혼 우리와 함께 했을 때 구원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미루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오늘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상에 전하는 P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P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3부 꺼지지 않는 불길.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윤재희. 158번째 시간.

0: 평양을 중심에 세운 1907년 부흥운동은 변화하고 있었다. 선교사들에 의해 주도된 부흥운동에 커다란 변화가 생긴 것이다.
1: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은 선교사 중심에서 자국교회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선교사들에 의해서 주도된 교회의 운동은 선교사들이 떠나고 나면 주도할 세력들이 없어 유명무실해진다는 것이었죠. 사실 서양 열강에 의해 지배를 받았던 많은 피지배 국가들의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은 교회를 위해 일하기보다는 본국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하는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잘못된 것을 보았던 평양 선교부 소속 선교사들은 조선 교회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생긴 게 바로 자립이죠. 한국민에 의해 한국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0: 그 방법이 부흥운동을 전국으로 확산을 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0: 뭐라고? 선교사들이나 다른 교회 지도자들이 아닌 일반 교인들이 원정을 나가 대체 어디로 나간다는 것인가?
1: 우선 선천으로 간다고 합니다.
0: 선천? 거긴 평양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이 아닌가?
1: 그렇습니다. 지난 1월에 있은 장전교회 집회 때부터 그곳에서도 크고 작은 집회들이 열렸다고 합니다.
0: 그런데 거기에 왜 평양에서 사람들이 간다는 것인가?
1: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레이함 리 목사가 선천에 집회로 왔는데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그레이함 리라면은 아니 장대현교회 목사가 아닌가? 이기란 목사?
1: 그렇습니다. 그 차가 어떻게 했는지 선천이 발각 뒤집혀졌다고 합니다. 평양에서처럼 말입니다.
0: 장대현교회가 문제야. 장대현교회가. 그래 대체 무슨 일로 이곳 평양 신도들이 그리로 간다는 것이?
1: 선천에서 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있는데 사람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원 차원에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0: 지원? 교회를 세우는데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것인가?
1: 그렇습니다. 가만 놔둬서는 안 되는 것도 아닙니까?
0: 올 것이 오고 마는 건가?
1: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올 것이 오고 마는 거라니?
0: 그래서는 우리 일본에 좋을 것이 없는데.

0: 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선촌으로 놀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그들을 도우러 가는 겁니다. 초대교회처럼 말입니다. 가서 당신들이 보고 듣고 배운 바를 그대로 전하라고. 알겠습니까?
1: 고조, 은혜 받은 것 그대로 전하고 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0: 그렇습니다. 뭘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고요. 그냥 여기서처럼 은혜 받고 감사하며 사는 것 그대로 보여주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하실 겁니다.
2: 그런데 저 장로님.
0: 예, 뭡니까? 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2: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순천으로 가는 것을 외놈들이 알고 있을 텐데 괜찮겠습니까? 고조 나중에 말입니다. 나중에 뭔 일이라도 있는 거 아닐지.
0: 두려우십니까?
2: 아휴, 두렵기는요. 뭐이가 두렵다고 그러십니까? 아, 고조 내랭 걱정이 될 소리 그러는 거디요.
0: 걱정 말라우요. 우린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종들이 아닙니까? 평신도로 말입니다. 거기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마실을 다녀오신다는 마음으로 가시라요. 대신 선천에 가서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시라요. 몸으로 말입니다.
1: 니보라온 인자, 고조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리 어케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겠나? 고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더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있으면 아무 일 없을 거야. 알겠네?
0: 자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손에 우리 조선교회의 앞날이 걸려 있습니다. 담대히 나가서 전하라우요.
3: 그렇게 선천은 부흥성회를 마치고 난 후 평행의 지원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데 그 힘을 얻게 된다. 만 5천여 명이 넘는 성도들이 100여 개가 넘는 각 교회에서 뜨겁게 예배를 드리며 주신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영향은 선천을 넘어 의주로까지 퍼지게 됐다.
4: 선천에서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 그 이상의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5: 그러게 말입니다. 누룩이 퍼져나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했는데 꼭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지 싶습니다.
4: 북쪽은 평양이 있고 선천이 있어서 되는데 남쪽이 문제입니다. 거기도 큰 역사가 일어나야 할 텐데 말이죠.
5: 경상에서 남쪽까지 너무 멀고 경상도에선 대구에서, 전라도에서는 광주에서 불이 한번 일어났으면 좋으련만.
4: 일어나겠죠. 언젠가는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5: 기대를 한번 해봅시다. 대구에서 국제보상운동이 일어나긴 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성령운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3: 평양을 넘어 선천과 의주 등에서 기적같은 성령의 은혜가 불을 내리듯 할 때 선교사들은 남쪽을 향해 기도를 하고 있었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3부 꺼지지 않는 불길. 출연 오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운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윤재희. 158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참 어렵다, 무슨 뜻일까 하고 생각되어지는 용어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들 중 하나가 정죄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해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는 말씀 속에 정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정죄함이란 말,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이 의미는 예수 안에 있으면 너를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겠다. 너의 죄가 모두 용서되어졌다. 누구도 너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 수 없다. 그 누구도란 속에는 하나님도 사단도 들어있습니다. 물론 내 자신도 들어있는 건 아셔야 될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고민하고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이름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모여서 BBM 방송은 영혼 구원을 위한 그 사역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쉽지 않는 사역이며 열악한 환경이지만 저희는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방황하며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0: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문을 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들려 내 길에 비치니이다.
0: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더 5장에서 8장 말씀입니다.
2: 제5장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그물을 그에게 내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물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에스더가 가로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왕이 가로되 에스더의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나가니라. 잔치에 술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선히 여기시거든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나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이날에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개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심히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 친구들과 그 안에 세례스를 청하여 자기의 부성한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방백이나 신복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가로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개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그 안에 시리스와 모든 친구가 이르되 50규빗이나 높은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개를 그 나무에 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나가소서. 하만이 그 말을 선히 여기고 명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3: 제6장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지킨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모살하려 하는 것을 모르드개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 일을 인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개에게 베풀었느냐. 시신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가로되 누가 뜰에 있느냐.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개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시신이 고하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케 하시려면 왕이 입으시는 왕복과 왕이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취하고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취하여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개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취하여 모르드개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개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당한 모든 일을 그 안에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고함해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 안에 세레스가 가로되 모르드개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2: 제7장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나아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가로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일러 가로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에스더가 가로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화를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의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가로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한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개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비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하매 모르드개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3: 제8장 당일에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개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고한 거로 모르드개가 왕의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개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개로 하만의 집을 주관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의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호를 내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의 앞에 서서 가로되 왕이 만일 즐기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선히 여기시며 나를 기쁘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도에 있는 유다인을 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취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개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달렸고 내가 그 집으로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음이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무릇 무르드게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도 유다인과 대신과 방백과 관원에게 전하였세. 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과 유다인의 문자와 방언대로 쓰되 아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저희는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저희로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도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려하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수에로 왕의 각도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도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으로 예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명이 심히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멸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의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조명이 이르는 각도 가급에서 유다인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로 경자를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0: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성경 에스더 5장에서 8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역대하 7장 14절 말씀해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로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아버지께서는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그 일에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6장 나누고 있어요. 오늘 6장 30절 말씀부터 함께 하죠.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그러니까 이 30절에서 사람의 마음이 아주 강박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5천명을 먹이셨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묻는 거거든요. 아니 5천명을 먹이는 일들이 그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 표적이 무엇이냐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그 사람들의 마음. 그럼에도 그들은 주님께 다시 찾아와서 참 이렇게 악하게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적만을 보기를 원했지 결코 주님을 믿지 않았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저녁 식사 자리에 가서 아마 계속 대화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3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은 여전히 육체적인 음식을 생각하면서 모세는 우리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었다. 실제로 만나를 주었던 것은 모세가 아니냐.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한 번만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매일 매일 그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보살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이 추구하고 있었던 것인데 만나는 그 당시 생명을 주었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었습니다. 만나는 광야에 있는 그들에게 육체적인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영적인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34절 가보세요.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들은 이제 그 떡을 항상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잠시 우물가의 여인이 구했던 것을 생각해 보시면 그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더 이상 우물에 와서 물을 기를 필요가 없도록 그 물을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 우물가의 여인과 떡을 달라하는 이 무리들 어찌 보면 똑같은 육신적인 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녀의 생각을 그 우물에서 영적인 물로 옮기시는데 꽤 시간이 걸리셨다고요? 또한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식사자리에서 영적인 생명을 주는 그 영적인 떡을 볼 수 있도록 하는데 또한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5절로 가보실까요? 35절 보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그 둘을 한 대로 합치시는데 그리스도는 만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늘로서부터 온 생명의 떡이 되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도록 세상을 위해 그분의 생명을 다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먹어야 하는 떡이라는 사실도 우리 주님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만나는 기적의 음식이었죠. 이것은 대단히 감격적인 사건이었다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그 땅 소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소산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6절로 3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는 떡을 원하느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도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버리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37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학적으로 예정이냐 자유의지냐 하는 논쟁이 꽤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르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여러분들이 상당한 그러한 다양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저는 이 구절에는 예정과 자유의지가 모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라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이 예정교리라고요. 그러나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 역시 자유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둘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거 둘 다 진리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버지께서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또한 자신이 가져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께로 오는 그 사람들을 분명히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진리 아래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의 조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예정의 컴퓨터를 작동하시는지는 사실 잘 알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아름답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한 번은 그 찰스 스펄전이 아무나 오게라는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 설교가 마치자 어떤 사람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와서 당신의 예정에 관한 설교는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아무나라고 전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때 스펄전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만일 주께서 예정된 사람들의 등에다가 노란색 줄무늬를 가지게 해 놓으셨다면 나는 길을 오가면서 사람들의 셔츠 끝을 쳐다보면서 등에 노란색 줄무늬가 있나 없나 확인해 그 줄무늬가 있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했을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아니하셨지 않습니까? 그분께서는 제게 누구든지 오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미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논쟁하는 것을 금하시길 바래요. 그런 부분이 우리의 진정한 논쟁의 대상일 것은 저는 없다고 봐요. 이건 믿음의 영역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고 헌신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논쟁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내가 더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거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은 주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주님께로 간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만일 제가 선택을 받은 자가 아닌데도 주님께 갈 수 있다는 뜻입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는데 만일 여러분이 주님께 간다면 여러분은 선택받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간다는 것 자체가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것이니까요.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 주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자, 6장 38절로 가보시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자, 여러분이 그분께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라니 얼마나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인자가 올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님께로 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주 예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예정에 대해서 또 자유의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6장 39절 말씀으로 가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정이라는 용어는요 오직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건데 이것은 그분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는 의롭게 되며 의롭게 되는 것만큼 확실히 영화롭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00마리의 양을 데리고 출발하실 때 그분께는 100마리의 양으로 끝마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분은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모든 성도는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까지 보호하심을 얻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신 거죠. 예정입니다. 그것이 41절로 42절이죠.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아니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주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하늘로서 내려오셨다라고 가르치셨잖아요. 여기 이 부분에서 우리는 그분께서 당신의 동정녀 탄생을 말하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동정녀 탄생을 하셨다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은 바로 그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은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것을 이해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이것은 동정녀 탄생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거든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듯이 마리아 안에 거룩한 자를 잉태케 하신 분은 성령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질 것이니 너무 놀라지 말라 하셨죠. 주님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상하의 궁정에서 고통의 세계로 오신 겁니다. 주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 왕좌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동정녀 탄생이라는 방법으로 일을 하셨던 거죠. 여러분은 달랑달랑거리는 종과 모든 기쁨의 웃음으로 성탄을 축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크리스마스가 아닌 거죠. 크리스마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것은 즉시 메시아를 듣고는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고 묻는 것과 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셔도 이 사람들이 전혀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분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분은 요셉의 아들이 사실은 아닌 거죠. 육신으로는 그렇지만 그분은 하늘로서 내려온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6장 43절로 44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까지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끌다라는 말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거 주목해 봐야 되겠죠. 여기에서는 그 가는 측면보다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끄시는 측면이 강조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하기 위한 거라고 봅니다. 이끌려가는 거죠. 내가 가는 것이라기보다도요. 여러분께서는 제게 이것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을 것인데 여러분 저는 이것을 전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단지 여러분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으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만을 알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데 있어서 바로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은 45절로 가보겠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 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구약에서는 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곳이 연이어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54장 13절 말씀 같은 경우가 대표라고 봐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이사야서 60장 2절 3절을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뒤에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한 많은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를 하나 또 들어본다면 말라키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배우는 자들, 그분을 경배하는 자들, 그분을 온전하게 섬기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고요. 나온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아버지께 이르게 하시겠다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 6장 뒷부분에서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예정함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예정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단편적으로 그 사람에게 어떤 예정의 사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에 따른 반응을 하느냐, 그 반응이 그 사람을

먹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말씀은 육신이 되어서 여러분과 저의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한 희생제물로서 십자가에 인간의 생명을 놓기 위해 십자가로 가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의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그것에 참여할 때, 즉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시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너무 끔찍한 표현입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도 사람들 역시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요. 그러나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52절 볼까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들은 물론 문자적인 그분의 육체를 생각하고 있었기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건데요. 53절 봐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것은 육체적인 참여보다 더 실제적으로 영적인 참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 성찬에 대해서 성찬이 어떠한 유익과 은혜를 주는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Bible Broadcasting Network,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1: 은혜의 동산.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선포된 말씀의 후반부와 함께 하겠습니다.
2: 자, 여기 보시면 어떻게 하면 뽑아줄 수 있는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 경외하면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는 당사자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자녀도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면 우리도 복받지만 누가 복받는가 하면 우리 자녀들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이 복받게 해주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잘하면 결국 자녀들도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복이 또 그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6절과 신명기 5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이 그런 가문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천대까지 복을 받는 그런 가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 자식도 그것을 보고 배울 것이고 내 자식의 자식도 그것을 보고 배울 것이고 이렇게 해서 3대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천대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요 또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 말이죠. 얼마나 귀한 자녀들입니까? 근데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귀해도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더 귀할 수 없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선물에 눈이 벌어가지고 선물만 그냥 좋아하고 선물만 떠받들면 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누가 나에게 이 책을 주셨는가?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아무리 사랑스러운 내 아들, 내 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할 때 결국은 내 자식들도 잘 되게 되어 있다 하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엘리 제사장은 어떤 면에서 잘못했는가 하면 자식들이 잘못할 때 책망하지를 않았어요. 그것이 이 사람의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여기 보면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잘못할 때도 책망하지 아니했다, 징계하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전혀 안 한 건 아니에요. 이 엘리도 조금은 책망을 합니다. 2장 23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이 아들들이 성막에서 섬기는 여자들과 간음을 하고 난 뒤에 아들을 불러놓고 엘리가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책망은 이 강도가 너무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아들들은 정말 못된 짓을 했어요. 특히 이 아들들은 제사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사장이 여러분, 그 다른 여자들하고 그것도 그 하나님의 성막에서 아 그런 못된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책망해서 될 일이 아니고 당장 파면해야 되는 거예요. 파면. 예.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이들을 이제 파면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는 그러질 않아요. 너희들 그러면 되겠느냐?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듣는데 그게 좋지가 않다. 끝이에요, 이게.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이 아들들이 아버지의 책망을 듣고 고치기에는 이미 나이들이 너무 많이 들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말을 듣지를 않는 것이죠. 25절 끝부분에 보시면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이들이 어릴 때부터 책망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잘못된 길로 갈 리도 없고 아버지 말을 듣지 않을 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잘못해도 책망도 안 하고 이 아들들은 책망을 받지 않다 보니까 이제 뭐라고 해도 그 말을 또 듣지도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을 망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가 하면 자식들이 잘못할 때 야단치지 않는 것이 자식을 망치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자식 망치고 싶으면 자식이 잘못하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세요. 말하지 마시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럼 여러분 그 자식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못된 자녀들이 참 많잖아요. 왜 그 자녀들이 그렇게 못되게 된 줄 아십니까? 부모가 책망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책망을 안 해서. 자식들이 하나 둘이다 보니까 그냥 오기야 금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떠받들면서 사는 거예요. 잘못해도 책망을 하질 않아요. 또 어떤 모들은 바빠서 자식들 뭐 책망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바빠서.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자식들이 잘못되고 부모에게 부모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9장 15절에 보시면 책망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자식 책망하지 않고 그려두면 나중에 부모를 욕되게 합니다. 부모 가슴에 못 박는 그런 나쁜 자식이 되는 거예요. 17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예, 자식을 책망하고 징계하면 나중에 그 자식이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이 잘못하면 여러분 그 책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사랑스럽다고 해서 봐주고 그러면 안 돼요. 잘못에 대해서는 싸우기 때문에 우리를 그 자식들을 책망하고 징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엘리가 그렇게 하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이런 면에서는 다윗도 잘못 자식을 교육시킨 사람입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 이름이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우리 성경 열왕기상 1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다윗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를 책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뭐 책망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윗은 책망을 하지 않는 아버지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아들에 대해서도 그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윗의 첫 아들 이름은 암논인데 이 암논은 자기의 이복 여동생을 겁탈합니다. 아주 못된 짓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심히 노했지만 책망했다는 말씀이 우리 성경에는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심히 노했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불러서 어떻게 했다 그게 없어요. 그리고 또 요나단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 암논을 죽이게 되죠. 자기의 친여동생을 이제 자기의 이복형이 죽이니까 자기 이복형을 또 이 압살롬이 죽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었을 때도 암논이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했다고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압살롬을 불러서 책망했다, 징계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분은 정말 믿음 좋은 분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분인데 자식을 책망을 안 했어요. 그것이 이분이 자식 교육에 실패한 그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암논이 말이죠. 다윗의 아들이 암논인데 암논이 자기 여동생을 겁탈했을 때 다윗이 불러다가 책망을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제 생각에 압살롬이 자기 그 이복형 암논을 죽일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미 처벌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가 처벌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그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니, 나는 가만히 있는 거야. 저렇게 나쁜 저놈을. 그러니까 내가 좀 처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암논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다윗이 책망하지 않는 아버지가 되었을까? 거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밧세바를 범했죠. 남의 집 여자를 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이 그런 비싼 죄를 지어도 책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다윗 집안의 그 참 불행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면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책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에 있는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3장 24절입니다. 자, 잠언 13장 2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네, 근실이 징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22장 15절. 22장 15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매를 대야 된다 이 소리죠. 23장 13절 14절.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채찍으로 때리는 것이 그 아이를 잘되게 하는 그 방법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식을 막 무지막지하게 폭행하듯이 때려서는 안 되겠죠. 가끔 이제 그런 부모들이 있어서 문제인데, 그러면은 안 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득이 매질을 해야 될 경우에는 손으로는 때리지 마세요. 여러분, 손으로 따귀를 때린다든가 주먹으로 때린다든가 그렇게 때리면 안 되고 반드시 매를 사용해서 때려야 합니다. 조금 전에 읽은 이 잠언에도 보시면 매, 채찍, 예,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때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매를 들고 때리라 그랬습니다. 손으로 때리면 그 감정이 그 부모에게 여러분 갑니다. 자식들이 손으로 맞으면 이 사람이 기분이 나빠요. 엄청 기분이 나빠요. 근데 매로 맞으면 아버지와 나 사이에 그 매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또 아버지와 그 관계는 금방 좋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잘못을 하는데도 부모가 매질을 하지 않는다. 그럼 나중에 그 자식들이 부모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엘리의 자식들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버지 말도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요새는 뭐 선생님에 대한 이 리스펙트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매가 사라졌거든.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이 정말 잘 되려면 여러분, 이 매는 제가 볼 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근데 이제 또 선생님 중에도 또 인격이 좀 덜 된 분들이 계셔가지고 한 번씩 거기에 자기 감정을 실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데, 사랑의 매질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엘리가 그걸 안 한 거예요. 결국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서 한날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의 온 집안이 망하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이 사무엘상 2장 31절부터 34절에 있습니다. 31절부터 34절.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네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지지요. 사무엘상 4장 10절 11절 제가 또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두 아들이 한날 전쟁터에서 죽고 맙니다. 그 다음에 17절, 18절 또 보겠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피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들 둘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그리고 법궤도 빼앗기는 그런 수모를 이스라엘이 당하게 됩니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엘리가 자식을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도 망하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들 가정의 자녀들은 지금 괜찮습니까? 신앙생활 잘 하고 있습니까?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또 자식들에게 좋은 거 먹이고 입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식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지금 영국에서는 젊은이들이 교회 생활을 안 한다는 거예요. 신앙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술집으로 팔리고 모스크로 넘어간 지는 이미 오래되었고 몇 안 되는 그 교회도 노인들만 앉아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어디 가 있느냐? 술집에 가 있고 뭐 또 다른 종교 찾아서 떠나고 참 심각한 그러한 상태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야 우리나라에 저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나라에 미래가 없는 거예요. 영국이 이제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에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미래, 우리 자녀들의 미래, 우리 나라의 미래가 어디에 달렸느냐? 내가 내 가정에서 내 자식들을 잘 양육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가정에도 미래가 있어야 하고 우리 나라에도 미래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엘리가 했던 그 실수 잘못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으면 됩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들 하나님 말씀으로 잘 키우고 또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본이 되고 또 잘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책망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집안에 미래가 있고 이 나라의 미래도 밝을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나라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는 새삼 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J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프로그램에 관한 문의사항이나 또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과 연락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상담 문의란을 클릭하시면 몇 가지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메일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신앙상담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시고요. 남기실 말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편으로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있는 제 BBN 방송국 본사에 메일을 보내주시면 되는데 그 우편 주소도 웹사이트에 기록이

0: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2: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는 은사자를 주신 거예요. 예수의 몸을 세우라고 교회에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고. 그래서 두 사람이 합하여 기도하라는 얘기는 죄에 빠져 악에 빠져 있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라. 주께서 용서하리라. 이 이야기입니다. 쓸데없이 썩을 것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합심해서 기도하면 들어준다면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뭐든지 다 얻게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복음은 생명과 섞지 않을 내용이에요.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 합심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생명도 아니고 썩을 것 구하면 그것은 뭐예요? 아니에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계신 곳 후반부 말씀입니다.
2: 그럼 오늘 우리 안에 차별의식, 차등식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고보서도 보십시오. 어떤 부자가 들어오니까 건가락 찌고 막 부자구나 여기 앉으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환영하는데요. 가난한 자가 오니까 네가 앉든지 말든지. 그게 야고보서가 고발하는 우리의 차별의식이에요. 제가 지난주 경기도 올라가면서 제가 2000년도 설교했던 그러니까 지금부터 16년 전이죠. 16년 전에 요한복음 설교하면서 한 1년쯤 지났어요. 한 1년쯤 지난 그 설교 원고에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 다음 주에 어디 가는 거예요? 소풍 가는데 소풍 가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16년 전에 무슨 얘기한지 아세요? 갔더니 혼자 온 사람들, 가족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요 챙겨서 밥 먹이는 게 없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 원고에 고발을 해놨어요. 그걸 가지고. 그런데 16년이 지난 작년도 똑같더라고요. 16년 전은 작년도 똑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내일 한번 볼 거예요. 다음 주에. 네, 눈을 딱 뜨고 볼 거예요. 제가 지나가도 목사님이 앉아있어. 이런 다른 사람 지나가면 그렇게 말도 안 해요. 이거 앉아있어 하는데 딱 앉으세요 하면 자기가 자리를 일어나서 자리를 비켜줘야 됩니다. 여기 앉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앉아있어. 나는 그렇게 염치가 없어서 못 앉습니다. 그게. 자리를 비껴주세요. 여기 와서 앉으세요. 라는 말은 그 어디 앉으라고 자리가 없는데 벌떡 일어나서 앉으세요. 누구를? 가장 연약한 자를. 오히려 처음 온 자를. 가족도 없이 홀로 온 자를. 여기 앉으십시오. 자리를 비껴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글쎄 몸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 벌떡 일어나가 앉혀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 세상에 오세요. 요 앉으세요. 누구하고 그렇게 합니까? 누구를 그렇게 환영하면 적극적으로 자기 자리를 비껴주고 누구를 옆에 앉힙니까? 누구 앉혔어요? 오랜만에 사천서 오셔가지고 다 대답을 하셨어요. 지 마음에 드는 사람, 지한테 이익되는 사람, 자기한테 도움되는 사람, 그런 사람 환영했지. 언제 보잘것없는 사람 옆에 자리 한번 앉혀봤어요? 점심 식사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나요? 이게 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6년 전에 설교나 어떻게 오늘날 똑같아요? 회개하세요. 정말 예수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19절 보십시다. 오늘 본문 보십시다.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 흥분하면 안 되는데 믿음 없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럼 이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을 기도해야 될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몸은 성도들이 두세 사람이라도 합심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여기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나 구하면 뭐 한다고요?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18장의 내용하고요, 14장의 내용이 같은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들어준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떠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떠나야 너희에게로 오겠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처소 만들러 간다는 말은 하늘에 아파트 만들러 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만 아버지와 하나였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신 것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만이 하나였어요. 그 하나되는 관계 속에 내가 너희를 넣어주기 위해서 내가 떠나가야 된다. 제자들이 걱정해서 예수님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야,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야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그래서 내가 처소를 만들면 너희를 나 있는 데로 와서 데리고 오겠다. 그래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무슨 관계로요? 성령이 마시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오는 요 관계를 만들어주겠다는,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막 걱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큰 일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보다 더 큰 기적 이렇게 있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내용이 무슨 얘기예요? 내가 가서 십자가 지고 성령을 보내겠다. 그럼 성령을 보내면 너희는 나와 뭐가 된다고요? 한 몸이 될 것이다. 이 얘기잖아요. 한 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 몸이 되면 무엇을 구할까요? 지체 중에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몸의 지체의 연약한 것을 더 귀하게 여겨요. 우리 몸의 연약한 지체를 더 귀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눈을 얼마나 많이 보호해요. 그죠? 눈이 얼마나 연약하고 민감합니까? 눈을 더 잘 보호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심장 같은 거 이러면 보호합니까? 심장이 수고한다. 심장 이래 해요.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도 온 몸은 전부 하나의 유기체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면 지금 무엇을 구할까요? 형제를 위해서. 형제의 연약함과 형제의 그 악과 그 죄를 인하여 애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뭐 한 교회에서 이 17년을 지나가면서 어떤 분은 정말 저 사람은 도대체 복음으로 막 안 들리는 것 같아. 차라리 막 탁 막 그래도 제가 용서받았기에 그저 참고 그저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5년 만에 또는 어떤 분은 10년 만에 또는 십몇 년 만에 세상에 말씀에 관심을 보여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뭐 엉뚱한 소리 한 거 다 알아요. 뭐 돌고 돌면 들리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보이거든요. 눈으로 받아들인 게 있으면 저는요 그거 다 잊어버려요. 기억조차도 안 나요. 정말로 정말 끌어안고 싶어요. 허그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왜요? 내가 어떤 죄인인데 주께서 어떻게 나를 영접했는지 알기 때문에 일곱 번이 아니라 그냥 아까 내가 밥 얘기한 것처럼 45,750번 우리 밥 먹여주듯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내 몸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용서하시리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5장 7절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는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말씀이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예요. 그러면 가지가 포도나무하고 붙어있으면 뭘 구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에 의한 구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한 그걸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한 게 뭐예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구합니다. 뭐든지 구했으면 다 이루어진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면 예수님 내 안에. 그러면 우리의 사사로운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구한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들어주세요.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을 들어줄까요? 다 들어준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 보세요. 성령이 임하여 그리스도가 한 몸 된 자.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자기 몸 잘 돌봅니까? 손가락에 가시 하나 박아도 이게 얼마나 아파요? 그 온 신경에서 그 가시 빼내잖아요. 몸에 피부에 뭐 약간 뭐 어떻게 발진이 나도 그거 얼마나 잘 돌봅니까?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합심해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준다는 말은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오늘 보면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럼 왜 두세 사람이어야 할까요? 왜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야 할까요? 몸의 비밀을 배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비밀을 배우기 위해서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야 돼요. 혼자 도 닦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내 혼자 예수 믿고 예수님 내 안에 임재할 수 있잖아요. 내주할 수 있잖아요. 그럼 성전 맞아요. 구원 받아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시지 않아요. 두세 사람이라도 왜 주의 이름으로 모여야 합니까? 몸의 비밀을 배우라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의견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일을 거의 안 시키죠. 다른 게 열심히 하는 데서 오신 분은 알아요. 이 말씀이 거의 안 시킨단 말이에요. 교회 일을. 그러니까 단지 어떤 봉사라는 것은 석 달에 한번 밥하는 것. 남자는 석 달에 한번 청소하는 정도. 석 달에 한 번이에요. 석 달 조금 넘어요. 그 다음에 찬양대 교사. 뭐 다른 건 뭐 봉사는 없어요. 구역 모임 또는 전도회 모임. 근데 전도회가 전도는 안 하고 놀러는 잘 가는 것 같은데. 좀 다음부터는 침묵을 바꾸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전도회 또는 구역 예배. 여러분들 그런 일에 끼기 싫어하는 사람들. 잘 들으십시오. 또 인터넷으로 듣는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적어도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세요. 인터넷 들어도 두세 사람 함께 들으세요. 혼자 소파에 앉아서 도 닦듯이 듣지 마시고. 그건요. 지식의 축적이 될지언정 성도의 몸의 비밀을 못 배운다니까요. 두 사람, 세 사람 모이면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취향과 네 취향이 다르거든요. 세상에 복음 들어도 다 다른데. 똑같이 복음 들어도 다 해석이 다른데.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하지만 두세 사람 모여보세요. 반드시 자기 주장 나오게 되겠어요. 두세 사람 모이면요, 입맛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야, 점심때 짜장면 먹자. 나 짜장면 싫다. 금요일날 성경 마시고 보리밥 집에 갔어요. 한 일곱 명 갔는데. 전부 다 보리밥 똑같이, 아, 보리밥이 아닙니다. 시라국밥 집에 갔는데, 시라국밥이 두 종류뿐이에요. 시라국밥하고 열무 비빔밥이 있는데, 전부 열무 비빔밥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냐면, 은혜 받은 것 보다 이랬죠. 나는 국밥 먹을래? 이렇게 주장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옆에, 그게 무슨 은혜 받은 게 오이랍시다. 지 취향이지. 그날따라 보리밥 먹고 싶은 것들이잖아요. 보세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다른 의견이 나와요. 그저 다른 의견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비밀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 구역 예배 참석하세요. 구역 예배도 우리는 1년에 8번밖에 안 해요. 8번. 그러면 1년에 한 번 자기 가정에 모이면 돼요. 한 번 자기 가정에. 한 번 가정에 오니까 그 다음부터 자기 집에 안 가고 아예 예배당에서 모이더라고요. 한 번 오면 되지 뭐. 그래서도 상관은 없어요. 제가 왜 이런 모임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글쎄요 몸을 비울 비밀을 배우면서 혼자서 도 닦아서는 안 돼요. 남이 나를 찔러줘야 내 본색이 드러납니다. 내 혼자 산에서 도 닦으면 자기는 착한 줄 알아요. 천하에 지는 착한데 남이 건드려서 내가 화난데 아니요 원래 있는 게 나온 겁니다. 남이 건드려서 나온 게 아니라 원래 있는 게 나왔다니까요. 하, 나는 착한데 건드려서 나왔다고요. 아니에요.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터져나온 거예요. 원래 없으면 안 나와요. 건드려도.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건드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이래야죠. 내가 그리스도와 죽었다면서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죄가 다 드러날 거예요. 그 죄가 드러날 때에 그 앞에서 씩씩대고 싸울 거예요. 나 싸운 거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들. 싸워요. 그런데요. 정말로 그 사람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면 혼자 집에 돌아가서 조용히 주님 앞에 선다면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쁜 죄인을 알아요. 이런 복음 듣고 막 나누고 집에 갔잖아요. 집에 가서 꼼꼼히 한번 이 그 다시 한번 되새김 한번 해보세요. 그 모임을. 그러면요, 지 주장, 지 사랑 안 나온 적이 없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지 사랑, 지 주장, 지 의견 세운 적이 아닌 게 없어요. 그런데요, 정말 그렇지 못한 자, 성경도 잘 모르고, 복음도 잘 모르고, 그저 듣기만 조용히 듣고 간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 무시하거든요. 그 사람 혼자 은혜 받고 가는데. 그래서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그래, 그런 무리들은 적은 무리여,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한 곳만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뭘 구해야 될지. 요한일서 5장 보십시오. 이 금요일 전에, 금요일 공부할 때 좀 말씀 드렸는데, 요한일서 5장 한 곳 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렴이라. 그를 향해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두세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랬죠. 뭘 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몸의 교통,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의 교통,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사망이 이르지 않는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이 말씀이 두 사람을 합하여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알리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니까 뭘 두 사람을 합심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람 요새 복음 들어 안 옵니다. 말씀을 안 듣습니다. 시험에 빠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사람을 긍휼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이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예? 어떤 악에 빠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제가 이걸 금요일 또 경영모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 신화공회나 역사 안에 살아가요. 역사 보이는 역사 안에 사는데 하나님의 묵시가 역사 안에 사는 우리를 붙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와 묵시가 교집합 속에 사는 게 우리들이에요. 묵시와 역사의 교집합 이런 수학집합 아시죠? 부분집합, 교집합 할 때 그 교집합 상태 우리는 이 땅에 발 딛고 살지만 누구에게 붙들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성령, 하나님의 약속 안에 붙들려 쉽게 붙들려서 교집합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발 딛고 살아요. 그러니까 발 딛고 사는 우리에게 뭐가 나와요? 악이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보면 온갖 악들이 교회 안에 다 나온단 말이에요. 온갖 악들이 다 나와요. 뭐 음행, 뭐 악, 뭐 도둑질 온갖 것들이 다 나와요. 그런 악을 볼 때 뭘 해라? 네 몸이니까 기도해. 어떻게 합심해서. 하나님 우리 구역 안에 어떤 형제와 자매가 지금 낙심 중에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이 구역 안에 해를 끼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 그들을 우리를 용납해 그들을 이게 합심해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뭘 이루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 그래서 에베소서에 말씀해 보면 왜 교회에 은사를 주셨어요? 왜 말씀 전환자를 주셨어요? 왜 목사와 교사를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는 은사자를 주신 거예요. 예수의 몸을 세우라고 교회에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고. 그래서 두 사람이 합하여 기도하라는 얘기는 죄에 빠져 악에 빠져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주께서 용서하리라 이 이야기입니다. 쓸데없이 쓱을 거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합심해서 기도하면 들어준다면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뭐든지 다 얻게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복음은 생명과 섞지 않을 내용이에요.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 합심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생명도 아니고 섞을 거 구하면 그것은 뭐예요? 아니에요. 정말로 악에 빠졌을지라도 회개하고 용납하라. 물론 이단은 한두 번 금면 안 들으면 저 멀리해라. 라는 말씀도 있지만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말씀 오늘 베드로 말하는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뭐예요? 18절 16절 다시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아야 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니까 무슨 죄도 있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럼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을 위해서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죄 짓고 살죠. 무슨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고 살아요. 예수 믿으면 이제 예수 믿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었다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우리가 못 지어요. 사면은 죄를 왜 예수 안 믿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기 죄와 비참함을 알고 예수를 믿게 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것이 우리가 취소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는 자기 죄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 예수 안 믿는 죄는 못 지어요. 그래서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지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 예수님이 기도하기 때문에 세 번 부인해도 돌아오잖아요.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입니다. 이게 제가 교집합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온 세상 악한 자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악한 자 세상 안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교집합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약하고 넘어지고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이에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는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 우상은 자기 사랑이에요. 그 우상을 지켜 멀리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인데 이 예수님을 아는 일에 실족하는 자가 있거든요. 깨어난 자가 있잖아요. 시험에 든 자가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역으로 모였을 때, 전도회로 모였을 때, 또는 이렇게 오늘 예배 모임으로 모였을 때 정말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나요?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 임재해 계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극히 적은 자, 예수를 믿는 형제의 작은 자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할 거예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뒷담화 까는 게 아니고 주여 내가 그리스도 앞에 이렇게 죄인이 용납받는데 저들을 주여 용납해 주십시오 하며 기도하는 자들.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임을 이 땅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모일 때 그냥 차 마시기 위해서 모여도 괜찮아요. 복음에 교제하면 되잖아요. 그때 꼭 기도하세요. 뭐라고요?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 그 안에 누구를 모시고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님을 모시고 내 안에 계신 영으로 계신 그 주님의 내재하신 것과 그 두세 사람도 주님이 그 테이블 안에 그 가운데 계시는 그 사이에 계시는 그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 교제해서 정말 우리가 같이 긍휼히 여기고 몸이니까 같은 몸이니까 긍휼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는 하나님과 분리된 것입니다. 그래야 인간과 인간 사이도 분리가 일어나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도 괴리가 일어나서 한없이 자기 애고로만 몰입하는 우리들을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지만 그는 아직도 이 땅에 발디고 사는 이 악한 자에 속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늘 실족하고 넘어지고 약함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알기에 주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교회 모임들, 그래서 우리 안에 연약한 자들이 있을 때에 합심하여 기도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우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인간 스스로 생명과 행복을 추구하고 영유할 수 있다면 구원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악과 고난이 발생하는 것이며 그 악과 고난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제한된 힘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악과 고난을 우리의 제한된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교들은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진리, 이것이 다른 종교와의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신앙생활은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도 서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저희들에게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합심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 은혜의 경이로움과 진리를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이솝 우화로 잘 알려진 이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주전 6세기경에 그리스에서 살았던 실존 인물이라고 합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하면은 원래 노예 출신이었는데 아주 똑똑하고 재치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크로이소스라고 하는 이 루디아 왕이, 이분은 굉장히 돈이 많은 왕이고 또 이 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그런 왕입니다. 이런 왕이 이 이솝의 천대성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좀 어려운 문제 한 가지를 냈습니다. 내일까지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듣도 보지 못한 것을 가져와라. 그것을 가져오면 네가 가지고 있는 노예 신분을 풀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것을 어떻게 가져올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날이 됐는데 이솝이 왕에게 와서 차용증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 차용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왕이 이솝에게 금 3천 달란트를 빌려섬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걸 보자마자 왕이 대발로발하면서, 네 이놈아, 내가 언제 너에게 돈을 빌렸단 말이냐, 이건 내가 듣도 보도 못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는 노예에서 풀려나게 되고 그 재치로 살기로 했다는 스토리.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 부채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빌리지 않은 돈을 빌렸다고 할 때 화를 낸 것을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빚에 대해서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빚을 지게 되면 짐을 느끼게 되고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어떤 통계자료를 봤더니 미국 대학생들의 3분의 2가 이 학자금 대출 빚을 아는 채 졸업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 내 전체 대학생이 대출로 받은 빚이 9천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웬만한 국가의 1년 예산에 해당하는 그렇게 많은 빚을 대학생들이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제일 크게 고려하는 항목 중에 하나가 키나 외모가 아니라 대출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가지고 결정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빚에 대해서는 다 민감합니다. 이런 빚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또한 지위를 막론하고 모두가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할 수만 있으면 피하기를 원하는 것이 빚인데, 오늘 같이 우리 본문의 말씀 속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한 가지에 대해서만은 빚을 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것은 빚을 지면 안 되지만 반드시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지고 가야 될 빚, 그 빚은 무엇일까요? 오늘 8절 말씀이 하면은 그것을 사랑의 빚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마도 오늘 이 8절 말씀은 앞서 말씀드렸던 7절을 받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1절에서 7절까지는 국가에 대한 의무를 말하면서 특별히 7절에서는 이 탁스와 관세에 대한 의무를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이라면 당연히 국가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고 수입에 대한 응당한 그 세금 지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이 국가에 대해서 지고 있는 부채가 있다면은 그것이 어떠한 금액이든지 부채를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국가뿐만 아니라 이 사회나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면 빚을 남겨두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근데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것이 사랑의 빚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다전빚은 다 지지 말라고 말하면서 사랑의 빚은 지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빚을 져야 될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빚을 지지 않고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랑의 빚 없이 사는 분이 계신가요? 우리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님들에게 사랑의 빚을 아는 채 태어났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성장하는 과정에도 많은 가족들과 친지들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누군가의 사랑의 빚을 지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의 빚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빚을 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사랑의 빚은 아무리 갚아도 다 갚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빚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평생 갚는다고 하더라도 모자란다는 것이죠. 저도 과거에는 잘 몰랐는데 좀 나이가 들어가니까 알게 되겠더라.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어릴 때는 부모님께 충분히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너무 잘못한 것이 많고 불효한 것이 많더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갚는다고 하지만 날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지금까지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 부모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갚을 수가 있겠어요. 더구나 우리 인간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크고 깊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빚을 어떻게 다 갚겠습니까? 나같이 악한 죄인을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에게 진 사랑의 빚을 어떻게 다 갚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초기 시대 알렉산드리아 서사에게 했던 교부 중에 하나인 오리게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매일 갚아야 할 그러나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이라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지만 아무리 갚고 갚아도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영원한 부채가 사랑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지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갚는다고 하지만 다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사랑의 빚진 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이유인데 이 사랑의 빚을 지는 것은 우리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사랑의 빚을 지라고 합니다. 다른 부채는 우리에게 부담을 안겨주지만 사랑의 빚을 지는 경우에는 이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하면 하는 만큼 우리 삶은 더 아름답게 되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의 빚을 지고 태어났고 또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삶은 굉장히 활성화될 수가 있고 무슨 일을 하든지 풍성한 열매를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의 생애가 사실 좋은 예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그 이후부터 죽는 순간까지 복음만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들어가서 죽음의 위기까지 넘겼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향한 그 행진에 단 한 번도 멈춤이 없었어요. 그 결과 소아시아 지역과 온 유럽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엄청난 복음의 꽃을 피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수많은 장애물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로 하여금 멈추지 않고 달려가게 만들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명예욕 때문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취욕 때문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많은 사역을 이루었다고 하는 성공주의에 취해서 그렇게 한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고백이 하면은 바울이 와 같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 위해 전심전력에 달려갔던 근본 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도다. Love of Christ compels us. 그냥 나를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견딜 수 없도록 나를 강권했기 때문에 이 사랑의 동력이 그를 움직이게 했고 장애를 뚫게 했고 참된 열매를 향해 달려가게 한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일평생 동안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려고 할 때 우리 삶 가운데는 복음의 꽃도 피어나게 되고 우리가 이와 같이 사랑의 빚을 갚는 과정을 통해서 가정도 해보게 되고 교회도 더 아름다운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남은 생애를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이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은혜에 대한 인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얼마나 큰 빚을 졌는가 이것을 깨달아야지 이 사랑의 빚진 자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게 되면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번 다뤄왔던 로마서 1장 14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나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또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빚진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제 유대인에게 빚을 졌나요? 사도 바울이 언제 헬라인이나 버베리안들 이 무식한 그와 같은 야만인들에게 빚을 진 적이 언제 있었어요? 오늘 본문이 이 로마서 1장 14절이 말하는 사도 바울의 비전,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본인이 피를 졌기 때문에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사실은 본인이 지불할 필요가 없고 찾아갈 필요가 없지만 이방인들에게 진빚을 안고 찾아가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고 했어요. 심지어 15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 더러운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바울은 하나님 은혜를 받을 위치에 있지 아니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구원하시고 이와 같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는가? 디모데전서 1장 14절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에 넘치도록 쏟아 부어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이 얼마나 큰지를. 근데 동시에 바울이 알고 있는 또 한 가지는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고도 남을 만큼 넘치는 은혜가 하나님이 그에게 부으신 은혜라는 것이었어요. 이와 같은 인식이 분명했기 때문에 바울은 무슨 일을 당하든 포기하지 아니하고 일평생 빚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함께 달려가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어려움과 죄에게 이 사랑에 대한 빚진 자의 인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빚진 자의 인식이 있어야지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고 설사 많은 일들을 이룩한다고 할지라도 자랑 없이 섬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가끔 뭔가 좀 하게 되면 자꾸 자랑하려고 하죠. 내가 잘나서 한 것처럼, 내가 노력해서 한 것처럼 자랑하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지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은혜에 대한 강력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자랑하지 않았고 설사 고난을 당하고 빼앗김을 당해도 원망하거나 불평한 흔적이 없이 끝까지 하나님 영광 위에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어려움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게 되면 설사 여러분의 삶이 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파워를 얻게 됩니다. 언젠가 제가 국민일보를 보니까 조수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역경의 열매라고 하는 책을 써서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KTF라고 하는 한국의 통신회사죠. 전화회사의 부사장을 역임하면서 한국 사회에서는 가장 유명한 그 최고의 마켓, 이 상품을 만들어서 히트 상품을 만들어내고 판매하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로 소개가 된 분입니다. 이 샴푸와 린스를 합쳐서 하나로 샴푸를 만든 사람. 20세의 치아를 80세까지 유지하라는 뜻으로 2080 치약을 만들고 말이죠. 그래서 이 한국의 마케팅 그 분야에서는 정말 경이롭다고 할 정도의 그런 많은 업적을 세운 분이 조수환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와 같이 성공적인 삶을 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된 것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래요. 원래 이분은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대학 진학을 못하고 학비도 면제가 되고 졸업과 동시에 직장 가질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했더니 군대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분은 군대 가가지고 군인으로 생활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군대 생활하는 중에 수류탄을 잘못 던지는 바람에 사고로 오른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른손을 이렇게 잃어버리게 됐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 자리에서 혼절하든지 쓰러지고 나중에 육군 통합병원에 눈을 떠보니까 손 한쪽이 없는 몸이 그냥 엉망진창이 된 상태에서 깨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여자친구였대요. 일반적으로 여자분들이 군대 남자가 군대 가고 나면 가끔 변신도 하고 그러는데 건강해도 자기와 결혼할까 말까 한데 손 하나 없는 장애자를 과연 사랑할까라는 그런 염려 때문에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여자친구였대요. 여자친구 연락을 했더니 그 여자친구가 병원에 찾아왔는데 그래도 나를 사랑할 수 있냐 질문을 하고 싶지만 못했어요. 혹시 물었다가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두려움 때문에. 그러다가 한참 후에 그냥 작은 목소리로 그래도 나를 사랑하겠느냐 물었을 때 그 자매님이 고개만 두 번 까딱 그렸대.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매일 병원에 출근을 해서 병간호를 하고 그리고 끝까지 그와 결혼하겠다고. 사실 아버지가 반대하고 집안이 난리가 쳤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손을 잃었을 때 엄마가 어떤 태도 보이길 원하느냐. 나는 이 사람의 손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전부를 사랑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조성환 그 당시는 형제죠. 형제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때 이 조수환 씨의 마음속에 한 가지 결심한 것이 내 평생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나를 이렇게 사랑했던 이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져서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을 안겨줄 수 있는가 생각을 하니까 좀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걸 이길 수가 있게 되고 나중에 장이 자라고 직장에 갔더니 면접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많은 수모와 고초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달리고 달려서 마침내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KTF의 부사장까지 오르고 지금은 중국에 사업을 하면서 선교도 하고 하나님의 사역도 감당하는 그런 분이 됐다고 합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일어서게 했을까요? 무엇이 달리게 한 것일까요? 비록 그의 손은 망가졌고 그의 육체 자체는 불구자가 되는 이와 같은 환경에 처했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사랑하는 자가 있다. 내가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사랑하는 자가 있다. 이게 그를 일어서게 하고 달리게 한 것입니다. 어려움과제의 삶 속에도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깨어져도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실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 속에 확신되어질 때에 이 사랑이 나를 붙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때에 절망이 나를 찾아오고 어려운 문제가 나를 가로막아도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서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어려운 인생 여건 가운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참 하나님의 기뻐하는 열매를 맺으며 달려가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속에 이미 주어진 이 사랑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고 이 사랑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려면은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사랑에 대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 사랑에 대한 실행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한 개의 구호라기보다는 실제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에는 반드시 액션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한 것을 소개하면서 십계명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결코 율법을 리젝트한 것이 아닙니다. 혹은 사도 바울은 율법을 폐지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의 진정한 완성, 진정한 성취가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 지금 소개해드린 이 계명 외에 또 다른 계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속에 다 포함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계명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가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 보게 되면 율법을 요약할 때에 딱 두 개로 요약을 하셨어요. 사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십계명 말고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많은 종류의 율법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613가지나 됐어요. 613가지나. 그러니 그들이 인생을 산다고 하죠. 율법이 그 묶어주는 그 결박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와 같이 복잡하고 많은 613가지의 율법을 예수님은 딱 두 마디로 요약해 주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얼마나 심플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모든 율법을 총요약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애매할 때가 많고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실제로는 사실 사랑을 통해서 율법에 대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 모자라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관계성에 결핍이 생기기도 하고 물질에 결핍이 생기기도 하고 안정이나 또 자존감이나 만족에 결핍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결핍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모자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사건이 나오는데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셨어요. 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아주 그 음식들을 나누어 먹으면서 즐기는 그런 잔치죠. 뱅퀴시죠. 큰 피스트죠. 어떤 분들은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시고 제일 첫 번째로 방문한 것이 혼인잔치집인가 그렇게 의심을 표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건 사실 단순한 혼인잔치가 아니라 이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천국 갈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것으로 그러므로 이 피스트라고 하는 것은 사실 천국의 삶을 상징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참석한 것은 바로 이 땅에 있는 천국을 상징해서 찾아가신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모두가 가야 될 영원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항상 천국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고 주님의 권세가 있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산 꼭대기에서 천국을 말하면 안 된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집,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 수많은 사람들이 어울리는 그곳에 가서 참 천국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라.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잔치에 갔더니 뭐가 모자랐어요? 포도주가 모자란 것입니다. 매비 처음에는 충분히 준비한다고 준비했겠지만 아마 손님이 더 많이 오셨는지 아니면 준비한 양이 적었는지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집에서 반찬이 좀 떨어진다든가 음식이 좀 떨어진다든가 뭐 다른 것이 좀 부족한 것은 오케이예요. 근데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결정적인 래킹이에요. 그게 떨어지면 잔치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했던 모든 손님들이 사실은 굉장히 불평할 수가 있고 심지어는 법적인 조치까지 취할 수가 있는 것이 유대인의 혼인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물질이 좀 부족한 것 오케이예요. 집이 좀 작은 것 괜찮아요. 좀 불편한 것 뿐이지. 환경이 조금 척박한 것 괜찮아요. 근데 한 가지는 빠지면 안 돼요. 이 결정적인 래킹이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빠지면 모든 게 다 빠지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다른 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재정이 좀 부족해도 괜찮고 시설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고 조직력이 조금 부족하고 프로그램이 조금 빠져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의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교회에 십자가가 빠진다면,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이 빠진다면 이건 치명적인 래킹이에요.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돈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의 문제예요. 집이 작아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바로 알고 참된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재벌처럼 살아가도 사랑이 빠져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상처받게 되고 아파하게 되고 힘들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이 시대를 바르게 살아가려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그것이 가정 아니든 사회 속이든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아니든 참된 사랑을 프랙티스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웃을 향한 참된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아가려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최선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항상 자선책이 아니고 최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 말의 뜻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가끔 사랑하니까 하는 말이라 그러고는 상처주는 말을 쉽게 하잖아요. 뭐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그러면서 속을 뒤집어 놓는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건 사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은 사랑의 특징을 나열할 때 사랑은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무리하게 말하는 것, 이거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것,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작은 일에 성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은 참된 사랑의 내용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최선을 내가 보고 나의 최선을 주는 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실 때에 그냥 그저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쓰다 남은 시간 우리 위해 주시기 오셨어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를, 자기가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생명보다도 귀한 분을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 위해 주셨어요. 그 결과 우리는 이 사랑의 열매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에 구호로만 그저 건성으로 나의 모든 이익을 추구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진정한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잡지에서 보았던 이야기인데요. 한국에 어떤 여대생 한 분이 친구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남자는 여대생이 무척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여대생의 마음을 좀 받아보려고 이끌어보려고 초콜릿도 사주고 의자도 빼주고 하여튼 뭐 별시도를 다 했는데 그럴수록 여자는 오히려 이 남자를 느끼하게 여기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6층 도서관에서 책을 보다가 쉬려고 바깥으로 나왔는데 마침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면 뭐가 생각날까요? 따끈한 커피 한 잔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비 오는 날 커피 한 잔 굉장히 위험한 수순입니다. 그래서 커피가 생각이 났는데 6층에 보니까 커피 머신이 있는데 고장이 나서 커피를 뽑을 수가 없어. 커피를 뽑으려면 1층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비 오는 날 6층에서 1층까지 내려간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 상황을 본 그 남자가 손살같이 1층으로 내려가서 커피 두 잔을 들고 왔어요. 너무 빨리 뛰어온 탓에 그 커피가 쏟아져서 손목에 커피가 쏟아서 이렇게 흘러내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상을 입은 듯한 그 두 손으로 그 자매에게 커피를 건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에게 뜨거운 커피를 주려고 뛰다가 많이 흘렸어. 그리고 쏟아질 줄 알고 아예 두 잔을 뽑았지. 두 잔을 합치면 한 잔이 될 거야. 이런 말을 듣고도 감동 안 받을 여자가 있을까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여대생은 두 가지를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더 이상 그 남자를 미워할 수 없었어요. 두 번째로 두 잔을 합쳐서 한 잔을 만들어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반 잔의 커피를 그 비 오는 날 함께 나누어 마시다가 마음이 맞고 눈이 맞아서 결혼까지 하게 돼요. 잘 먹고 잘 살게 됐다고 하는 그런 스토리. 여러분, 사랑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나의 베스트를 다하는 거예요. 나의 전심을 다 쏟는 것입니다. 내 손에 화상을 입고 내가 그 커피를 마실지 못할지라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이것, 이 최선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자신이 아파하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자신이 피 흘리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심으로 하늘 아버지의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정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큰 축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 사랑을 입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살아나게 된 존재이고 이 사랑 때문에 진정 살아가야 될 이유를 얻게 된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사랑을 바로 아는 자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도 괜찮을까요? 날 사랑하신 그분의 마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분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분이 가장 소원하는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 되겠어요? 날 사랑하신 그분을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과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기꺼이 그분을 위해 내어드릴 수 있을 때 우린 그 사랑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된 열매를 향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보신 뉴스일지 모르지만 지난 주간에 CNN을 통해서 혹은 야후에 계속 이게 떠오르기도 했습니다만은 한 청년의 죽음에 대한 스토리가 지난주 뉴스에 계속 떴습니다. 존 알렌 차우라고 하는 26살 난 청년이었습니다. 뉴스에서 보도될 때에는 그렇게 보도가 됐어요. 이 아메리칸 투어리스트, 미국의 한 여행자가 그 인도 밑에 있는 섬입니다. 일종의 아무도 들어가지 아니한 그런 섬인데요. 그 센티넬이라고 하는 섬인데 그 섬에 들어갔다가 그 원주민들, 인디안들이 쏜 화살에 죽임을 당했다. 이게 사실은 처음 뉴스가 떴을 때 그 타이틀이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투어리스트가 아니에요. 미셔너리였어요. 선교사였어요. 그분은 캔자스시티에 있는 올 네이션스라는 선교단체 출신의 선교사로서 26살이니까 아직 꽃다운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섬 안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이 지난 수백 년 동안 인류와 이 담을 쌓고 누구도 들어가 본 적이 없고 그 안에서 나온 사람도 없고 모든 인류 문명과 단절된 가운데 살아가는 트라이브라는 사실을 알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 들어간 것입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냐고 하면은 첫날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 인디안 아이 하나가 화살을 쐈대요. 그 죽이려고 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도 또 지금까지 그 모든 히스토리를 다 들었기 때문에 잘 알면서도 그는 결국 들어갔어요. 그리고 11월 17일 그는 화살을 맞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그를 죽인 시신을 인디안들이 끌고 다니는 것이 보였다고 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이 형제가 그가 죽기 하루 전날 보냈던 메일이죠. 본인이 쓴 일기인데요. 이런 내용의 글을 그는 썼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미쳤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You guys might think I am crazy.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것이 내 생명을 걸 정도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내가 저들 안에 들어갔다가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저 사람들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Don't be angry at them if I get killed. 내가 죽임을 당하더라도 절대로 나를 죽인 저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화를 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I will see you again. 당신들을 천국에서 저는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그 글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좀 도전이 됐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한 번도 선교사가 들어가 보지 못한 복음에 들어가 보지 못한 거고 이 청년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들어가야 되는데 누군가는 저 선교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누가 그것을 할 것인가. 본인은 그것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 청년은 26살의 꽃다운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 청년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 한 청년의 죽음이 언젠가는 닫혀있던 그 섬에 복음의 문을 열 것이고 그들 모두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나라가 복음화된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1866년도에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성경책 한 권 들고 들어오다가 대동강변에서 피 흘리고 순교했어요. 그가 남긴 것은 성경책 한 권 남기고 한마디 말도 전하지 못한 채 순교의 피를 흘리고 죽었지만 토마스 선교사님의 죽음을 계기로 조선 땅에 복음의 문이 열리고 오늘 한국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들이 부흥하게 된 근본 이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저희들이 이와 같은 부흥을 누리게 된 것이 아니라 앞서간 선조들이 흘린 피의 눈물 때문에 그들이 흘렸던 피의 순교의 눈물이 오늘 한국교회를 있게 했고 여러분과 저를 있게 한 것입니다. 오늘 이 한국재단이 저희가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구원받게 된 근본 이유, 내가 살아나게 된 근본 이유, 내가 오늘 이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된 근본 이유가 누군가가 흘린 피의 역사 때문인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되고 이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우리 남은 일평생 동안 평생을 이 사랑의 부채자로 이 복음의 부채자로 살아가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주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문명이 아닙니다. 컴퓨터나 전기 문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전 저희 교회가 이와 같이 복음을 위해 다시 일어서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복음에 대한 감격과 감동으로 살아가셔서 가는 곳마다 사랑의 열매를 남기시고 복음의 꽃을 피우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0: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낱낱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역사의 수레바퀴가 그저 그렇게 그냥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 역사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철저하게 약속대로 성취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일관성이며 영속성인데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게 성취되어지는 것 같고 헛된 몽상처럼 취급되고 핍박받게 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분명히 실현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앞에서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다리고 믿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0: 8개국어로 1971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김성환 강사의 수요일 오전 성경 강의 제1부를 전해드립니다.
2: 이 시간 제가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설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할 때 장식은 다 빼고 본질만 전해지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수사학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의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 후반부에 있는 짧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오늘 이 짧은 한 구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아침에는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함께 나누었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 아침 이 성경 강의 시간은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삽니다. 그죠? 근데 이 육체의 딜레마는 언젠가 자신이 흙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체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활동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죽음이 찾아오면 육체의 모든 세포는 흩어져서 자신의 본향인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죽음을 부인하면서 살지만 죽음이란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고요. 그때 우리의 육체는 해체되어 흙이 됩니다. 여러분, 새 생명이 태어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갓난아기 돌잔치를 하면 축제 분위기 속에서 축하한다고 하지만 사실 태어난 순간부터 모든 인간의 삶은 죽음을 향하여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오랜 동안 생명체로서의 상태를 지속하고 싶은데 육체는 흙이 되고 마는 자신의 그 유한성, 그 모탈리티, 그것이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체는 흙이 될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죠?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마다 번호표를 하나씩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좋을까요? 그 번호표에 돌아올 날짜가 찍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 난 며칠 남았구나 하면서 준비를 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그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는 게 또 불안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어쩌면 가급적이면 흙이 피하고 싶은 건지도 모릅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몸에게 여러분,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리마인드하는 거니까요. 죽음을 상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도시 문명은 어쩌면 두꺼운 아스팔트로 흙을 덮고 그 위를 두툼한 고무창이 달린 신발을 신고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가급적 어쩌면 흙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자리에 정착해서 도시 문명을 만들어낸 그 원인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죽음의 두려움을 피해보고 싶은 집단 무의식이 어쩌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건지도 모르죠. 같은 운명에 처한 사람들이 서로 뭉쳐있으면 좀 두려움이 덜하지 않습니까? 흙을 피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흙과 반대 방향으로 가야겠죠. 올라가야 합니다. 죽음을 상기시키는 흙으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면 잠시 불안이 완화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라는 행성에 사는 인간의 현실은 높아지는 세상, 상향주의의 세상, 그렇죠? 높은 곳을 향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상향주의, 높아지려고 하는 이 문화, 이것은 그 배경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도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요. 바벨탑을 짓게 된 인간들의 그 동기는 흩어지는 것을 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흩어진다는 것은 죽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의 몸이, 흙으로 지음받은 이 몸이 흩어져서 다시 흙이 되는 것, 그것이 죽음이지 않습니까?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좀 한번 이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 앞에 있는 이 트레저리를 한번 좀 극복해보자.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한번 해보자. 그런 노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흩어지지 말고 흙을 높이 쌓아서 흙으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한번 올라가 보자. 여러분, 근데 어떻습니까? 이 흙이라는 것은 부서지고 흩어지는 성질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잘 뭉쳐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서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죠? 불에 굽는 겁니다. 흙을 가마에 넣고 불에 구우면 단단한 세라믹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창세기 11장 3절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렇게 창세기 11장은 이야기합니다. 쌓아올린 이 벽돌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역청을 썼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역청이 뭡니까? 시멘트의 일종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떠난 이 바벨의 우르 땅에 지금도, 예? 지금이 이라크 땅인 그곳에 가면 남아있는 그 지구랏에 보면 그것은 불에 구운 브릭, 벽돌로 만든 건축물입니다. 흙으로 빚어서 불로 구운 그 브릭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라크 땅에 부서지지 않고 남아있지만 그 지구랏을 지은 인간들의 육체는 모두 부서지고 흙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세상의 상향주의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개인적인 윤리적인 차원으로만 해석해서 우리가 뭐 금욕해야 하고 절제하고 또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으로만 해석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말씀이 지니고 있는 큰 뜻을 놓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저는 죽음이 두려운 몸의 패닉 상태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잊기 위하여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죠? 자, 베드로는 지금 그 마음으로부터 멀어지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누구입니까? 베드로 전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렇게 베드로 전서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언급되어 있는 이 지형들 보면 당시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던 소아시아의 작은 도시들입니다. 거기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이 편지를 전했던 것이죠. 당시 최고의 높은 문명을 자랑했던 그 로마의 문화, 로마의 가치관, 그 로마의 세계관 그 아래 그들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지금 현재 현존하는 최고의 선진국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가치관, 문화, 또 세계관 그 밑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온통 로마의 가치관이 은연중에 사람들에게 주입되는 그런 세상에 이 디아스포라 성도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미국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도 은연중에 끊임없이 이 미국의 가치관, 이 미국의 세계관 그래서 우리가 은연중에 주입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은 그 시스템, 그 체제 속에서 그것이 세상을 사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평생을 체제에 순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사랑하는 나그네요, 거류민과도 같은 성도들에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인 정욕을 멀리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한 마리의 연어가 여러분 물기를 거슬러 헤엄치는 것처럼 로마에 높아지고자 하는 이 세계관에 순응하지 말고 질문하라는 겁니다. 왜 이래야 하지? 질문하고 저항하라고 베드로는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흐름을 주도하는 이 분위기, 대다수의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내달리고 있는 그 길, 그 넓은 길에 대하여 왜 세상은 이래야만 하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왜 이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왜 우리는 이곳에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인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세상의 길이 아닌 예수님의 길을 모색하면서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높은 사다리가 있습니다. 끝도 없이 높은 까마득하게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는 그 사다리, 소셜 레더죠. 그 위를 사람들이 저마다 타인의 어깨와 또 머리를 짓밟으면서 기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좁은 사다리 위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인생의 목표라고 또 그렇게 높은 곳에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그 사다리에서 뒤처지면 그것은 실패한 것이고 그것은 열등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우리는 어쩌면 중심을 향해 오르고 오르고 또 올라가는 것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이라고 주입받으면서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현실의 전부라고 그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고 그렇게 주입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서는 것,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스펙을 더 올리고,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나의 가치를 최고로 올려놓는 그것. 그럼 이것은 학벌일 수도 있고요, 또 경제력일 수도 있고요, 외모일 수도 있고요, 권력,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우월한 위치, 중심부에 서게 되는 그것.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잠시나마 누리고 있고 또 잊고 싶은 그 죽음을 망각하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잠시 누리게 되는 이 생명을 조금 더 인핸스 시켜보고 싶은 그러한 욕구 그것이죠. 이런 걸 우리가 어디서 배우게 되나요? 학교에서 배웁니다. 또 부모님으로부터 배웁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배웁니다. 쇼핑센터에서 배웁니다. 전철역 광고판에서 배우고요. 또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은연중에 이 세상의 이 상향주의 가치, 올라가고자 하는 그 세계관, 그것을 주입받습니다. 반복해서 주입받은 생각은 우리의 사고방식이 되고요. 그렇게 굳어진 우리의 사고방식은 우리의 세계관이 되고요. 또 가치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되고 또 그 마음의 방향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일이 있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중학교 아마 1학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한 번은 월말고사가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그렇게 학교 다닐 때 뭐 매달 이렇게 시험 보잖아요. 월말고사라고. 그런데 선생님께서 어느 날 월말고사가 끝나고 나서 들어오시더니 오늘은 지금 앉아있는 자리의 배치를 다 바꾸겠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들이 다 키 순서대로 앉았거든요. 그래서 맨 앞줄에는 제일 키가 작은 학생부터 이제 그때 뭐 한 반에 뭐 70명 가까이 이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맨 뒤에는 이제 뭐 키가 큰 친구들이 뒤에 앉고. 좀 합리적인 방법인가요? 예. 네. 그래야 이제 뒤에는 아이들도 다 앞에도 보이고 뭐 그렇겠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까지는 앉았는데 선생님이 어느 날 교실에 들어오시더니 한 사람 한 사람 학생들 이름을 호명을 합니다. 복도에 다 나가서 줄을 서 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름을 부르는 대로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맨 앞자리부터 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선생님이 부르는 대로 순서대로 앞자리부터 이제 호명되는 대로 학생들이 다 자리에 앉고 나니까 선생님이 하는 말이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순서는 뭘 것 같으세요? 이번 월말고사 학급 등수로 앉은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굉장히 저는 그때 충격이었어요. 뭐 저같이 그냥 뭐 있다가 아휴 나 뭐 어차피 볼리비아 갈 건데 그랬던 사람도 충격이었는데 갈 곳도 없는 그들에게 그곳에 정착해야 되는 그들에게는 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죠? 아, 그런데 상상이 되세요? 아, 지금까지 몰랐는데 저 친구가 나보다 등수가 높구나. 아, 저 친구는 나보다 앞에 있을 줄 알았는데 저 뒤에 있는구나. 응? 그러면서 모든 친구들이 친구들의 등수가 몇 등인지 알게 되었고 또 자신의 등수가 모두에게 밝혀졌습니다. 누가 우리 반 1등인지 알게 되었고요. 그때까지는 몰랐거든요. 자기가 자랑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 반 1등인지 알게 되었고 또 누가 우리 반 뒤에서 1등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저마다 마음속으로 앞줄부터 숫자를 마음속으로 셌습니다. 지금까지 이름이었던 친구들 동균이, 창훈이, 경철이, 수영이 그들의 이름이 이제 숫자로 대치되었습니다. 3등, 17등, 43등, 52등으로. 그렇죠? 지금까지는 모두가 모두에게 서로 친구였습니다. 그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앞줄 아이들은 앞줄 아이들끼리, 또 뒷줄 아이들은 뒷줄 아이들끼리 그렇게 놀게 되었습니다. 앞자리에 앉은 아이들이 우쭐해하는 모습도 보기에 민망했고 맨 뒷자리에 앉은 아이들의 풀이 죽어서 의기소침한 모습을 보는 것도 민망해서 얼굴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우리 반 친구들의 인간관계는 아주 심각하게 파괴되었겠죠.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한 학년에 10반이 있는데 우리 반이 그 월말고사에서 꼴찌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서 교장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야단을 맞았고 그래서 화가 난 우리 담임 선생님은 우리 반 학생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돌아보면 뭐 33년 전 일인데요. 그때 복도에 서서 기다리고 있던 그 순간이 좀 기억에 생생합니다. 사람을 그렇게 성적순으로 줄을 세우는 것은 참 비인간적이죠. 관계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저 33년 전 한 번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세상 곳곳에서 지금은 성적순은 아닐지라도 또 다른 어떤 순서대로 다른 어떤 형태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곳곳에서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어려서, 그땐 중학교 1학년일 뿐이어서 그것이 얼마나 파괴적인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폭력적인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일인지 그때는 몰랐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도 어쩌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주변에서 많이 목격하면서도 그것이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상향주의, 이 상향주의 사회는 또 경쟁 사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경쟁이 뭐예요? 남을 이기고 남 위에 올라서는 거죠. 그래서 한정된 제한, 자리, 한정된 자리, 또 제한된 자리를 내가 먼저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남을 밀쳐내고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서는 것. 이것이 경쟁입니다. 그죠? 뭐 지금 저는 선의의 경쟁,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대학 입시 경쟁에서 누군가 합격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죠? 정원이 30명 뽑는데 거기 300명이 지원하면 나머지 270명은 불합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쟁 구도. 취업 경쟁에서는 5명의 신입사원을 뽑는데 100명이 지원하면 95명은 탈락해야 되는 그런 경쟁 구도. 남이 탈락해야 내가 합격하는 그런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고 있죠. 사회, 정치, 경제, 교육, 스포츠,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런 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는 영역이 없습니다. 여러분, 금메달 하나를 놓고 올림픽 운동선수들이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메달 수여식 때 금메달을 받은 선수는 한 명이죠. 가운데 섭니다. 그리고 그 옆에 두 번째로 높은 자리에 은메달, 또 세 번째 동메달 섭니다. 애국가는 1등만 틀어줍니다. 왜 그래야만 할까요? 왜 그래야만 할까요? 생각해보면 왜 그래야만 하는 걸까요? 금메달을 제일 꼴찌에게 주면 안 될까요? 1등은 이겼으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그걸로 이미 마음에 충분한 보상을 받은 거고 4년 동안 그토록 노력했는데 꼴찌한 사람은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러니 금메달을 주면서 이건 네가 받아라, 이거라도 받고 내 아쉬운 마음 달래라,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출신 학교가 어디냐에 따라 사회적인 지위가 크게 결정이 되고 사람이 평가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느 학교 출신, 그러면 벌써 그 사람을 보는 편견이, 시각이 달라지잖아요, 솔직히. 그죠? 근데 좀 이러면 어떨까요? 고등학교 때 좀 뭔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정이 있어서 공부에 성과를 내지 못했으니까 전국에서 그에 제일 공부 못한 12학년 학생을 하바드에 보내면 어떨까요? 좋은 대학 가서 배움의 즐거움을 이제는 좀 느껴보라고 말이죠.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의 이름을 좀 이렇게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한 해는 좀 와이오밍에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 이름이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좀 부르고, 알래스카에 있는 요리학원이 어느 해에는 MIT가 되고, 그러면 재밌지 않을까요? 아유, 목사님, 저희 딸이요, 이번에 알래스카, 아니, 여기, 하와이, 마우이에 있는 콜롬비아에 입학했어요. 아, 막,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프면 한밤중에라도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건강이 귀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인데요. 만일 여러분들이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면 어떤 희생을 지불하면서도 전도에 앞장설 것입니다. 영혼을 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천국 영혼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 말씀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나의 영혼과 내 이웃의 영혼이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ITL 카드를 신청하셔서 그분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0: 왕 중의 왕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BBN 애청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시대를 선도해 가고 계시는 여러 목사님들로부터 성경의 여러 가지 주제와 진리를 배우고 익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내시빌 연합침례교회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 온전히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사역을 목적으로 열심히 섬기시고 계시는 이행보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아들과 한 아버지가 사막을 여행하는 중이었습니다. 아무리 가도 물이 있는 곳이 발견되지 않아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저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특별히 아들이 많이 보챕니다. 아빠 이러다가 우리 죽겠어.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계속해서 아니야 조금만 가면 물이 있는 곳이 나올 거야. 그런데 덜컥 저들 앞에 뭐가 나왔느냐 하면 묘지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거 봐. 이 묘지 봐. 여기서 사막에서 물을 못 찾아서 죽은 사람들이 여기 묻힌 거야. 우리 이제 다 죽었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니다 얘야. 이 묘지가 있다는 것은 가까이에 마을이 있다는 희망의 표시야. 절대로 저건 절망의 표시가 아니야. 이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믿고 나지막한 그 언덕을 지났더니 정말로 마을이 나와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사람은 어떤 사람은 절망적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희망적으로 봅니다. 그걸 우리가 가리켜서 견해의 차이라 또 시각의 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눈은 두 눈이 있죠. 오른쪽 왼쪽 두 눈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눈이 더해져서 육신적인 눈과 영적인 눈이 있어요. 육적인 눈이 잘 보이면 시력이 좋다고 그럽니다. 멀리 있는 작은 글씨까지 잘 보이면 정말 2.0, 2.0 되어서 정말 시력이 좋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영적인 눈이 좋은 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영역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영역이 좋다, 영역이 뛰어나다. 사물을 잘 보는 것을 시력이 좋다고 그런다면 영역이 있는 것은 뭘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날 때 우리가 영역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도단이라고 하는 이 성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서 도단성을 다 둘러쌌어요. 도단성에는 누가 있느냐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왜 아람 군대가 유독 이 도단성만 둘러쌌을까요? 아람 군대는 수시로 옛날에 왜구가 우리나라를 침범했듯이 수시로 침범했어요. 그런데 이 아람이란 나라는 그런 왜구 정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지금의 시리아는 전쟁이 벌어지고 형편없는 나라가 됐지만 성경시대에 그 엘리사 시대 때 아람은 굉장히 강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강한 나라의 강한 군대가 침공하면 자기들이 이길 줄 알았는데 번번이 실패로 끝났어요. 왜냐하면 침공에 들어오면은 이미 이스라엘 군대가 매복해 있어서 저들을 쳐서 저들이 지고 마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고 계속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분명히 스파이가 있는 거야. 내가 반드시 잡아낼 거야. 그랬더니 이 신하들이 당황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아주 영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왕한테 이스라엘 왕한테 얘기해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가 공격하기도 전에 우리가 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람 왕이 그래? 그렇다면 그 엘리사가 어디 있어?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러면 도단성을 가서 포위해가지고 그놈을 잡아와. 그래서 이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뺑뺑 둘러싼 겁니다. 이걸 아침에 사환이 나가서 보니까 많은 군대가 둘러싸고 있어요. 이제는 죽었구나. 덜덜덜러 떨고 있을 때 엘리사가 기도를 하지요. 이 사환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엘리사는 볼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군전사가 자기들과 함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환을 위해서 영적인 눈을 떠서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처럼 사환처럼 이런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엘리사가 어떻게 했는지 잘 보시고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에 처할 때 이 엘리사 했던 것처럼 우리가 잘 따라하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지금 사환의 눈에는 아람 군대가 엄청 많죠. 빽빽 둘러쌌으니까. 그런데 이 영적인 눈을 탁 띄어서 보니까 불말과 불명을 탄 천군 천사들이 그들보다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 이 사환의 마음이 안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심이 되죠.
영적인 눈이 뜨여서 보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아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좋은 성경 구절이 있죠.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하여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용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도 보면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어려움이 찾아올 때 많은 사람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한 낭망한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것이 심해지게 되면 목숨을 끊게 됩니다. 우리 한국은 자살공화국으로 유명하죠.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나라 중에 자살률 1위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는 몇 등 했을까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는 10등을 했습니다. 10만 명당 24명이 죽었습니다. 2018년도 이 보고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의 그런 연구조사니까 정확하겠죠? 남자와 여자의 비율을 따져보니까 남자가 3, 여자가 1입니다. 남자가 더 약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보다 못 사는 북한은 몇 등 했을까? 궁금하죠? 28등을 했어요. 10만 명당 15명밖에 안 죽었어요. 그럼 세계 1등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세계 1등은 누가 했을까요? 스리랑카가 했습니다. 35명, 10만 명당. 불교 국가입니다. 이 생이 힘들면 어떨까요? 에라 죽어버리자. 다음 생에서 잘 되면 되지.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죽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쉽게 자살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앞에 살인죄를 범하는 거예요. 내 생명 이거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걸 어떻게 감히 내가 목숨을 끊으려고 그래요. 자살하려는 그 용기가 있으면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 같은 경우 보면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애굽에 팔려가서요. 노예가 됐어요. 또 강간미수미비 내에서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어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요셉이 형통했대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더라고 하는 그 시점이 언제인 줄 아세요? 노예로 있을 때 형통했대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 형통했대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거는 조만간에 극복이 될 문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기도함으로 믿음의 확신 속에 살아야 한다. 여기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도단이라고 하는 이곳에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사환의 당장에 뛰어지더니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만든 거예요. 참 이 엘리사의 기도는 즉각 응답하니 우리도 그러고 싶죠. 하나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면 즉각 응답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1년 9월 11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아시죠? 911 테러가 일어났죠. 쌍둥이 빌딩에 두 개의 비행기가 와서 부딪힘으로 인해서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온 이 주인공은 맨 마지막 생존자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구출된 사람입니다. 이 지네 거즈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64층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 빌딩에 비행기가 부딪혔을 때에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안 되니까 걸어서 쭉 내려왔는데 13층까지 왔을 때 빌딩이 확 무너져버렸어요. 이전에 죽은 거죠. 정신 차리고 보니까 건물 더미 밑에 갇혔어요.
그때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돌죠. 이런 정말 절명의 순간에는 하나님밖에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그 순간에 돈이 생각나던가요? 뭐 남편이 애들 생각, 아유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눈앞에 아른거릴 때 우리 하나님밖에 생각 안 나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신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인가 중요한 거죠. 바로 그 순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려고 정말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교회로 틈만 나면 데려가려고 했는데 자기는 뺀질뺀질거리면서 뭐 친구 만나러 간다, 무슨 일 있다, 뭐 회사 일이다 하면서 맨날 빠져나간 미꾸라처럼 어쩌다 교회만 나왔어요. 그게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 죽는 순간에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는데 하나님 내가 나에게 한 번만 기회 주면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할게요. 어머니 기도대로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하나님 위해서 그렇게 살게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살아날 것 같지 않아요. 건물 더미속에 갇혔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흔들다 보니까 저 멀리서 건물 더미속에서 희미한 빛이 들어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막 더 열심히 부르짖는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정신 잃지 않게 해주세요. 정신 잃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구조대가 왔을 때 소리를 내야 자기를 찾을 거 아니겠어요? 정신 잃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구해주세요. 하나님 막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아 그랬더니 갑자기 인기척이 저쪽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빛이 있는 쪽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대리 물어본 겁니다. 누구세요? 그랬더니 아 구조대가 아직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왔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정신을 잃지 않도록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네를 이제 소망이 생겼어요. 정신 잃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이 사람과 자꾸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무뚝 생각이 드는 게 이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당신이 도대체 누구세요?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폴이에요. 아, 폴이군요. 폴할 이름 부르면서 또 정신 힘이 잘나면 또 저쪽에 이렇게 하면 또 대답하고 하면서 정신 잃지 않았어요. 27시간이 거의 됐을 때 구조대가 와서 그를 구해냈어요. 맨 마지막 생존자입니다. 레스트 서바이버예요. 구조되자마자 물어본 거예요. 나랑 대화한 사람 찾으려고 그 사람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못 봤냐고 구조대가 말합니다. 아무도 여기 없었어요. 아무도. 우리 외에는 아무도 여기 온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왔을 때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지넬이 기사화돼서 간증으로 나온 게 뭡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폴이었다. 이렇게 간증을 한 겁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와 함께 하신 것을 이 지넬은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도단. 도단하면 어떤 생각이 떠나나요? 도단에서 기도가 두 번, 물론 시기는 다르지만 두 번 간절하게 부르짖음이 울려 퍼졌어요. 하나는 엘리사가 도단성에 갇혀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사환이 이 불말과 불명을 보게 하죠. 즉각적으로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이 도단, 다른 시기에 이 도단은 뭘까요? 여기서는 도단, 바로 이 도단성, 엘리사가 갇혀있던, 엘리사가 있던 이 성이죠? 또 다른 도단은 바로 요셉의 얘기입니다. 이 도단까지 형들한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뭔가 필요한 거 갖다 주려고 거기까지 기어코 찾아갔어요. 형들이 저기 보니까 채색 옷 입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요셉이 오니까 저놈 죽여버리자. 딱 모의 작당을 하고 웅덩이에다 확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럼 죽여버린다. 우리의 사사건건 밀고하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요놈만 없으면 편한데 죽여버릴 거야.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구덩이 속에 빠지면 어떻게 할까요? 뭐부터 할까요? 그냥 하나님 살려달라고. 안 부르짖었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형들이 날 죽이려고 그래.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나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응답해 줬어요. 목숨은 살았어요. 죽임을 당하진 않았는데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노예로 팔려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서 요셉이 구해져서, 그때 형 루벤이 왔으면 자기가 구해졌을 거예요. 형 루벤이 잠깐 어디 간 사이에 팔아버렸으니까 루벤은 죽이고 싶지 않고 몰래 빼내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지 않고 팔려가게 만들어요. 목숨은 살려주지만 팔려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부르짖는 그 기도가 요셉에게는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엘리사의 기도는 즉각 응답하고 왜 야곱의 기도는, 이 요셉의 기도는 즉각 응답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거기서 만약에 바로 응답해서 뽑아냈으면 요셉은 그때까지 어떤, 우리 영어로 말하면 spoil brat입니다. 완전히 버릇도 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형들 고자질이란 하는 그런 응석받이예요. 아마 변함없이 아버지 편애를 받으면서 아마 또 형들이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했으니까 아마 평소에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고자질을 하면서 형들이나 괴롭히면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안 내버려 두셨어요. 요셉 17살 티네이저 때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강간 미수범이 되어서 감옥까지 들어갑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성전을 세운 사람이에요. 이 성전을 세운 이 위대한 사람이 믿음의 장인 히브리 11장에는 없어요. 솔로몬은 광야를 지나보질 않았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들어있는 믿음의 인물들은 다 광야대학 졸업자들이에요. 요셉은 노예라고 하는 광야대학을 졸업했는데 그걸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이 대학원까지 보내주셨죠. 이 감옥이라고 하는 광야대학원까지 보내주셨어요. 요셉은 특별히 석사학위까지 받으시고 나중에 총리까지 되셨어요. 30살에 총리가 됐습니다. 히브리 11장에 있는 다윗은 어느 대학 출신인가요? 유다광야 대학 출신이죠. 유다광야에서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죠? 사울이 죽이겠다고 쫓아다녔어요. 잠을 자도 잠을 잔 것 같지 않고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는, 그냥 사울이 곧 달려들어 자기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유다광야 속에서 몇 년을 그렇게 쫓겨다녔습니다. 모세는 또 어땠나요? 모세는 어느 광야 대학 출신인가요? 40년간 양쳤던 광야가 어디예요? 미디안 광야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그전에는 왕자였는데 왕궁에서 40년간 살았는데 갑자기 졸지에 양치기로 바뀌어가지고 양똥 냄새나 맡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요셉은 총리가 됐어요. 광야대학을 졸업한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됐어요. 다윗은 어땠나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종국만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좌절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필요하면 즉각 응답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분명히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광야대학에 집어넣었다면 감사하셔야죠. 돈 한 푼 안 내고 광야대학에 내가 들어와서 장학생으로,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국비장소로 여러분들 있다면 감사하셔야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서프링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이 서프링, 고난,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네 가지에 다 들어가요. 일반 고난이 있죠. Common suffering이 있습니다. 인간이면 뭐 당하는 그런 고난들이에요. 뭐 남자들은 땀 흘려야 벌어먹였죠, 가정을. 여자는 애를 낳는 그런 것도 있고 뭐 사고도 당하고 늙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일반 고난입니다. 누구나 사람이면 다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욥기 5장 7절에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땅 위에서 여러분이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고생을 위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불꽃이 위로 올라간 것 같이 자연스럽게 우리 인간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또 바로잡는 고난을 얘기를 합니다. Collective suffering이 있습니다. 이 Collective suffering을 우리가 그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녀된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우리를 징계하시면서 우리를 바로잡아주세요. 제가 아는 그 어떤 목사님은 편식을 안 합니다. 뭐든지 주면 잘 먹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는 엄청 편식을 했대요. 근데 자기가 이게 고쳐졌대, 자기 엄마 때문에. 어느 날 엄마가 아마 작정을 했던 것 같아요. 밥상 앞에서 깨그적거리고 뭐 투정을 막 했더니 갑자기 엄마가 고무신장을 딱 벗어들더니 하여간 안 죽을 만큼 때렸대요. 그 뒤로 편식하는 어떤 반찬이든지, 그래서 자기 엄마 덕분에 자기 와이프가 너무 편해졌다, 그런 얘기를 해요. 짜든 달든 맵든 아무 자기가 절대 불평을 하지 않는데요. 그 불평하려고 그러면 엄마의 그런 화난 고무신장 들고 두드려 패다는 생각이 나면서 확 잡혀졌대요. 하나님은 한 번씩 이렇게 탁 바로잡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기도 해요. 그다음 컨스트럭티브 고난이 있어요. 서프링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를 예수님답게 성품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절 3절에 5장 3절 4절에 보면은 우리가 환난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환난이 오면은요, 우리는 인내를 배워요. 인내가 예수님답게 성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의 나라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닮은 만큼 그것만큼이 하나의 나라의 상급이에요. 우리가 뭘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까? 예수님 닮은 만큼 하나님 나라가 누리는 그것이 상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성품을 가다듬고 계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적인 고난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네 번째가 다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고난. 요한복음 9장 2절 이하에 쭉 보면은 누구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맹인네 얘기가 나와요. 다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것은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태어나서 맹인인데 그게 죄가, 뭐 죄도 저지르는데 자기의 죄입니까? 이거는 뭐 제자들이 전생 윤회설을 믿고 있는 거나 비슷한 거죠. 그 사람이 무슨 죄, 지금 예수님의 답변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기 위함이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페니 크로스비 같은 사람은 태어나면서도 맹인이지만 이분은 평생에 8천여 곡의 정말 감동적인 찬송을 만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주신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을 꼭 한 번씩 양에게는 털이 길어가지고 오만 그런 오물들이 다 붙지만 제일 문제가 찐득이에요. 이 찐득이 때문에 병에 걸려서 많이 죽어요. 그래서 이 양들을 갖다가 앤티셉틱 탱크에다 한 번씩 양치는 사람이 집어넣는데 이 외투를 입고 물속에서 수영하면 이렇게 무거워서 빠지는 것처럼 말이죠. 이 양털에 물이 묻으면 축 처지면서 빠질 것 같잖아요. 양들이 발버둥을 친대요. 지금 여기는 지금 소지만 여기도 똑같이 양을 들여보내면 양들이 막 발광을 합니다. 근데 양들이 거길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털에 붙어 있는 찐득이들을 다 떨어버려야 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이라고 하는 여기 앤티셉틱 같이 그런 고난이라고 하는 곳에 집어넣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가 떨어져 나가기를 원하나요? 욕심이라고 하는 찐득이들이 떨어져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집이라고 하는 교만이라는 찐득이들이 떨어져 나가기를 원하는, 그래야 우리가 살거든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지 믿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할 것이면 회개하고 견딜 수 있으면 견디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끝까지 신앙적인 원리로 살아야 한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람 군대의 눈을 다 어둡게 했어요. 어디가 어딘지도 몰라요.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찾고자 하는 사람 여기 없으니까 내가 가르쳐줄게, 날 따라와 해가지고 저들을 이끌고 사마리아로 갑니다.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 쭉 가요. 그래가지고 도단에서 사마리아에 다 도착해서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 딱 집어넣고는 이제는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주세요. 딱 열어봤더니 뺑뺑 포위돼 있는 거예요. 여기 도단에서 이 사마리아까지 20km예요.
우리 옛날 리스로 말하면 한 50리를 눈이 먼 채로 간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리고 이제는 괜찮겠다 싶어서 눈을 떴는데 보니까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죽은 거죠. 이때 이스라엘 왕이 이제는 기회지요. 아랑군들을 다 처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이스라엘 왕이 말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은, 북이스라엘 왕은 여호람이거든요. 여호람이 말합니다. 엘사한테. 저들 다 죽여버릴까요? 다 쳐버릴까요?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아니다. 떡과 물을 그들에게 줘서 또 저들을 아람으로 다 돌려보내라. 이게 성경적인 원리인 거예요. 신앙적인 원리를 따라야 돼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신앙적인 원리를 잘 따라야 돼요. 우리가 원수 만났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나요? 로마 12장 20절에 보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래요. 원수들의 피로를 보면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저들의 머리맡에 뜨거운 숯불이 놓여진 것처럼 저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싸우자고 덤벼들면 싸우는 건 자신 있는데 이 사랑으로 다가오면 막 견디지를 못해서 본인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는 것을 같이 싸우는 겁니다. 복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사랑으로 저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들이 먹고 마신 다음에 놓아보내는 것이 엘리사의 답이었던 것을 봅니다. 성경적인 원리죠. 도스토옙스키, 러시아의 유명한 문호인 도스토옙스키가 죄와 벌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죠. 여러분들이 아마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보면 주인공이 라스콜니코프가 등장을 하죠. 라스콜니코프는 그 당시 유행했던 니체의 초인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나폴레옹과 같은 초인과 평범한 사람이 사는데 나폴레옹 같은 초인은 사회 개혁을 위해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도 무슨 방법을 동원하든 다 정당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 사상을 이 라스콜니코프가 가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초인인 거예요. 사회 개혁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렇게 주변을 돌아봤더니 딱 한 사람이 눈에 걸렸어요. 전당포 노파였어요. 고리대금 업자였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 고리대금 업자. 그리고 그가 벌은 돈으로 선을 위해서는 하나도 한 푼도 안 쓰는 저 노파를 죽이는 것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저 노파가 가진 돈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것이 맞는 것이다. 나는 초인이야. 내가 하는 것은 정당한 거야. 그래서 이 노파를 죽여버립니다. 돈을 뺏어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자기 마음은 자유롭지 않아요. 이 영혼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양심이 갇히게 오는 거예요. 라스콜니코프가 깨달은 게 뭐냐. 아, 나는 초인이 아니구나. 나는 보통 사람이었구나. 평범한 사람이었구나. 그러면서 그가 이 소냐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자기는 노파를 죽여서 초인이 되고자 했지만 이 소냐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를 죽여서 생계를 유지하던 그런 여인인데 이 여인과 사랑에 빠지면서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냐가 바로 라스콜니코프가 저지른 일을 알고 자수를 권유하게 됩니다. 바로 이 라스콜니코프는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범한 사람, 죄인일 뿐이다. 하나님 앞에서 초인은 없다.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정당화시키는 사람은 없다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었어요. 내 생각이었어요. 내 신념이었어요. 자기 철학이었어요. 근데 옳고 그름의 기준은 바로 성경에 있고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그는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사회 변혁은, 사회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것을 그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수를 하고 시베리아의 8년 유형을 떠납니다. 이 소냐라고 하는 여인도 거기를 따라가죠. 엘리사처럼 그런 적들로 뺑뺑 둘러싸여 있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도 있고 요셉처럼
구덩이에 집어 던져져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똑같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마침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결과가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위기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영적인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를 해치고자 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신앙의 원리로, 사랑으로, 용서로, 섬김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미국 내시빌 연합침례교회를 섬기시는 이행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은 BBN 복음대화방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대화방 홈페이지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그럼 오늘 들으신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며 늘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이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불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그 가능성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당신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하실 미래를 믿고 오늘의 불가능을 믿음으로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광야에서 자신이 가졌던 전 재산인 기름을 다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믿음 하나로 일어섰습니다. 오늘도 당신 앞에 놓여진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0: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0: 얼마나 자기를 모르면은 그 행위를 통해가지고 자기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렇게 선포하는데, 아,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는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자기를 모르는 소리냐는 거 아닙니까?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오늘 이 시간에는 분당 우리교회 담임하시는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마음과 입이 해야 할 일을 보내드립니다.
0: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13절까지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2: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0: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2: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0: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2: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를 것이 아니니라.
0: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0: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2: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0: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2: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0: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2: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0: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2: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0: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완벽한 공부법,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아이들, 청소년들이 이제 공부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니까 그 메타인지라고 하는 그 용어가 있는데 그게 제 눈에 확 띄었습니다. 이 메타인지가 뭐냐 하니까 한마디로 설명하면은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 메타인지란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능력. 이게 메타인지라는 겁니다. 이 메타인지와 관련해서 모방송 재장팀이 이제 실험을 했는데요. 이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수능 성적이 상위 0.1% 안에 드는 학생들, 뭐 전교 1등권 아이들이겠죠? 그런 아주 특출나게 공부를 잘하는 그룹으로 이제 한 그룹을 묶고 나머지 그냥 평범한 그런 학생을 이제 한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무슨 실험을 했느냐 하니까 이제 이런저런 테스트를 통해가지고 이 상위 1% 수능 성적이 특출한 이 아이들이 다른 나머지 평범한 애들하고 뭐가 달라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잘하는가, 이거를 이제 그 테스트해 보는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기억력 테스트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점검을 했더니 의외의 결과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생각에 기억력 테스트만 해도 평범한 보통 애들에 비해서 그 수능 성적 상위 0.1% 안에 드는 그 학생들은 막 굉장히 머리도 비상하고 기억력도 좋을 것 같은데 아 막상 결과를 보니까 이쪽 팀이나 저쪽 팀이나 큰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어디에서 차이가 나서 그 아이들은 그렇게 공부를 잘하느냐? 그 책에 있는 설명을 그대로 옮겨드리자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메타인지 능력이 높다는 말은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자신의 단점을 최소화할 학습 전략, 즉 공부법을 창조할 수 있다는 말이다. 아, 제가 그 설명을 보면서 느낀 게 저는 왜 그 상위 0.1%에 못 들었는지 이유를 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막 무대포로 그냥 막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막 새카맣게 교과서에 그 막 밑줄 꺼가면서 그냥 무조건 공부할 때 상위 0.1% 드는 이 아이들은 자기가 뭘 알고 있는지 뭘 모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그 전략에 따라서 이제 공부를 하니까 그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학생하고 그냥 막 공부하는 학생하고 결과가 다를 수밖에 뭐 없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 책에 그 어느 심리학 교수님의 분석도 나오는데 뭐 결과가 좀 비슷합니다. 이런 분석입니다. 이 두 집단의 차이는 기억력 자체의 차이가 아니라 자기가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것을 보는 안목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저는 이 메타인지와 관련한 이런 설명들을 보면서 아,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것 그리고 또 내가 뭘 알고 있고 뭘 모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 이게 뭐 공부 잘하는 데만 이게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전 생활에 이 메타인지라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메타인지라는 용어가 떠올랐던 것은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이 메타인지하고 연관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문제점이 뭔가를 지적하는데 그 9장 32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9장 32절에 보니까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또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을 모르고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며 제가 이거를 보면서 느끼는 게 유대인들이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얼마나 자기를 모르면은 그 행위를 통해가지고 자기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렇게 선포하는데 아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는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자기를 모르는 소리냐는 거 아닙니까? 참 가슴 아픈 것은요 오늘 우리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은 그 믿음이 좋다는 분들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과 정상이 비슷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엄청나게 자기 행위를 강조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혹시나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갖는 치명적인 그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자, 9장 32절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그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 것 같으니라. 여기 나오는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할 때 이 부딪힐 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 나와 있는 내가 걸림돌과 그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었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됩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그치는 바위가 됩니까?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 내 의지, 난 내 주먹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 그렇게 자기를 과신하고 자기 행위를 과신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치는 바위가 된다는 겁니다. 이 참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뭐가 일이 안 풀리고 뭐 그냥 열심히 하는데 자꾸 그냥 자빠지고 넘어지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은 한번 자기를 근원적인 점검이 좀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 믿는다 그러지만 나는 여전히 은혜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어떤 행위, 내 어떤 의지력, 내 공로 이런 것들을 내가 지금 더 의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0: 다 이 찬양은요 좀 철든 사람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 우리가 10대 때 20대 때 그 어리고 철이 없어서 자기를 몰라도 너무 몰라가지고 그 메타인지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막 뭐든지 자기는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설치고 다니다가 한 해 한 해 세월이 들면서 자기를 인식하고 그 죄성을 가진 인간의 한계를 깨달으면서 이제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참 복음이구나 이 은혜구나 이걸 깨달아가는 게 철이 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걸림돌이 아니라 내가 의지해야 될 그런 주요 또 믿음의 대상이라는 걸 자각하는 믿음이 이제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 안에 더 많이 생겨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어리석은 태도를 가슴 아프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걸 가슴 아프게 바라보는 바울이 어쩌하다가 우리 동족은 이렇게 어리석은 자리에 빠졌나 이걸 점검하다가 발견한 게 뭐냐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어리석게 된 게 그 지식이 없는 잘못된 열심에 빠져서 그렇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게 10장 2절에 나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저는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그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사 강습회, 막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교사 강습회 할 때 제가 이제 종종 사용하던 표현이 이겁니다. 무식이 열심을 만날 때 최악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중등부를 맡고 있는데 중학교 애들에 대해서 막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또 관심도 없어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뭐 애들에 대해서 사춘기의 특성은 뭐며 14살, 15살 아이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뭘 해주면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고 이런 하나도 모르고 막 무대뽀로 막 열심으로 막 하려고 그러니까요. 그런 좀 무식한데 열심 내는 교사들이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타입이에요. 열심이 많아가지고 막 맨날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는데 하나도 마음에 안 와닿고 막 이거 막 완전히 이거 막 예,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전화 오면은 애들이 막 경기를 해요. 아, 이것도 받으면 막 지겨워 죽을 것 같고 안 받으면 막 열심히 특수해서 막 집으로 뛰어올 건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강습회 같은 거 할 때 늘 권면했던 게 약간 비꼬누트로 권면했던 게 애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열심도 내지 마시라고. 그 애들에 대해서 잘 무지하고 관심이 없으면 가끔 가다가 결석도 해주시고 지각도 자주 하고 애들한테 연락도 하지 말고 이게 왜 무식과 열심이 만나면 최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반성해야 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막 난 내가 내 배로 낳아내기 때문에 난 우리 애 잘 안다 그러는데요. 사실은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기들 잘 몰라요. 진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애들이 너무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는 게 맨날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엄마는 저런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남의 속을 뒤집어가면서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느냐고. 이 상대방이 이 말을 어떻게 조리 있게 해야 되는지 그 아이가 그걸 받아들이는지 이런 걸 잘 모르시니까 교훈한다고 할수록 애들은 더 힘든 거예요. 이게 다 그 무식과 열심히 맞는 결과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왜 우리 동족 유대인들은 이렇게 어리석은 자리에 빠졌나 분석해 보니까 그들이 열심은 있는데 그것이 무지하고 잘못된 열심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자기의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참 가슴 아프게 반성하는 게 뭡니까? 자기가 바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빌립보 3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이 눈물로 고백하는 과거의 과오가 이거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누구 못지않은 열심을 내가 가졌지만 그 열심에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잘한다고 해드렸는 게 이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짓만 내가 골라갖고 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내 열심에 내 열정에 이게 지금 유대인들과 같은 양상은 아닌지 뭐 한국교회를 이렇게까지 어지럽게 만든 대부분의 그 주범들이 다 저희 같은 하나님 잘 안다고 자부하는 목사들로 인해 가지고 생겨난 어려움 아닙니까? 예수 믿은 지 6개월밖에 안 되는 어떤 성도가 한국 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고요. 전부 다 하나님 잘 안다고 생각하는 목사나 장로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참 가슴 아픈 회심하기 이전의 바울과 같은 현상들이 오늘도 반복되는 게 오늘 현실의 한국교회 아닙니까? 이 비극을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처럼 그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행하는 열심을 피할 수 있을까? 그 정답이 시편 119편 130절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우리가 말씀을 열면 이 무식한데 열심만 있는 이 상태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 날 우리는 화요일마다 이제 우리 순장님들 저랑 같이 공부하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아, 그 앞에 이제 이 찬양을 같이 나누는데요. 그날 너무 내가 막 이 찬양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여러분 앞에서도 불렀던 찬양인데요. 제목이 말씀 앞에서의 제목이. 아, 이 찬양의 시작이 너무 제게 메시지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 찬양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그 가사가 저에게 지난 화요일 날 유난히 와닿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모태신앙, 여기 장로님, 이 권사님, 오늘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홀로 서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분주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경외함으로 홀로 서는 시간이 별로 없다가 보니까 막 봉사하고 열심은 내는데 막 열심을 내면 낼수록 주변 사람이 다 혼미한 거예요. 왜? 유대인처럼 지식 없는 열심은 늘 그렇게 소음을 유발하거든요. 그 찬양의 후렴을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자칫하면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 뭐 온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나만 뭐 어떻게 그렇게 살아? 할 수 없지 뭐. 그렇다고 그렇게 세속적인 삶을 살다가 이 말씀에 직면을 하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 이것이 지금 작동되고 있습니까? 또 그 가사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화요일 날 너무 저에게 그 메시지가 있어서 이따가 우리 찬양 같이 불러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열심은 있는데, 열정은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지식으로 바탕에 둔 그런 잘못된 길로 흐르지 않기 위해서는 시편 말씀 그대로예요. 이 말씀을 열어야 돼요, 말씀을. 제가 매 여름마다 설교를 그 내려놓는 거는 이제 오카는 목사님에게서 이제 배운 것도 있지만요. 제가 설교를 여름마다 내려놓으면서 그 시간 동안에 지난 한 학기 동안 했던 설교를 점검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밖에는 설교할 수 없는가 하는 가슴 아픈 시간을 보내거든요. 그리고 여름에 제가 설교를 내려놓는 거는 여러분들이 제 설교에 중독될까봐 그걸 막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피해 드릴 테니까요. 제 설교에 너무 그렇게 자꾸 듣고 뭐 인터넷 들어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성경을 펴셔야 돼요. 성경을. 오류 많습니다. 제 설교. 매주 설교하고 그 오류 지적하다가 보면은 시간 다 갈 것 같아서 아예 안 해요. 요새는. 오류 많습니다. 제 설교.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믿어야 되는 건 말씀의 말씀. 이 말씀을 내가 펼 때에 그 무지함으로부터 해방이 된다는 사실을 이번 여름 동안에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손에 들고 또 말씀을 펴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열심이었지만 그 열심이 지식이 없는 잘못된 열심이었다고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유대인들은 어떤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가? 그 핵심 구절이 본문 10장 4절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가지고 모세의 율법 시대는 끝이 났다. 이걸 선언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몰랐대요. 이 사실을.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6절에도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다음 보세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오늘 놀랍게도 이 지식을 모르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여전히 유대인들 그 뒷꽁지 따라다니듯이 열심을 가지고 막 열정을 가지고 행위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니 신앙생활이 공허한 게 공허. 오늘 우리 안에는 그런 공허한 잘못된 지식으로 인한 잘못된 신앙생활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참 이 자격 없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 10장 4절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여전히 내가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그 길을 주님이 제시하셨더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큰일 날 뻔한 거 아닙니까? 시간이 갈수록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것은요 감격으로 내게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찬송가 257장 3절을 옛날 어른들은 막 이 찬양을 눈물로 막 불렀다고 막 박수도 이렇게 치면서 불렀다고 그리고 특히 3절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뭐든을 이걸 어릴 때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나 같은 그 XX로 막 부르면서 찬양하더라 막 그렇게 이제 제가 설교를 하고는요 아, 내 집에 가서 너무 그 한 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 또 이게 미국에 우리 어머니가 또 들으시면 또 니는 어떻게 그 강단에서 그런 저속한 표현을 쓰느냐고, 왜 그러냐고 막 그러실 것 같고 그래가지고 막, 초반에 제가 주초에 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 그때 그걸 내가 그냥 할까 말까 할 때 안 했어야 되는데 그 괜히 그 쓸데없는 걸 해가지고 이 강단에서 그냥 그 저속한 표현을 써가지고 오해하시는 분이 또 시험에 들면 어떡하나 막 굉장히 내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고 있는데요. 모 신학대학에서 교리를 가르치는 교수님에게 메일이 왔는데 그게 대박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표현이었다고. 그래서 제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 교수님, 그 신학교에서 그 교리를 가르치는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 메일에서 목사님 그 찬양 나 같은 XX 그 부분에서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실. 아, 이 교수님이 울림이 있었다는데 이번 주 또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분이 그 메일에다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니까 루트도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가지고 더러운 구더기 부대자루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불렀대요. 그 더러운 구더기 부대자루 같은 인생을 그 권사님식으로 말하면 그 XX 같은 나 같은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아, 그 위로를 좀 받았는데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이제 우리 요즘에 이제 교역자들 또 직원들하고 한 여섯 일곱 명 이게 팥빙수 데이트를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팥빙수를 먹으면서 이제 우리 직원들이 있는 데서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하, 내가 그때 그 표현하고 나서 이게 저속한 표현을 한 것 같아서 좀 마음에 부담이 됐다니까. 아, 그 얘기 듣던 우리 그 사무장이 옆에 있다가 하는 말이 아, 목사님 무슨 말씀을 옛날 우리 어릴 때는 그 부흥사들이 막 그걸 따라 부르라 그러고 그랬다고. 그렇게도 옛날에 다 했다고 그래서 2차로 또 위로를 좀 받았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위로를 받은 건 어제 저녁이에요. 어제 저녁에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모 이단에 그 10년 가까이 빠져 계셨대요. 부부가 남편은 15년 가까이. 그렇게 이단에 빠져 있다가 겨우 벗어나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지난주에 이분이 막 엄청나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곧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번 주 말씀을 들으며 참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나 같은 쌍년 말씀을 듣는 순간 눈물이 확 쏟아졌습니다. 아, 뭐 제가 뭐 이제 더 이상 이런 저속한 표현을 자꾸 쓸 마음은 없는데요. 근데 지금 계속 또 이제 이런 표현 쓰는 거 뭐 그래서 좋은 건 또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표현을 하고자 했던 그 권사님의 그 순전한 마음, 표현은 좀 그게 뭐 그렇게 지혜로운 건 아니지만 정말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떨 어쩔 뻔했나 하는 그 구원의 감격이 그 옛 어른들에게 묻어났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 신학교 교수님이 매일이 와가지고 루터조차도 우리가 보기에 그 성자 같은 성인 같은 그 루터조차도 자기 스스로를 더러운 구더기 부대자루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이 표현했다고 하는 그 이단에 빠져있던 그분이 여기 와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그 대목에 눈물이 쏟아진다는 이 모든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은혜를 안다는 거 아닙니까? 은혜를. 자격 없는데 내버려뒀으면 구원받기는 커녕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인데 이제 율법을 마감해 주시고 은혜의 시대를 도래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감격이 세월이 갈수록 내 안에서 용소 숨 치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10장 4절 말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것이 눈물로 감격으로 읽혀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10장 4절 말씀이 마음에 그 은혜로 와닿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지침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지침인가 보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지침 중에 첫 번째가 이겁니다.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 10장 9절을 먼저 보시겠습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여기에 이제 마음이 나오잖아요. 이 신약 성경은요, 이 마음을 표현할 때 두 단어가 주로 사용이 되는데요. 그때그때 그 사용할 때의 그 상황이 다 다릅니다. 이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나오는 첫 번째 단어가 카르디아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단어가 누스라는 단어예요. 이 카르디아는 이제 마음을 표현할 때 쓰는 성경의 이 카르디아는요, 가슴, 심장,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고요. 그런가 하면은 누스라는 단어는 머리, 이성, 뜻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자, 예를 들면은 로마서 11장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여기에도 마음이 나오는데 이건 지금 누스예요. 누스. 뭐가 강조가 된 겁니까? 지식이 강조됐습니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겠느냐, 누가 주의 뜻을 알았느냐, 이 지식을 강조하는 마음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여기 나오는 마음은 카르디아예요. 마음이 기쁘다 할 때는 무엇을 강조한, 감정을 강조한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할 때 마음은 카르디아예요. 뭘로 의미할까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할 때 이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쓸 때 그 하나님의 심정은 뭡니까? 믿음은 이성적으로 머리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성경 공부도 하고 지식도 알고 머리로서 이게 담겨야 되지만 은혜가 더해지면은 가슴으로 심장으로 감격으로.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종종 우리 교역자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원하는 게 딱 하나예요. 네 마음을 다오. 다른 거 원하는 거 없습니다. 뭐 이제 요구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마음을 다오.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딱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십니까? 뭐가 부족하셔서 원하시는 게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딱 하나예요. 네 마음을 다오. 이게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카르디아,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저는 외부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요. 거의 뭐 카톡도 안 하고 페이스북도 안 하고 또 뭐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문이 나기를 와, 이찬순 목사는 되게 외로울 거라고. 어떤 모임에도 안 오고 활동도 안 하고 그래서 외로울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진짜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외롭기는 뭐가 외롭습니까? 마음을 주는 너무너무 고마운 젊은 교역자들이 제 주변에 얼마나 많은데 뭐가 외롭습니까? 꼭 무슨 뭐 대형교회는 대형교회 목사들끼리 모여야 뭐 외로움이 없으십니까?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뭐 내 동생이든 내 후배건 마음을 주는 동역자가 주변에 있다면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네 마음을 다오. 네 마음을 다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지침이 뭐냐?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요, 이 마음으로 믿어 이게 내적인 믿음을 의미하는 거라면 입으로 시인하여 이건 그것에 대한 외적인 고백이다, 그렇게 설명한 글을 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이 10절에 나오는 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라는 이 표현은요 히브리 문학의 대꾸법이에요. 히브리 문학의 대꾸법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게 지금 따로따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아니에요. 이 대꾸법이라는 건 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동시에. 그래서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죠?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저는 경상도에서 태어났거든요. 딱 나서 보니까 부모님이 그 지역에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경상도 사람인데요. 뭐 지금은 뭐 경상도 분들도 완전히 다 달라져서 그 선입견 가지실 필요가 없지만요. 60년대 제가 어릴 때는요. 그 어른들고 완고하신 분들은요. 이 남자가 이렇게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러면 맞았습니다. 사내 자식이지 왜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느냐고 그러면서 남자는 그렇게 입이 가벼우면 안 돼 그러면서 막 그 혼내던 분위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어른들이 주로 이제 그 강조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사랑을 말해야 하나? 꼭 표현해야 하나 사랑을? 이게 옛날 그 경상도 어른들이 주장하는 주장이에요. 근데 제가 나중에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하나님이 정면으로 반박하시는 말씀이 사랑은 말해야 아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장은 그거예요. 사랑은 표현해야 아느니라. 그래서 제가요 청소년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한 게 그거예요. 아버지 제가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하는 게 서툽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자란 배경이 약점 때문에 청소년사에게 지장이 되지 않도록 은혜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사에 가는 동안에 두 가지 두 기둥을 시종일관 기도했고 그건 지금도 여러분을 놓고도 가는 기도예요. 제가 청소년사에 가면서 했던 첫 번째 기도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 저 아이들을 진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절박하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사랑이 안 가는 거예요. 그 집에 그 중2짜리 하나만 있어도 온 집안이 다 발칵 뒤집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제적 1400만 한번 모아보세요. 진짜 정 안 갑니다. 여름 수련회요. 몇 달을 내가 설교 준비하고 정말 이것들에게 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온 정성을 다해서 설교 준비해가지고 수련회 첫날 두 시간 동안 진액을 다 쏟아가지고 설교를 마치고 온 몸이 그냥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데 꼭 예배 끝나면 대선명이 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엄청 길었던 건 아시죠? 뭔 말을 하고 싶은 거냐 너 지금. 좀 있으면 또 딴 팀이 또 와요. 아까 그 목사님 그 웃기려고 했을 때 하나도 안 웃겼던 건 아시죠? 진짜 정이 안 가요. 도망가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아이들을 내 진짜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왕에 하는데 사랑은 은사더라고요. 구하니까 주시더라고요. 어느 순간 이것들이 이뻐지기 시작하는데요. 만 10년을 황홀하게 사랑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구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저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잘 표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버벌 커뮤니케이션으로 설교 시간에 너무너무 사랑한다. 니들 때문에 난 너무 행복하다. 남버벌 커뮤니케이션으로 일주일에 주중에 서울, 경기도 학교를 네 군데, 다섯 군데 쫓아다니면서 프라이드가 휘날리도록 학교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치킨 사주고 떡볶이 사주고, 그건 non-verbal communication, 비언어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였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문득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이 두 가지 기도가 이게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면 이게 바로 오늘 본문 10장 10절의 말씀이겠구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마음을 다오. 네 마음을 내게 주면 좋겠다. 그리고 네가 날 사랑한다면 그걸 입술로 표현해다오. 안 믿는 사람에게 표현하면 전도가 되고, 믿는 사람에게 표현하면 간증이 되고, 네 영혼에게 표현하면 이 신앙 고백이 된다. 네 마음을 내게 다오. 그리고 그것을 입술로 표현해주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내가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저 아이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한다면 그걸 표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걸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도 보니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바울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13절 말씀은요, 구약 요엘 2장 32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요엘 2장 3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더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바울이 이걸 그대로 지금 따온 거예요. 여기에 바울이 이걸 왜 따왔을까요? 이 요엘서의 배경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은 이 메뚜기 떼로 대표되는 이방 민족의 약탈로 고통하던 때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억지로 그냥 농사 짓고 우리로 치면 그렇게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 그 악한 것들이 와가지고 이걸 싹쓸해가지고 약탈을 해가니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그들을 괴롭힐 때 대안으로 주신 게 요엘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바울이 이걸 여기다 왜 인용해 왔을까요? 그냥 습관적으로 나들어 주여 주여 이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너희들 삶 가운데 이런 위기가 올 때, 너희들 힘으로 이걸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도래할 때에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입에만 발린 주여 주여가 아니라 진짜 이 위기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니들이 삶 속에서 이것들을 나타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걸 또 한 가지요, 13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그 앞에 누구든지 이 13절 말씀이 무슨 배경인가? 바로 그 앞에 10장 11절 12절을 보십시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지금 뭘 선언하는 겁니까? 이제 유대인 없다, 이방인 없다,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차별 없다. 그가 이방인이든 그가 유대인이든 요즘으로 치면 그가 목사든 그가 장로이 중요한 게 아니다. 위기를 만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의 이름을 구원자로 알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요엘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약탈하는 사람도 없고 막 일 잘 풀리고 농사 잘 되고 이 겉보기는 이게 승승장구하지만 이 요엘이 지금 요엘서에서 지금 그렇게 약탈자들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러웠지만 바로 그 괴로움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면 이게 그들의 영혼의 축복 아닙니까?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으로 바뀌게 만드는 비결. 여러분, 삶 속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로는 이거를 헤쳐나갈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그것이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지금까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 얻기 원하시는 분은 분당 우리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세상에 유한한 것들을 선용하여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라는 말씀입니다. 감사하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짧은 인생으로 영혼에 투자할 수 있는 갖가지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저희가 믿기로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BBN에 보내주시는 그 기도와 그 선교 헌금이야말로 하늘에 쌓는 아름다운 투자가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투자에 함께 하실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희 웹사이트에 상단에 보시면 선교 후원란이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방송 선교사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부흥 제3부 꺼지지 않는 불길.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윤재희. 159번째 시간.

0: 1907년 1월 대구는 예사롭지 않았다. 평양에서 일고 있는 부흥의 바람을 그들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 바람이 새로운 기운이라는 것을 대구 성도들은 알 수 있었다.
1: 1907년 2월 대구에서도 평양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평양 소식을 들은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평양 소식을 들은 선교사들은 대구에서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 기도회로 모였다고 합니다. 거기엔 조사, 집사, 주일학교 반사들이 참여를 하였죠. 그들은 1월 평양 장대인교회에서 벌어진 기적을 대망하면서 그들도 2월에 부흥사경회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0: 같은 시기에 대구를 중심으로 하는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유심히 봐야 한다. 대구의 부흥운동은 본격적인 외국운동이 되었고 민족 자립을 위한 민중운동으로 자리를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0: 마 들었나? 평양에서 난리가 안 났버렸나?
1: 아 무슨 난린데? 또 무슨 전쟁이라도 일어날 뻔했나?
0: 그래 니는 무식한 가시나 봤나? 니는 귀구녕도 안 들고 사나? 평양에 있는 장대윤인가 뭔가 하는 교회가 말이다. 뒤집혀졌다 안 하나?
1: 와 무너졌나? 아 사람들이 그래 많이 죽었나?
0: 그래 니는 이래 무식해가 왜 외놈들과 싸워 이기노? 니 내 말 잘 듣거래. 그런 난리가 아니라 성령인지 뭔지 때문에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 안 하노?
1: 울고불고 아 와 그러는데 누가 때렸나?
0: 아이고 참말로 이리 답답해가 원. 아이고 니 머리통에 뭐가 들었노?
1: 와 내 머리 갖고 그러는데 내 잘 모르는 까네 그러는 것 아니노? 뭔데? 에이 궁금하다. 와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응? 퍼덕 말해보리.
0: 그러면 잘 듣거래. 성령님이 교회당에 와가 사람들 마음속을 확 들어가서 사람들을 뒤집어 놓았다 안 하나. 그래가 그 사람들이 그간 지은 죄를 다 뿌러빌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울고불고 그랬다 안 하나.
1: 아 죄를 말이나? 와 그 참말로 용타.
0: 중요하긴 여도 그런 일이 있을 거다 이 말이다.
1: 여도 말이나 참말이너.
2: 자, 그 다들 들으셨겠지만도 우리 대구도 평양에서처럼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야 한다 하니까 평양에서 받은 성령님도 우리가 받아야 한다 얘기입니다.
3: 하모요. 여 대구가 어떤 곳인겨? 경상도 중심에 안겨?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맹숭맹숭한 게 꼭 병든 담배캐로였는데 이제 우리도 교회당을 일신해야 한다 안 합니까?
2: 거마, 그 새벌도 당김에 뽑는다고 퍼뜩 준비를 합시다. 어떤겨? 예?
4: 그래 합시다.
2: 그래 합시다. 그래 합시다. 예. 그래. 예. 아주 목사님, 우리도 부흥 사경회를 열어야 할 것 같습니다. 평양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데 언제까지 이러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는겨.
3: 선교사님들도 이번 일에 생각들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왜 생각을 했는겨? 말씀 좀 해보이소.
5: 저희들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양은 지금 매우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신 겁니다.
2: 아, 여도 그 성령께서 올 것 아닌겨. 막 보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설마 안 보내주시겠습니까? 안 그런겨?
5: 아, 그렇습니다. 저희 선교사들도 평양 소식을 듣고 우리들이 있는 대구에도 같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3: 아니 그러면 뭐 잘된 것 아닌겨. 사람들도 입만 열면 평양 얘기만 하는데 이참에 우리도 한번 준비를 하십시다.
5: 아 그러나 그건 그렇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죠.
3: 아니 그것도 무슨 말인겨.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니요.
5: 평양에서 그런 기적들이 있기까지에는 그들은 많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저 우리도 그런 기적을 바란다면 기도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3: 그래 하면 되지 않습니까? 막 대구에 있는 성도들이 다 시간을 정해 기도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만 모르긴 몰라도 억수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깁니다.

0: 대구에는 2월에 부흥상영회가 있었는데 1월 말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대구에 있는 성도 모두가 기도로 매일같이 모여 준비를 했습니다. 대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죠. 부흥사경인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라 하나님은 그 믿음을 아시고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게 되죠.
1: 겉바라 내 뭐라 했나. 우리 대구 사람들은 한번 하면 한다 안 했나. 이래 많이 모여가 기도하는 것을 봤노. 넌 이럴 줄 알았대.
2: 기대 말이다. 내는 참말로 기대가 된다 안 하나.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날 확 다 뒤집어지면 좋겠다. 안 그렇노?
1: 그걸 말이라고 하노. 두 말하면 잔소리 입만 아프제. 자자, 그 얼마 안 남았으니까네 더 열심히 기도하자.
2: 아무. 자야, 퍼드 교회당에 가자.
3: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께서 주실 선물을 받을 준비를 해놓았던 것이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3부 꺼지지 않는 불길. 출연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은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윤재희. 159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진리를 어디서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그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였으며 그 죄의 값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셔서 우리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다. 이 사실을 마음에 믿고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해드리면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입니다. 혹시 이 시간에 죄책감이나 불투명한 자신의 미래나 장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말입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면 그곳에 진정한 구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 BBN 방송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송을 청취하느냐 하는 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BBN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 문제로 고민하시던 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최종 목표인데요. 저희들과 교제하시는 청취자님들 중에 구원의 확신으로 인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과 직접적인 교제는 없지만 방송을 들으시면서 확신에 서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해서 저희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0: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1: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들려 내 길에 빛이니이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더 9장에서 욥기서 1장 말씀입니다.
1: 제9장 아더롤 곧 12월 13일은 왕의 조명을 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이 저희를 제어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제어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도 각읍에 모여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저희를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도 모든 관원과 대신과 방백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개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개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개의 명성이 각도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인을 죽이고 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원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베사다 곧 함모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혈을 왕께 고하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인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도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에스더가 가로되 왕이 만일 선히 여기시거든 수산에 거하는 유다인으로 내일도 오늘날 조소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하소서.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서 내리니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가 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인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도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를 미워하는 자 7만 5천인을 도륙하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더롤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거한 유다인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촌촌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거울 고을에 거하는 자들이 아더롤 14일로 경제를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개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도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물은 원근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란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의 이미 시작한 대로 너는 모르드개에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사람 함모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저희를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3: 에스더가 왕의 앞에 나감을 인하여 왕이 조수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루의 이름을 쫓아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을 인하여 뜻을 정하고 자기와 자손과 자기와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한 정기에 이 두 날을 연하여 지켜 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도,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다인 중에서 폐하지 않게 하고 그 자손 중에서도 기념함이 폐하지 않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개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이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도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한에 이 부림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개와 왕후 에스더의 명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을 인하여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히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4: 제10장 아하수에로 왕이 그 본토와 바다 섬들로 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의 모든 행적과 모르드개를 높여 존귀케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열왕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개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존대하여 그 허다한 형제에게 괴물 받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5: 욥기 1장 우수당의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일곱이요 여자가 셋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000이요 약대가 3,000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욥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지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단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청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마탱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짐 네 모퉁이를 침해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거솥을 짓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2: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에스더 9장에서 욥기 1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BBN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받으셨던 은혜나 또 함께 나누고자 하는 기도 제목 그리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 BBN 방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 분이나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다른 청취자들과 함께 나누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간증을 보내주시면 다른 청취자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복음, 오늘 이제 6장 54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서 성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장 54절로 58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 사랑하는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위해 또한 주의 성찬의 제정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준비하셨고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문자적으로 취해할 어떤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바로 그들 앞에 계셨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 앞에 서셔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으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이 실제적으로 그분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은 그분의 생명을 주려 한다 하는 뜻입니다. 다락방에서 주님께서는 피를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죠. 그분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그분의 생명을 주시려 한다 하는 뜻입니다. 다락방에서 주님께서는 피는 생명의 상징임을 명백히 하셨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라고 레위기 17장 11절은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셨을 때부터 그 진리를 가르치셨던 거죠. 시내산에서 모세는 이 위대한 원리, 즉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는 원리를 그들에게 주었는데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것이 생명을 주신 겁니다. 구원은 매우 친밀한 방법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만찬을 위한 기초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내 몸이라. 이제 주님께서 다락방에서 만찬에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줄 때 예를 들어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이것은 내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것에 다른 또 강조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로만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내 몸이라고 했기에 이것을 먹는 순간 화체가 일어난다. 즉 그 떡 조각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글쎄요. 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식인종처럼 사람의 살덩어리를 먹으라고 이렇게 결코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물론 저는 그것을 잘못된 강조라고 생각합니다. 루터교에서처럼 공제설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은 떡으로서 떡과 함께 떡 안에서 떡을 통하여 그리고 떡 아래를 포함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의미하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즈빙글리의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즈빙글리는 이것이 영적인 해석을 했던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던 스위스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지 상징이고 종교적인 의식에 불과하지 거기에 뭐 더 다른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마도 오늘날 대부분의 개신도들이 취하고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하게 이 매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것도 다른 두 개와 마찬가지로 주의 만찬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거리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 매기 목사님은 칼빈이 해석한 것을 강조합니다. 칼빈은 이다에 강조를 둔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 몸이라. 즉 개혁주의 신앙은 늘 그것에 강조하고 있으며 초대교회도 그것에 강조를 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떡은 떡이며 또 항상 떡일 것입니다. 이것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포도주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포도주는 항상 포도주일 뿐이고 거기에는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의식에 참여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실제 몸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있다고 강조하면 그건 좀 이상한 거죠. 때문에 하나의 의식 이상일 것이다 하는 겁니다. 주의 만찬에서 여러분의 입에 떡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는 그리스도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친 한 신학교 교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주의 만찬을 집행할 때 오는 영적인 축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주님께서는 주의 만찬을 거행하는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사역하고 계신다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주문과 같은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행하는 하나의 단순한 쓸데없는 의식 또한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의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과의 밀접하고 실제적인 교제는 중요한 일이죠.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을 때 그것은 단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어떤 것을 갖고 계십니다. 생명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요한복음의 초반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하는 말씀을 읽었던 것, 함께 나누었던 것을 기억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갈까요? 59절로 63절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을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이제 분명한 반응과 의견의 차이가 생겨나게 되는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이 문자적으로 그분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다시 올라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도록 하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육체는 아무런 이익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문자적인 그분의 몸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 보면 분명한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주의 만찬을 우리의 것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잔 속에 포도주, 예, 그것은 뭐 여러 가지 맛을 느낄 수가 있죠. 저는 그분께서는 우리가 이 포도주의 맛,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마시도록 하기 위해서 쓴 잔을 참으셨다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또 어떤 분들은 포도주가 달콤하다고, 예, 예수님의 피는 달콤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준다고 하는 것,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뭐 목사로서 성도들과 성찬을 나누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이렇게 주의 성찬을 행하면서 성도들에게 늘 이 말씀을 들려주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주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 증거되어지면 그 말씀에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죠. 64절 65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본문에는 누구든지 오는 자는 이라는 말씀과 함께 받아들여야 할 여러분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되리라고 봐요. 이어지는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은 무리 중에는 그 당시 저기를 품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열두 제자 위에도 임명되지 아니하는 제자들이 꽤나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제자들은 이때 돌아서서 떠나가는 거죠. 67절, 68절입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이것은 시몬 베드로의 생에 너무도 놀라운 진술이죠. 주님께서 하신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된다고 봅니다. 당신도 가려 하십니까? 여러분도 가시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도 베드로의 대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69절로 71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찰어라. 자, 이제 요한복음 7장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7장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물이시며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또 성령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을 보죠. 7장 1절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후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표현은 사건의 연계성을 설명하고 있는 이 저자 요한의 일상적인 표현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장소라든가 시간, 때 이런 부분이 좀 더 정확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나누었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의 사건들은 갈릴리 바다가 있는 갈릴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분에 관한 논쟁이 있었죠. 그것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장의 사건들은 4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약 1년 전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장의 사건은 그로부터 약 6개월 후인 10월 정도에 일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마태복음 15장, 18장, 마가복음 7장에서 9장, 그리고 누가복음 9장이 아마도 요한복음 7장에 일어난 일들과 같은 시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1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범위를 갈릴리로 제한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 지역을 더 이상 다니지 않았던 것은 그곳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주신 천국 시간표에 따르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때가 올 때까지는 예수님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생애 마지막 6개월을 보게 되는데 그 6개월로 접어드는 거예요. 요한이 이 기간에 기록한 첫 번째 사건은 초막절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절은 폭풍우가 그리스도 주변으로 몰려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그 폭풍우는 그 모든 광포를 몰아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달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미기 성경의 애청자 여러분, 그 폭풍우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살았던 어떤 사람에게 보다도 주님에 대한 분분한 의견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들은 그분을 모욕했고 그분에게 여태 말해왔던 것보다 가장 나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오늘날도 논쟁의 여지가 되고 있죠. 비록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곳에 머물러 있으려는 그분의 방법을 포기하시고 초막절 때였으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죠. 이제 그와 같은 명절이 되면 당대인들은 1년 남자들은 이런 명절 때 그러니까 뭐 오순절, 초막절, 유월절 이럴 때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2절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1년에 세 번 정도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을 지키셨기 때문에 이제 모이신 거죠. 주님께서는 유월절과 장막절과 오순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초막절은 레위기 23장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큰 기쁨의 절기가 됩니다. 그들은 광야 여행 동안 장막 속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이 절기는 장막 혹은 초막을 치고 있다 해서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부르게 됐던 거죠. 그들은 특별한 야영지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상에다 숙소를 정하고 쳤죠. 그리고 나팔 소리가 울리면 70마리의 소들이 제사로 드려지게 됩니다. 성전에는 물을 부었는데 그 절기의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의 바다에서 물을 주셨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두 배의 물을 부었던 겁니다. 그들은 실로와 못에서 물을 기르다가 엄청난 양의 물을 성전에다가 부었는데 이 절기 동안 그들은 질서정연한 횃불의 행렬로 성전 안뜰을 밝혀놓았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밤에 그들을 인도했던 불기둥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죠.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었음을 함께 나눈 바가 있어요.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여호와의 모든 절기들은 초막절만 제외하고는 모두 완성되었으니까요.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때의 큰 기쁨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저 이해만 하시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어지는 7장 3절 5절 말씀을 보죠.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 형제들은 주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형제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마태복음 13장 5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야고보지요, 요셉, 시몬, 유다 이렇습니다. 주님의 친형제인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바로 그 사람이고 그분의 형제 유다는 아마도 유다서를 기록한 바로 그 사람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훨씬 뒤의 일이기 때문에 그분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지금은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아무 능력도 행하지 못하도록 지금 충고하고 있는 것인데 또 반대로 그렇게 나타내려면 예루살렘 중앙에 가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도 말했던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예요. 어쨌건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더 보자고요. 7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들은 예수님께 그들의 불신앙에서 나오는 충고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충고를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계획에 따라 움직이시는데 그 계획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세상의 지식을 따르지 않았고 또한 그분 자신의 마음에도 호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이 때가 자기의 적당한 때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명확한 계획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아직이라고 말씀하는 것에 주의하시기를 바래요. 주님께서는 절기 때에 내려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극적인 것이나 그들이 그분께서 하시기를 원하는 뭐 제자들이라든가 동생들이라든가 뭐 주님께서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뭡니까? 대중의 호의를 얻어라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인기를 얻어라. 그래서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에 아버지의 방법에 따라 모든 일들을 움직여가게 되실 겁니다. 아버지의 뜻 말고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없으니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요한복음 7장으로 모시도록 하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1년 365일 진리 되시는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영어 알파벳은 A부터 시작해서 Z로 끝나죠. 근데 그 영어 알파벳이 전부 몇 장고 하면 26자입니다. 근데 히브리 알파벳은 몇 장고 하면 22자입니다. 히브리어는 우리가 그렇게 친숙한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고 몇 자인지도 잘 모르지요. 근데 히브리 그 알파벳은 22자예요. 영어는 몇 자라고요? 영어는 26자. 히브리어는 22자.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전체가 22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각 절마다 히브리 알파벳 그 순서대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 오늘 읽은 첫 번째 구절이 10절인데 10절이 영어로 치면 A로 시작을 하고 11절은 B로 시작하고 12절은 C로 시작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절인 31절은 영어의 Z로 끝난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이 뭔가 하면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 성경에 현숙한 여인이 있으면 우리나라에는 현모양처가 있죠. 현모양처나 성경이 말하는 현숙한 여인이나 그리고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가 여러분 누군 줄 아십니까? 현숙한 여인, 현모양처를 아내로 두고 살아가는 남자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세상적인 지위가 높다 해도 못된 여자를 아내로 두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진 것이 없고 세상적으로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좋은 아내를 두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자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그 값이 진주보다 더하다 그랬습니다. 10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무엇보다 더 아니라 진주보다 더 아니라. 그러니까 그만큼 귀하다 이거죠. 찾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결혼을 하려면 이런 여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뭐 이미 늦었고 결혼 안 한 우리 총각 남자분들은 이런 여자를 만나세요. 정말 현숙하고 현모양처인 그런 여자를 만나야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은 현모양처, 현숙한 여인이 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시면 지금이라도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현숙한 여자인가, 어떻게 하면 현숙한 여자가 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현숙한 여인에게는 크게 일곱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남편에게 잘합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남편에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현모양처, 현숙한 여인이 되려면 당연히 그래야죠. 인물이 아무리 예쁘고 사회적인 능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남편에게 못되게 구는 여자는 절대로 현모양처 아닙니다. 현숙한 여인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남편에게 잘하는 것일까요? 방금 읽은 대로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남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우면 그 아내는 정말 좋은 아내입니다.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러니까 이 현숙한 여인의 남편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문에 앉는다 하는 이 말은 그 마을의 지도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다는 이 말은 존경을 받는다 그 말이고. 그러니까 이 현숙한 아내의 남편은 사회적으로 이미 성공을 한 사람인데 누가 이렇게 성공을 하도록 뒤에서 도와주었을까요? 그 아내가 도와준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자세한 것은 안 나와 있지만 틀림없이 그 아내가 내조를 잘 해주니까 이 남편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내와 살면 남자는 정말 행복하죠. 그런데 반대로 남편에게 호되게 구는 여자를 아내로 두면 그 삶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잠언 1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여러분, 뼈가 썩으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죠? 뼈가 여러분 이 썩어간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 고통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못된 여자와 살면 이제 남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고통과 불행을 이제 감내하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자와 살 바에는 사실은 안 사는 게 낫지요. 그렇죠? 뭘 공허를 당하면서 삽니까? 안 사는 게 낫지. 그래서 잠언 21장 9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해가 되시죠? 맨날 다투고 아내에게 시달릴 바에야 그냥 움막에 혼자 편하게 사는 게 낫다 그 말이에요. 이 19절에도 보시면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해가 되죠? 네. 공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못된 여자랑 산 것보다는 정말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이게 100번 낫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혼은 결국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좋은 아내를 만나면 행복할 것이고 못된 아내를 만나면 철학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 또한 나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혼은 결국 하는 것이 좋다.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자매님 여러분 남편을 소크라테스처럼 이런 철학자 만들고 싶습니까? 그렇게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의 남편을 행복한 사람들로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을 철학자로 만들어놓으면 여러분 인생도 재미없어져요. 철학자 되면 뭐 하겠습니까? 술집에 가서 캬 하면서 인생이 어떻고 저렇고 개똥철학 맨날 피는 거예요. 재미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잘해줘서 남편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결국 그 행복이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내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을 왕처럼 떠받들고 살면 아내는 왕비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남편을 머슴부리듯이 삐면 자기도 결국은 그냥 뭐 종처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두 사람이 하기 나름이에요. 왕과 왕비처럼 사느냐 아니면 그냥 종들처럼 머슴들처럼 살아갈 것이냐 우리가 하기 나름이죠.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잘하면 그 열매가 누구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그러니까 남편을 왕처럼 떠받들고 남편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결국 그 열매를 누가 누리느냐? 아내가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은 남편에게 정말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현모양처, 현숙한 여인이 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현숙한 여인이 되려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13절부터 19절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자, 여기 보시면 이 여자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13절과 19절을 보시면 옷감 짜는 일을 하고 24절을 보시면 또 옷 만드는 일까지 합니다. 자,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그러니까 옷감 짜는 일에다가 그 다음에 그 옷감을 가지고 옷 만드는 일도 하고, 그리고 그걸 또 내다 파는 장사까지도 이 여자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사일도 하고요, 또 밭을 사는 일까지 이 여자가 알아서 다 합니다. 이게 남자가 해야 될 일을 이 여자가 하는 게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말은 이제 조금 이따 가려고 그럽니다.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또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정말 많은 일을 하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완전히 그냥 수부모입니다. 여성 사업가예요. 농사 짓지, 옷감 짜지, 그리고 가정도 여러분 잘 돌봐요. 이 사람이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가정일도 너무너무 잘 돌봅니다. 14절을 보시면 멀리서 물건도 사오잖아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면, 그러니까 멀리 있는 장에 가서 물건을 사오는 거예요. 쇼핑 봐오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족들 식사도 준비합니다. 21절도 보겠습니다. 21절.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으며, 또 집안 식구들 옷도 잘 입히고. 27절.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집안일 돌보랴 일하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일을 이 여자가 다 감당을 해요. 그만큼 이 여자가 부지런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도대체 그럼 이 사람 남편 뭐 하는 사람이냐? 저절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 남편은 뭐 하는 거야?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사람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요, 공직을 맡은 사람이에요. 공직. 아까 읽은 우리 23절을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23절.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이 마을의 지도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존경을 받는 그런 어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어떤 공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자기 남편으로 하여금 바깥에서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집안일 자기가 다 알아서 하고, 심지어 생계까지도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 그런 여자인 것이죠. 한숨을 쉬는 우리 자매님이 계시네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이 여자 못지않게 집안 살림하면서 일하는 그런 부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살림은 살림대로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남편 챙겨주고 아이들 보내고 또 직장 나가서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또 설거지하고 밥하고 애들 챙기고 이러는 부인들이 요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직장 여성들 보면 저는 굉장히 불쌍하죠. 참 보면 안 됐어요. 근데 그중에는 정말 가정 살림도 잘하고 또 일도 유능하게 잘하는 그런 부인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늦잠 자고 게을러가지고는 절대로 이 여자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 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죠. 이런 일대로 해야 되고 집에 와서 살림도 해야 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부지런하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 되려면 부지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시면 또 이 여자는 자기 자신을 꾸밀 줄도 알아요. 뭐 일만 하니까 막 그냥 꾸미는 거는 못하는 것 같죠? 이 여자분이 꾸미는 것도 진짜 잘해요. 자, 23절,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불 짓고 또 세마포, 자색옷, 이건 굉장히 좋은 옷이에요. 멋진 옷이다 이 말이죠. 그런 옷도 이렇게 해입고 아주 멋도 낼 줄 아는 그러한 부인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었죠.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그러니까 농사를 치우려면 아닌 게 아니라 힘도 있어야 되고 좀 터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미하고는 좀 거리가 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여자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대로 열심히 하지만 또 꾸밀 때는 정말 멋지게 여성답게 그렇게 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여러분 꾸밀 줄 알아야 합니다. 여자는 꾸밀 줄 알아야 돼요. 여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아름다움 아닙니까? 여자는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워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려면 꾸며야 하는 것이죠. 꾸미지 않고서도 그냥 아름다운 사람은 이 세상에 몇 안 되고, 이제 아름다움을 유지하려면 계속 꾸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많은 여성분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잘 꾸며요. 화장도 예쁘게 하고 다니고 옷도 신경 써서 입고 다니고 하다가 일단 결혼을 하고 자식 탄 돌 놓고 하면 이제 몸매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냥 대충 살죠.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가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포기한다면 그때부터는 사실 여자가 되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제 말이 조금 지나쳤나요? 네, 그 맞는 말이잖아요. 여자는 하나의 꿈에 대해. 우리 교회 여기 연세 드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 진기대 모미님만 하더라도 여러분 90이 넘은 할머니세요. 근데 교회 때는 아름답게 꾸미고 오시거든요. 여자라서 그런 거예요. 여자라서. 근데 여자가 꾸미질 않는다. 그러면 그냥 아줌마하고 할머니일 뿐이에요. 여자라면 꾸며야 하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His Knees, Her Knees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뭐 남편의 요구, 아내의 요구 뭐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니까 남편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아내가 아름답게 꾸미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attractive한 아내를 남들은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내들은 꾸며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걸 원해요. 결혼한 남자들 중에 간혹 바람을 피는 남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바람을 피느냐? 뭐 모든 이유가 다 같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 여성들은 아름답게 꾸며 나오거든요. 또 일 끝나고 술집에 가면 술집 아가씨도 얘기하고 나오거든요. 근데 집에 가서 돌아가 보니까 자기 아내는 그게 아니에요. 옛날에 봤던 자기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펑퍼짐한 아줌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이제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고 바람을 피게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은 하여간에 여자로서 아름답게 꾸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남편이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남편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도 좋아합니다. 아이들도요. 자기 어머니가 안 꾸미고 그렇게 다니잖아요. 아이들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예쁘게 꾸미면 아이들이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어떤 기쁨을 위해서 정말 아름답게 잘 꾸미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나오실 때 보니까 다들 입에 잘 해갖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꾸미셔야 되는데 근데 꾸밀 때는요. 나이에 맞게 꾸미셔야 돼요. 어떤 분들이 나이에 안 맞게 꾸미는 분들이 계세요. 나이는 60이 다 됐는데 하고 다니는 거는 20, 30대처럼 하고 다닌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추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20대는 20대답게 아름답게 꾸며야 되고 40대는 40대답게 60, 70대는 또 그 나이에 어울리게 꾸며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그 연세 드신 분들 중에도 정말 아름다운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연세 드신 분 중에 정말 아름다운 분들이 계세요. 또 남자분들 중에도 나이 든 분들 중에 멋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 나이에 맞게 꾸며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상하게 뭐 나이에 안 맞게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나이에 맞게끔 항상 잘 꾸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의 현숙한 여인이 바로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이 여자는 덕과 교양도 갖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자,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입을 열어서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한다 그랬는데 굉장히 교양이 있는 것이죠. 교양이 있어요. 아주 참 내면 세계가 풍요로운 그런 여성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자가 얼굴은 반반하게 생겼는데 이 속이 비었어요. 머리가 비었어요. 그런 여자는 별로 매력이 없죠. 그러니까 여자가 진짜 매력이 있으려면 겉도 아름다워야 되지만 내면 세계도 아름다워야 하는 거예요. 지혜도 있고 교양도 있고 품위가 있으면 그 여자가 훨씬 더 돋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은 외양 꾸미는 것 못지않게 이 속을 많이 꾸미시기를 바랍니다.
0: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전해드린 말씀의 후반부를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오니 강효민 목사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제 열쇠고리에는 휴대용 전등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전혀 쓸 일이 없고 또 낮에 아이들이 장난을 쳐도 그 빛이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집안이 정전이 되었을 때에 제가 가지고 있는 휴대용 전등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을 밝히는 작은 전등을 보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의미를 더욱더 크게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우리가 내는 그 빛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인도하는 데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찬양을 들으시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0: 하나님은 인류에게 율법을 주셨으며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만일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징벌을 받을 것이고 그 징벌을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가 그분의 흠없고 점없는 삶을 통해서 확실하게 충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0: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는 은사자를 주신 거예요. 예수의 몸을 세우라고 교회에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고. 그래서 두 사람이 합하여 기도하라는 얘기는 죄에 빠져 악에 빠져 있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라, 주께서 용서하리라, 이 이야기입니다. 쓸데없이 석을 꼭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합심해서 기도하면 들어준다면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뭐든지 다 얻게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복음은 생명과 섞지 않을 내용이에요.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 합심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생명도 아니고 석을 꼭 구하면 그것은 뭐예요? 아니에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계신 곳 후반부 말씀입니다.
0: 그럼 오늘 우리 안에 차별의식, 차등식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고보서도 보십시오. 어떤 부자가 들어오니까 근가락 쥐고 막 부자구나, 여기 앉으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환영하는데요. 가난한 자가 오니까 네가 앉든지 말든지. 그게 야고보서가 고발하는 우리의 차별의식이에요. 제가 지난주 경기도 올라가면서 제가 2000년도 설교했던, 그러니까 지금부터 16년 전이죠. 16년 전에 요한복음 설교하면서 한 1년쯤 지났어요. 한 1년쯤 지난 그 설교 원고에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 다음 주에 어디 가는 거예요? 소풍 가는데, 소풍 가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16년 전에 무슨 얘기한지 아세요? 갔더니 혼자 온 사람들, 가족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요, 챙겨서 밥 먹이는 게 없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 원고에 고발을 해놨어요, 그걸 가지고. 근데 16년이 지난 작년도 똑같더라고요. 16년 전은 작년도 똑같아요.

0: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내일 한번 볼 거예요. 다음 주에. 네, 눈을 딱 뜨고 볼 거예요. 제가 지나가도 목사님 여기 앉아있어 이런 다른 사람 지나가면 그렇게 말도 안 해요. 여기 앉아있어 하는데 딱 앉으세요 하면 자기가 자리를 일어나서 자리를 비켜줘야 됩니다. 여기 앉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앉아있어 나는 그렇게 염치가 없어 못 앉습니다. 그게 자리를 비켜주세요. 여기 와서 앉으세요 라는 말은 그 어디 앉으라고 자리가 없는데 벌떡 일어나서 앉으세요. 누구를? 가장 연약한 자를, 오히려 처음 온 자를, 가족도 없이 홀로 온 자를 여기 앉으십시오. 자리를 비껴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글쎄 몸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 벌떡 일어나가 앉혀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 집사님 오세요. 요 앉으세요. 누구하고 그렇게 합니까? 누구를 그렇게 환영하면 적극적으로 자기 자리를 비껴주고 누구를 옆에 앉힙니까? 누구 앉으세요? 오랜만에 사천서 오셔가지고 다 대답을 하셨어요. 지 마음에 드는 사람, 지한테 이익되는 사람, 자기한테 도움되는 사람, 그런 사람 환영했지. 언제 보잘것없는 사람 옆에 자리 한번 앉혀봤어요? 점심 식사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나요? 이게 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6년 전에 설교나 어떻게 오늘날 똑같아요? 회개하세요. 정말 예수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19절 보십시다. 오늘 본문 보십시다.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 흥분하면 안 되는데 믿음 없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럼 이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을 기도해야 될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몸은 성도들이 두세 사람이라도 합심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여기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나 구하면 뭐 한다고요?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18장의 내용하고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이 같은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들어준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떠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떠나야 너희에게로 오겠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처소 만들러 간다는 말은 하늘에 아파트 만들러 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만 아버지와 하나였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신 것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만이 하나였어요. 그 하나되는 관계 속에 내가 너희를 넣어주기 위해서 내가 떠나가야 된다. 제자들이 걱정했어요. 예수님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야,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야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그래서 내가 처소를 만들면 너희를 나 있는 데로 와서 데리고 오겠다. 그래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무슨 관계로요? 성령이 마시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오는 요 관계를 만들어주겠다는,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막 걱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큰 일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보다 더 큰 기적 이렇게 자. 그럼 요한복음 14장 내용이 무슨 얘기예요? 내가 가서 십자가 지고 성령을 보내겠다. 그럼 성령을 보내면 너희는 나와 뭐가 된다고요? 한 몸이 될 것이다. 이 얘기잖아요. 한 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 몸이 되면 무엇을 구할까요? 지체 중에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몸의 지체의 연약한 것을 더 귀하게 여겨요. 우리 몸의 연약한 지체를 더 귀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눈을 얼마나 많이 보호해요. 그죠? 눈이 얼마나 연약하고 민감합니까? 눈을 더 잘 보호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심장 같은 거 이러면 보호합니까? 심장이 수고한다. 심장 이래 해요.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도 온 몸은 전부 하나의 유기체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면 지금 무엇을 구할까요? 형제를 위해서. 형제의 연약함과 형제의 그 악과 그 죄를 인하여 애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뭐 한 교회에서 이 17년을 지나가면서 어떤 분은 정말 저 사람은 도대체 복음으로 막 안 들리는 것 같아. 차라리 막 탁 막. 그래도 제가 용서받았기에 그저 참고 그저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5년 만에 또는 어떤 분은 10년 만에 또는 십몇 년 만에 세상에 말씀에 관심을 보여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뭐 엉뚱한 소리 한 거 다 알아요. 뭐 돌고 돌면 들리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보이거든요. 눈으로 받아들인 게 있으면 저는요 그거 다 잊어버려요. 기억조차도 안 나요. 정말로 정말 끌어안고 싶어요. 허그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왜요? 내가 어떤 죄인인데 주께서 어떻게 나를 영접했는지 알기 때문에 일곱 번이 아니라 그냥 아까 내가 밥 얘기한 것처럼 45,750번 우리 밥 먹여주듯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내 몸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용서하시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5장 7절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는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말씀이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예요. 그러면 가지가 포도나무하고 붙어있으면 뭘 구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에 의한 구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한 그걸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한 게 뭐예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구합니다. 뭐든지 구했으면 다 이루어진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이네, 예수님 내 안에. 그럼 우리의 사사로운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한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들어주세요.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을 들어줄까요? 다 들어준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 보세요. 성령이 임하여 그리스도가 한 몸 된 자.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자기 몸 잘 돌봅니까? 손가락에 가시 하나 박아도 이게 얼마나 아파요? 그 온 신경에서 그 가시 빼내잖아요. 몸에 여러분, 피부에, 어떻게, 발진이 나도, 그거 얼마나 잘 돌봅니까?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합심해 기도하면 한해 들어준다는 말은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오늘 보면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럼 왜 두세 사람이어야 할까요? 왜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야 할까요? 몸의 비밀을 배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비밀을 배우기 위해서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야 돼요. 혼자 도 닦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내 혼자 예수 믿고 예수님 내 안에 임재할 수 있잖아요. 내주할 수 있잖아요. 그럼 성전 맞아요. 구원 받아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시지 않아요. 두세 사람이라도 왜 주의 이름으로 모여야 합니까? 몸의 비밀을 배우라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의견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일을 거의 안 시키죠. 다른 게 열심히 하는 데서 오신 분은 알아요. 이 말씀이 거의 안 시킨단 말이에요. 교회 일을. 그러니까 단지 어떤 봉사라는 것은 석 달에 한번 밥하는 것. 남자는 석 달에 한번 청소하는 정도. 석 달에 한 번이에요. 석 달 조금 넘어요. 그 다음에 찬양대 교사. 뭐 다른 건 뭐 봉사는 없어요. 구역 모임 또는 전도회 모임. 근데 전도회가 전도는 안 하고 놀러는 잘 가는 것 같은데 좀 다음부터는 침묵을 바꾸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전도회 또는 구역 예배 이러면 그런 일에 끼기 싫어하는 사람들 잘 들으십시오. 또 인터넷으로 듣는 여러분도 잘 들으십시오. 적어도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세요. 인터넷 들어도 두세 사람 함께 들으세요. 혼자 소파에 앉아서 도 닦듯이 듣지 마시고 그건요. 지식의 축적이 될지언정 성도의 몸의 비밀을 못 배운다니까요. 두 사람, 세 사람 모이면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취향과 네 취향이 다르거든요. 세상에 복음 들어도 다 다른데 또 똑같이 복음 들어도 다 해석이 다른데,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하지만 두세 사람 모여보세요. 반드시 자기 주장 나오게 되어 있어요. 두세 사람 모이면요, 입맛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야, 점심때 짜장면 먹자. 나 짜장면 싫다. 금요일날 성경 마치고 보리밥 집에 갔어요. 한 일곱 명 갔는데, 전부 다 보리밥 똑같이, 아, 보리밥이 아닙니다. 시라국밥 집에 갔는데, 시라국밥이 두 종류뿐이에요. 시라국밥하고 열무비빔밥이 있는데, 전부 열무비빔밥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냐면, 은혜 받은 가 보다 이랬죠. 나는 국밥 먹을래 이래 주장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옆에, 그게 무슨 은혜 받은 게 오이랍니다. 지 취향이지. 그날따라 보리밥 먹고 싶은 것들잖아요. 보세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다른 의견이 나와요. 그저 다른 의견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비밀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 구역 예배 참석하세요. 구역 예배도 우리는 1년에 8번밖에 안 해요. 8번. 그러면 1년에 한 번 자기 가정에 모이면 돼요. 한 번 자기 가정에. 한 번 가정에 오니까 그 다음부터 자기 집에 안 가고 아예 예배당에서 모이더라고요. 한 번만 오면 되지 뭐. 그래서도 상관없어요. 제가 왜 이런 모임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글씨의 몸을 비울 비밀을 배우면서 혼자서 도 닦아서는 안 돼요. 남이 나를 찔러줘야 내 본색이 드러납니다. 내 혼자 산에서 도 닦으면 자기는 착한 줄 알아요. 천하의 지는 착한데 남이 건드려서 내가 화난데, 아니요, 원래 있는 게 나온 겁니다. 남이 건드려서 나온 게 아니라 원래 있는 게 나왔다니까요. 나는 착한데 건드려서 나왔다고요. 아니에요.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터져나온 거예요. 원래 없으면 안 나와요. 건드려도. 진짜 그리스도 함께 죽었다면 건드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이래야죠. 내가 그리스도 죽었다면서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죄가 다 드러날 거예요. 그 죄가 드러날 때에 그 앞에서 씩씩대고 싸울 거예요. 나 싸운 거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들. 싸워요. 그런데요. 정말로 그 사람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면, 혼자 집에 돌아가서 조용히 주님 앞에 선다면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쁜 죄인을 알아요. 여러분 복음 듣고 막 나누고 집에 갔잖아요. 집에 가서 꼼꼼히 한번 다시 한번 되새김함 해보세요. 그 모임을. 그러면요, 지 주장, 지 사랑 안 나온 적이 없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지 사랑, 지 주장, 지 의견 세운 적이 아닌 게 없어요. 근데요, 정말 그렇지 못한 자, 성경도 잘 모르고, 복음도 잘 모르고, 그저 듣기만 조용히 듣고 간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 무시하거든요. 그 사람 혼자 은혜 받고 가는데. 그래서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그래, 그런 무리들은 적은 무리여,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한 곳만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뭘 구해야 될지. 요한일서 5장 보십시오. 금요일 공부할 때 좀 말씀드렸는데, 요한일서 5장 한 곳 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그를 향해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두세 사람 주의 이름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랬죠. 뭘 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몸의 교통,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의 교통,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사망이 이르지 않는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이 말씀이 두세 사람 합하여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알리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니까 뭘 두세 사람 합심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람 요새 복음 들으러 안 옵니다. 말씀을 안 듣습니다. 시험에 빠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사람을 긍휼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이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예? 어떤 악에 빠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제가 이걸 금요일 또 경영모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 신화공회나 역사 안에 살아가요. 역사, 보이는 역사 안에 살았는데 하나님의 묵시가 역사 안에 사는 우리를 붙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와 묵시가 교집합 속에 사는 게 우리들이에요. 묵시와 역사의 교집합, 이런 수학집합 아시죠? 부분집합, 교집합 할 때 그 교집합 상태, 우리는 이 땅에 발 딛고 살지만 누구에게 붙들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성령, 하나님의 약속 안에 붙들려, 쉽게 붙들려서 교집합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발 딛고 살아요. 그러니까 발 딛고 사는 우리에게 뭐가 나와요? 악이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서 보면 온갖 악들이 교회 안에 다 나온단 말이에요. 온갖 악들이 다 나와요. 뭐 음행, 뭐 악, 뭐 도둑질, 온갖 것들이 다 나와요. 그런 악을 볼 때 뭘 해라? 네 몸이니까 기도해. 어떻게 합심했어? 하나님, 우리 구역 안에 어떤 형제와 자매가 지금 낙심 중에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이 구역 안에 해를 끼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 그들을 우리를 용납해 그들을 이게 합심해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뭘 이루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왜 교회에 은사를 주셨어요? 왜 말씀 전환자를 주셨어요? 왜 목사와 교사를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는 은사자를 주신 거예요. 예수의 몸을 세우라고 교회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고. 그래서 두 사람 합하여 기도하라는 얘기는 죄에 빠져 악에 빠져 있는 자들에서 기도하라. 주께서 용서하리라. 이 이야기입니다. 쓸데없이 석을 꼭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합심해서 기도하면 들어준다면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뭐든지 다 얻게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복음은 생명과 섞지 않을 내용이에요.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 합심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생명도 아니고 석을 꼭 구하면 그것은 뭐예요? 아니에요. 정말로 악에 빠졌을지라도 회개하고 용납하라. 물론 이단은 한두 번 건면한다 안 들으면 저 멀리해라 라는 말씀도 있지만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말씀 오늘 베드로 말하는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뭐예요? 18절 16절 다시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니까 무슨 죄도 있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죄도 있어요. 사망이라는 죄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럼 사망이라는 죄가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 위해서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죄 짓고 살죠. 무슨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고 살아요. 예수 믿으면 이제 예수 믿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었다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우리 못 지어요. 사망에는 죄를 왜 예수 안 믿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기 죄와 비참함을 알고 예수를 믿게 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것이 우리가 취소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는 자기 죄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 예수 안 믿는 죄는 못 지어요. 그래서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지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 예수님이 기도하기 때문에 세 번 부인해도 돌아오잖아요.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입니다. 이게 제가 교집합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온 세상 악한 자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악한 자 세상 안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교집합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약하고 넘어지고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해서 기도하는 게 그 내용이에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는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은 자기 사랑이에요. 그 우상을 지켜 멀리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인데 이 예수님을 아는 일에 실족하는 자가 있거든요. 깨어난 자가 있잖아요. 시험에 든 자가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역으로 모였을 때 전도회로 모였을 때 또는 이렇게 오늘 예배 모임으로 모였을 때 정말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나요?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임재해 계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극히 적은 자 예수를 믿는 형제의 작은 자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할 거예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뒷담화 까는 게 아니고 주여 내가 그리스도 앞에 이렇게 죄인이 용납받는데 저들을 주여 용납해 주십시오 하며 기도하는 자들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임을 이 땅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모일 때 그냥 차 마시기 위해서 모여도 괜찮아요. 복음에 교제하면 되잖아요. 그때 꼭 기도하세요. 뭐라고요?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 그 안에 누구를 모시고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님을 모시고 내 안에 계신 영으로 계신 그 주님의 내재하신 것과 그 두세 사람도 주님이 그 테이블 안에 그 가운데 계시는 그 사이에 계시는 그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 교제해서 정말 우리가 같이 긍휼히 여기고 몸이니까 같은 몸이니까 긍휼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는 하나님과 분리된 것입니다. 그래야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분리가 일어나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도 괴리가 일어나서 한없이 자기 애고로만 몰입하는 우리들을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지만 그는 아직도 이 땅에 발디고 사는 이 악한 자에 속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늘 실족하고 넘어지고 약함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알기에 주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교회 모임들, 그래서 우리 안에 연약한 자들이 있을 때에 합심하여 기도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힘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우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거울로 주어진 것으로서 거울을 들여다보고 옷차림을 고치듯 우리 신앙생활을 말씀으로 들여다보아야 하겠습니다. BBM 방송은 구원받은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말씀을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가르침을 받아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는 복된 삶을 살도록 돕고 있습니다. BBM 무료 성경대학에 등록해서 말씀을 배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성경대학 주소는 www.bbmbi.org입니다.

0: BBN 한국어 방송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고귀한 사랑을 전합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김중규 목사님과 함께하는 말씀의 광장 시간입니다. 목사님은 현재 난리제일 한인침례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영감 있는 예배, 목장을 통한 교제, 교육을 통한 제자훈련, 그리고 선교의 열정을 가진 비전 있는 교회로서 꿈과 사역을 이루고 계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깊은 깨달음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오늘은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노폭 시작.

0: 어설렁하네. 기도의 삶이라는 타이틀로 14주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비유의 가르침을 저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누가복음은 인자의 복음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좀 더 조명해서 보게 되는데 기도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도가 많이 강조되어 있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늘 기도하셨다는 그러한 기도의 강조,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복음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지난주에도 보셋떡 강청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How to pray,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저희가 배우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도 2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특별히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인자의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대해서 종말론에 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걸 보면 특별히 오늘 본문은 종말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 오는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누가는 예수님의 비유를 시작하면서 두갈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갈식은 결론을 앞부분에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나가는 논법, 두갈식이라고 하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결론을 먼저 제시하면서 이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 낙심하다라는 말은 영어로는 faint, 거의 이렇게 약간 기절해서 쓰러지다 하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음에 그냥 낙심되는 정도보다 좀 더 심한 수준으로 거의 기절해서 쓰러질 정도가 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노 낙포 아닌데요. 너무나 감이 바로 잡히시겠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 낙심. 기도의 장애물은 낙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는 낙심되는 일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낙심되는 일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 지금도 굉장히 낙심한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낙심되는 일이 많은 그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No 낙심, but 기도. 여러분은 너무 낙심이 돼서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기도할 힘이 없어요 라고 기도해야. 왜냐하면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힘이 없을 정도로 낙심될 때에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오늘 본문에도 한 과부가 나오지만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했던 여인을 이미 2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여 선지자였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었고 84세에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 보통 유대의 여인들은 12살에서 15살에 결혼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5살에 만약 결혼을 했다고 치면 7해 동안 남편과 살았으니 22살이 될 때까지 살았습니다. 남편과. 그런데 남편이 무슨 사정인지 몰라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22살에 과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84세가 되었습니다. 22살에 과부가 되고 84세, 62년이 되도록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살에 과부가 된 이 여인은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상상이 가십니까? 얼마나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되었을 때 하늘이 꺼지는 것과 같은 유대사의 가부장적인 사회에 이렇게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것은 정말로 땅이 꺼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낙심되는 일인데도 이 여인이 낙심하지 않고 62년이 되는 시간 동안에 한결같이 꾸준히 항상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여인, 이 여인처럼 너희가 낙심되는 일이 행여나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대목을 볼 때마다 이런 유행가 가사가 많이 생각이 나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개의치 아니하고 한결같이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이 안나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62년 동안 한결같이 기도했더니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No 낙심, but 기도. 그러면서 예수님은 비유를 시작하시는데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를 배경으로 하면 적어도 재판장이 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재판장이 되려면 사람을 존중하는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무시하는 그래서 좀 더 말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이러한 악덕 재판장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장은 이 재판장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때로 불의한 세상을 상징해주는 그러한 사람이기도 하겠습니다. 반면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성경 안에서 과부는 사회적으로 제일 약자에 해당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불의한 재판장이 불의한 세상을 상징해 주듯이 이 과부는 주님을 하늘로 떠나보내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으니까요. 이 세상에 남겨진 교회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비유에 나오는 과부를 그냥 어떤 한 과부로만 볼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교회가 이 과부 안에 내가 이 과부 안에 들어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한 과부가 자주 그 재판장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죠. 예.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억울한 일을 당했. 누가복음 20장에는 20장 47절에는 보니까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약자니까 서기관들이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하도록 그렇게 그런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했거나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자기의 힘으로는 풀 수 없으니 그냥 법에 호소하는 수밖에 그래서 재판장에게 가서 내 원수라고 표현을 했어요. 저런 죽일 놈의 사람,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런데 여기서 자주 그에게 가서 예수님은 부유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에 클루를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보여주는 면이 있어요. 이 과부는 수시로 자주 그에게 찾아갔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아주 자주 하나님께 찾아가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해주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안 듣는 거예요. 그냥 외면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을 때 낙심되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응답이 없을 때는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응답이 없을 때는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이 계속 외면하고 얼마 동안 듣지 아니했는데 후에 속으로 생각하다 이랬는데 he said to himself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그냥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불의한 재판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솔직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한다고 그냥 그대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점에서는 한 1점 정도는 줄 수가 있어요. 그 위선자는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있는 것도 아는 거야. 그런데 나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 사람은 나는 무시하지. 그런데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여기서도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조금씩 조금씩 흘려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과부는 계속 번거롭게 자주 번거롭게 성가시다 싶을 정도로 이 재판장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랬어요. 나를 이렇게 번거롭게 하니까 있으니까 내가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면서 자주 나를 번거롭게 안 들어주면 늘 항상 와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나를 괴롭게 하리라. 나를 괴롭게 하다라는 헬라어의 원래 뜻은 눈 아래를 때려 멍들게 하다입니다. 예. 그런데 이 눈 아래를 때려 멍들게 하다가 헬라어의 원뜻인데 우리 한국 분들은 꽤 점잖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쓰지 않고 그냥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그냥 썼어요. 여인이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리는 법인데, 그죠? 지금 이 재판장이 한국 속담을 잘 알았는지, 예. 내가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늘 와서 내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게 하겠구나.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재판장을 찾아올 때마다 이 재판장의 눈을 향해서 계속 마치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것처럼 계속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있다가 아, 이 여인 매일 올 때마다 내 눈을 이렇게 계속 때려서 내 눈탱이 밤탱이 되게 할 여인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거를 안 들어주겠나.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내 눈탱이 밤탱이 되도록 계속 이렇게 나오는 이 여인의 집요한 포기하지 않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버새떡 강청의 비유에서는 뭐 때문에 내가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이렇게 했나요? 그의 그 아나이데이야, 그 뻔뻔함 때문에 내가 일어나 소용대로 주리라 그랬는데 불의한 재판관은 이 여인이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요청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포기! 포기하지 않는 이 여인의 모습. 기도도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기도하라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예. 그게 노 포기. 이 과부의 후예들이 사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 이름은 노폭. 버지니아에 노폭이라는 데 있잖아. 노폭이 포기하지 않는 이 여인 때문에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저는 선을 행하되 이 자리에 기도하되를 넣어도 이 말씀이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응답받으리라. 낙심하지 말고 노 낙. 예. 그다음 포기하지 말고 노 포. 그러면 때가 이르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랬어요.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아까 불의한 재판장이 말했잖아요. 아, 이 여인 너무도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말한 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을 생각해보고 이런 상황이 조금 이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내 원한, 내 원수의 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재판장이 있다가 일 없으니까 그냥 가시오. 예, 이렇게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찾아와가지고 또 문을 두드리면서 재판장이여 내 원한을 풀어주시오. 일 없으니까 가라고 그랬는데도 또 계속 찾아와가지고 재판장이여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일 없다니까? 그렇게 하고 문을 탁 닫고 돌아서서 와 지독한 여인이다. 어떻게 포기할 줄을 모르냐. 한 번만 더 오면 내 들어주고 만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요 여인이 문이 닫혔다고 돌아가지 않고 그 있다가 그 말을 들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네.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내가 들어주고 만다는 재판장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여인은 어떻겠어요? 회심의 미소를 짓겠죠. 하, 요 다음번에 한 번 더 오면 들어주겠구나. 그 말을 들으려는 거예요. 그가 그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계속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서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물며 예수님이 여기서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다시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처음에 결론을 내리셨다고. 여기서 결론을 더 심화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물며라는 말은 더더구나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물며 논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물며의 논법은 작은 것에 해당하는 진리는 더 비중 있고 큰 일에 대해 보다 확실히 적용된다는 거예요. 예, 작은 것에서 적용이 됐으면 더 큰 일에는 더 적용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앞에서는 불의한 재판관이나 재판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물며 하시면서 하나님, 그리고 과부의 그 원한이라고 했는데 이 뒤에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 하나님의 자녀.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면 의로우신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의 그 원한을 왜 속히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결코 오래 참으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속히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자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늘의 제단 아래에 죽임당한 영혼, 순교당한 영혼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우리 피를 갚아달라는, 그러니까 순교자의 죽음을 죽은 그러한 억울한 그러한 것을 언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이 영혼들에게도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속히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원한과 같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억장이 무너질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데, 예. 그래서 이게 풀어져야 하는 것인데, 예. 언제까지 하나님 이거를 풀어주시려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나오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답은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녀의 원한을 속히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속히 들어주실 것이다. 여기서도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밤낮 안나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계속 한결같이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늘의 제단 아래서 이 죽임당한 영혼들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굉장히 조급하고 좀 안달이 나 있다 할까요?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언제까지 도대체? 저는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갔던 이 여인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기도하였지만 그녀는 그 마음에 되게 조급함과 안달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마음이 안 들어줄 것 같은 심정으로 자기는 안달이 나서 그렇게 계속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고 의로우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겠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낙포 안의 마지막 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 안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는 안달하실 거 없어요. 안달하시지 마세요. 예. 안달이, 우리말이, 안달이, 우리말 무슨 뜻인지 아세요? 속을 태우며 조급하게 구는 것. 순 우리말입니다. 안달하다. 안달이, 안달이다. 안달이, 왜 안달이, 왜 그런 뜻인가? 안에서 다리다라는 말이래요. 다리는 거, 약, 우리는 약을 안 다려보지만, 약 다리는 거는 태우는 거잖아요. 내 안에서 막 속을 태우고 조급하게 구는 게 안달하는 건데, 예. 이 여인도 불의한 재판장에게 사실은 안달하면서 그렇게 나아간 것입니다. 하늘 제단 아래에 있는 그 순교자들조차도 어떤 마음, 언제까지 이것을 풀어주시겠습니까? 하면서 사실 안달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안달하며 기도할 필요 없다. 너희들은 노 안달 밭 안심. 예수님은 괴로이 넋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내니라는 말은 내가 여기 있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심하라. 내가 여기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안달하지 말고 안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속히 내 원한을 풀어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안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안심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안심하고 기도하라. 예수님은 마지막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마쳤습니다. 예수님이 퀘스천을 던지고 이 말씀을 마치셨어요. 네. 내가 다시 왔을 때에 세상에서 이 여인이 가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 플러스 안달하지 않는 그러한 안심하며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 계속 기도하고 있을 그 사람들을 내가 찾을 수 있을까? 볼 수 있을까? 퀘스천 마크를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퀘스천, 마지막 물음에서 예수님의 불안 같은 거가 느껴져요. 여러분은 안 느껴지시나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별로 못 볼 것 같다. 이런 불안. 여러분은 별로 안 불안하신가 보네. 공감 능력이 좀 적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퀘스천 앞에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오실 그때, 예.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예수님 앞에 그러한 고백을 들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는 난리제일 한인침례교회를 섬기시는 김준규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난리제일 한인침례교회 또는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해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7절 이하에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로 인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어선 성경 번역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절이라도 된 듯이 기쁘게 드등실 춤을 추시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춤추시며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서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제리 이야기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서로 싸우는 사람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상황은 긴장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때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잦은 다툼을 보면서 자신이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10대 시절 오히려 그 자신이 싸움꾼이 되어 운동을 하듯 싸움을 즐기게 되었죠. 물론 지금은 진정한 평화 중재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은 후로부터 말이죠.
1: 브라이언 형, 형 여기 있었어? 괜찮아?
2: 난 더 이상 새아버지한테 맞지 않을 거야. 집 나갈래.
1: 어디 가려고?
2: 여기선 도저히 못 살겠어. 새아버진 늘 나만 괴롭히잖아.
1: 난 형이 로즈 아저씨에게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게 안 좋은 것 같아.
2: 어쨌든 그건 사실이잖아.
1: 하지만 나한텐 로즈 아저씨가 유일한 아버지야.
2: 난 그 사람이 내 친아버지가 아닌 걸 알고 있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난 마음 굳혔어. 새아버지가 엄마 상처 주지 못하게 해.
3: 이 거짓말쟁이 사기꾼아.
4: 누가 할 소리? 당신이 그놈이랑 얘기하는 걸 이 눈으로 봤는데 분명히 당신이 그놈이랑 놀아나고 있었던 거야, 그지?
3: 또 그 소리 시작이에요?
4: 일찍, 어? 어? 아, 제리, 조심해!
3: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당신이 제리를 쳤잖아요.
4: 제리, 이게 다 당신 때문이잖아!
0: 따뜻하고 화평한 가족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족들은 끊임없이 화내고 싸우고 갈등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갈등이 제리 비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그의 실화 간증입니다.
5: 어머니는 저를 임신하신 상태에서 아버지와 헤어지셨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는 지금의 새아버지와 재혼하셨는데 새아버지는 당신 부모님의 부도덕함 때문에 버려지셨던 분이었죠.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은 부모님이 음주와 싸움으로 먹구름처럼 흐려져 있습니다. 두 분은 늘 술을 드시고 서로가 간통을 했다고 몰아세우며 이후엔 뺨을 때리고 욕을 하고 집안을 아수라장으로 만드셨죠. 전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두 분이 싸우는 사이로 뛰어서 끼어들곤 했는데 그러면 제가 로저 아저씨라고 불렀던 새아버지는 어머니를 더 이상 때리지 못하셨습니다. 새아버지가 저를 당신의 친아들로 생각하시고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5살 때 제 친아버지가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6: 제리, 아무래도 네가 그 아버지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줘야 할 것 같구나. 하지만 우린 그 사람이 정말 네 친아버지인지 아닌지도

0: 잘 몰라. 네 아버지는 나야. 알겠니? 네가 태어났을 때 여기 있었던 사람은 나고 난 널 그 누구보다도 사랑해. 그런데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널 위해 이곳에 있어주지 않았어. 안 그러니? 제리, 만약 그들이 널 데리고 가버리면 아반 자살해버릴지도 몰라. 이것만 기억해라. 내가 네 아빠라는 것을.
1: 그날 저는 울타리 너머에서 기다리고 계신 친아버지와 할머니를 만나 뵈었지만 그분들은 결코 제 삶에 아무 영향도 주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브라이언 형은 친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집을 나간 뒤 사촌들과 함께 살았죠. 그 후로 저는 11살 때 아이들을 위한 한 교회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말씀을 암송하는 프로그램이었답니다.
2: 그래, 제리. 이번 주 말씀 왜 왔니?
3: 물론이죠. 하나님이...
2: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독생자로 주셨으니...
3: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2: 믿는?
3: 에?
2: 저를 믿는 자마다...
3: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2: 그래. 자, 이번엔 실수 없이 다시 한번 외워보렴. 알았지?
3: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2: 그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야, 제리. 그게 바로 복음이란다.
3: 하지만 전 이 말씀이 정말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1: 우리는 교회 버스를 타고 교회를 오고 갔는데 얼마 후 제 친구들도 합류했죠. 그런데 그 애들이 교회 버스에서 술을 마시고 다른 아이들과 싸우기 시작해서 우린 더 이상 교회 버스를 타지 못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학교에서도 학습 장애아 반에 있었기 때문에 열등감을 느껴서 학교에서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습니다.
4: 또 정학이야, 제리? 엄마가 너에게 뭘 어떻게 해야겠니?
3: 저 대안학교에 다니게 해주세요, 엄마.
4: 거긴 문제 있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야. 난 네가 꼭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면 좋겠다.
3: 그 학교에서도 졸업할 수 있어요.
4: 엄만 그 학교가 싫어, 제리.
3: 제발요, 엄마. 제 사촌들도 그 학교에 많이 다니잖아요. 무사히 졸업할게요. 약속해요.
1: 제가 13살 무렵쯤에 엄마는 새아버지와도 이혼하셨습니다. 전 새아버지가 그리웠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론 지긋지긋한 싸움이 끝난 것에 안도했죠. 새아버지는 이혼 후에도 수년에 걸쳐 제 삶 가운데 남아계셨습니다. 전 대안학교로 전학했고 우리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자동차 정비 수업을 받으며 보냈습니다. 싸움은 날마다 일어나는 일상사였고 전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그막을 도피처로 삼았죠.
5: 아, 그 노래 좋다, 제리.
6: 그래, 음악만이 내 정신을 온전하게 유지하게 도와주거든.
5: 아, 나에겐 맥주가 그 역할을 해주는데 그 가사들은 다 어떻게 쓰는 거야?
6: 살면서 쓴맛을 많이 봐서인 것 같아. 난 내가 경험했던 것을 곡으로 쓰거든.
5: 나중에 넌 록스타가 될 거야. 베이스 기타 연주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 네가 나중에 톱스타가 되면 얘 친구들을 꼭 기억해줘야 한다, 제리.
6: 야, 그걸로도 좋은 곡을 하나 쓸 수 있겠는데?
5: 그럼 내가 너에게 영감을 준 거야? 자, 한 잔 마셔, 제리.
6: 아, 아니야, 아니야. 난 술은 안 마셔. 난 술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많이 봐왔거든.
1: 하지만 저는 결국 15살부터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16살부터는 형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술집 출입을 시작했답니다. 부모님이 항상 싸우는 것을 보고 혐오하며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 술집 등에서 큰 싸움을 벌이는 사람이 됐습니다. 싸움은 우리들에겐 운동이나 오락과도 같았지요. 게다가 저는 집에 돌아갈 때 거의 음주운전을 하곤 했습니다.
7: 엄마, 좀 일어나보세요.
4: 왜 그래?
7: 제가 사고를 당했어요.
4: 뭐? 또 그랬어? 아니 몸은 어때?
6: 과속을 하면서 커브를 돌다가 도로에 뚝을 받았어요.
4: 아우 세상에. 아니 온통 피투성이네. 아유 제리, 넌 도대체 언제 철들래?
6: 엄마, 응? 엄마가 경찰에게 가서 엄마가 운전 중이셨다고 꼭 좀 얘기 좀 해주세요.
4: 난 절대 그런 일 안 할 거야. 네 힘으로 빠져나와.
1: 10대 시절 전 차를 네 대나 완전히 파손시키는 사고를 냈지만 기적적으로 단 한 번도 심한 부상을 입지는 않았죠. 심지어 뼈 하나도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졸업학년이 됐을 때 전 일반 고등학교로 다시 보내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들은 제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공부했고 거의 몇 번이나 우등생 명단에 들었지만 제 안의 열등감이 결국 성공을 향한 갈망을 무너지게 했고 전 다시 예전의 무분별한 삶의 방식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졸업 후 전 더욱 심하게 파티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너무 피곤해서 밖에 나갈 힘도 없어서 잠자리에 들었죠. 그런데 브라이언 형이 절 깨웠습니다.
8: 일어나 제리, 나쁜 소식이야. 크리스가 죽었어.
7: 무슨 소리야. 아까까지만 해도 나랑 여기 있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8: 파티에서 네 명이랑 싸움이 붙었는데 그중 가장 키가 작은 놈이 칼을 갖고 있었대. 그놈이 크리스를 여러 번 찔렀나 봐.
7: 오 세상에.
8: 사람들이 그러는데 크리스가 남긴 마지막 말이 제 친구들에게 제가 그 애들을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라고 했다더라.
1: 고인이 된 친구 크리스를 추모하기 위해 전 더 심하게 파티에 열중했고 친구가 생전에 늘 저에게 말했던 대로 장차 록스타가 되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해서 전보다 더 심하게 싸움을 했죠. 하지만 술 마신 후의 숙취와 마음속에 있는 공허와 갈망을 어쩔 수가 없었답니다. 전 제가 그토록 증오했던 바로 그 사람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날 저는 제 자신이 통제력을 벗어났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반드시 술을 끊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죠.
4: 자리에 차분히 앉아서 먹지 그러니 제리.
6: 시간이 없어서요.
4: 파티에 가기에는 지금 시간이 좀 이른 것 같은데.
6: 아니요, 엄마 저 술 끊었어요.
4: 그 말은 전에도 여러 번 들었거든.
6: 정말이에요. 이젠 음악에만 집중할 거라고요.
4: 아 참, 너 월요일 밤에 연주회가 있다고 했지?
6: 아니요, 오늘 밤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제가 쓴 곡들 중에서도 몇 곡은 녹음을 시작하고 싶어요.
1: 어느 날 밤 제 방에서 작곡을 하던 중에 막혀서 코러스 부분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의 침대 아래 성경책이 있는 걸 기억하고서 찾아냈죠. 그리고 영감을 얻기를 바라며 창세기의 처음 석장을 읽었는데 곧 코러스 부분이 마음에 떠올랐답니다. 코러스 부분을 쓴 후에는 다시 성경책으로 돌아와서 요한계시록을 읽었습니다. 성경의 가장 앞장과 마지막 장을 읽었기 때문에 이번엔 책 중간을 펼쳐서 시편을 읽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록음악을 작곡하고 연주하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 곡들이 악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직장의 한 여자 동료가 제가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을 보고 동료인 길과 연결해 주었죠. 길은 성서대학을 나온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전 그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많은 질문들을 했지만 그는 제게 인내심을 보여주었고 늘 참고할 말씀들을 언급해 주었습니다. 결국 저는 얼마 후에 그의 교회에 나갔습니다.
9: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친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위해 그분의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구입니까? 여러분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들을 알고 있습니까? 성경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지옥으로 이끌 것입니다. 천국과 영생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길뿐입니다. 지금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제단 앞으로 나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의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1: 말씀을 들으면서 제 발은 제단 앞으로 뛰어나가기 원했지만 두 손이 앞에 놓인 의자를 꽉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 전 목사님을 찾아갔죠.
6: 제 삶에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아까 목사님의 말씀하신 친구가 저도 필요하다고요.
9: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형제님의 죄인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가 없다면 형제님은 하나님과 분리된 아무 희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형제님의 죄 때문에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게 되지요. 왜 그런지 이유를 아십니까?
6: 아니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9: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6: 전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9: 하나님께서는 형제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형제님이 천국에 가길 원하시죠. 그분은 형제님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길 원하고 계세요.
6: 제가 너무 늦은 건 아니겠죠?
9: 물론이죠. 여기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6: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9: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6: 이건 바로 제가 그렇게 평생토록 찾아 헤매왔던 겁니다.
1: 우린 함께 무릎을 꿇었고 그 자리에서 저는 하나님께 울면서 부르짖으며 저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며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섰을 땐 마음은 공기보다 가볍게 느껴졌고 제 영혼의 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와 제 친구들 대부분이 현관 옆 발코니에 나와 있었습니다. 파티가 시작된 상태였지요.
6: 엄마! 저 오늘 교회 갔었어요.
4: 교회?
6: 네. 직장에 있는 한 동료가 초청해줘서 간 거예요.
4: 이 엄마는 언제 마지막으로 교회에 갔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구나.
6: 근데 엄마, 저 구원받았어요.
4: 뭐? 그게 무슨 뜻이야?
6: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어서 제가 죽으면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젠 저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요.
4: 왜 그런지 나도 이해가 안 되지만은 제리, 네 말을 들으니 엄마가 참 기쁘다.
6: 제 삶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저도 매우 기뻐요.
4: 잘했어.
1: 전 모든 교회 예배 참석했고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전 길었던 머리도 잘랐죠. 목사님이 설교 테이프 몇 개를 들어보라고 주셔서 전 직장에서 하루에 네 가지 이상의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음악 테이프를 모조리 쓰레기통에 버렸답니다. 제게 제거해버려야 할 세속적인 생각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첫 학년을 마치고 방학을 보내려고 집으로 갔을 때 어머니는 제게 그동안 숨겨두셨던 비밀을 고백하셨습니다.
4: 엄마가 널 임신했을 때 제리, 난 사실 널 낙태시키려고 했었어.
6: 예? 정말 그러셨어요? 왜요?
4: 내가 너희 친아버지와 막 헤어졌을 그때 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거든. 너희 형도 있는데 내가 어린 아기를 데리고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었겠니? 그래서 좀 무거운 짐을 들면 유산이 될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밤에 지하실로 내려가서 시멘트 자루들을 메고 주변을 돌아다녔어.
6: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었겠군요. 근데 제 친아버지와 사는 게 그렇게 힘드셨어요?
4: 너도 날 이해해줬으면 해. 난 겨우 15살 때 네 아버지와 강제로 결혼을 한 거야. 우리 가족들은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와 절대로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내가 노처녀로 늙어 죽을 거라고 말을 했었어.
6: 그 말을 믿으셨어요?
4: 15 나이에 뭘 알겠니. 네 아버지는 베트남에서 휴가를 받아서 잠시 나와 있었는데 머릿속에 전쟁의 충격으로 온통 혼란에 쌓인 사람이었어. 특히 네 형을 낳았을 무렵 결혼은 악몽이었단다. 내가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지.
6: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엄마?
4: 난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괴로워했었는지 너에게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야. 난 지금 네가 정말 자랑스럽고 네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자랑스러워. 그때 낙태하려던 내 시도가 실패했던 게 정말 다행이다.
1: 전 집과 가까운 성서대학으로 옮겼고 바로 그때 하이디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리치몬드에 있는 교회에서 찬양을 하던 자매였죠. 전 즉시 하나님께서 절 위해 이 특별한 여인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개월 후 전 그녀와 교제를 시작했고 그로부터 7개월 후에 우리는 결혼을 했죠. 그 저의 목사 안수식 때에는 어머니와의 이혼 이후로도 오랫동안 제 삶 가운데 남아 계셨던 새아버지 로저 아저씨가 예수님께 나아가 구원을 받으셨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1년 후 전 위스콘신에 있는 한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아내와 4명의 아들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전 여전히 저와 같은 사람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10: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구이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친구라고 부르시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만 하고 그 일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일어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저희와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그 구원의 복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지금 저를 구원하실 수 있도록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지금 제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주님을 위해 살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영생의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연 현경수, 이명숙, 유재상, 김기흥, 김영찬, 정현경, 한신정, 이현주.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간증 드라마 사실을 끊고, 신앙생활에 좋은 친구 나침반 출판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0: 영혼의 목마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수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정교한 인간 뇌의 데이터 프로세싱 능력. 지금 방송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만나는 데이터 프로세싱입니다. 컴퓨터 엔지니어들은 단지 한 개의 프로세서 대신 여러 개를 사용함으로써 컴퓨터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한 컴퓨터들이 일부의 결과를 또 다른 더 큰 프로세서로 보내 더 복잡한 프로세싱을 수행하는 식으로 디자인하여 훨씬 더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내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들 과학자들은 이러한 원리를 사용하는 것이 자신들이 처음이 아님을 인정했습니다. 이 시스템들이 인간의 뇌보다 훨씬 더 간단하지만 이것들은 뇌의 기본 구조를 베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창조물을 생물학적 프리프로세서로 가득 채워 놓으셨습니다. 과학자들이 이제 우리 혀가 뇌가 여러 가지 향을 느낄 수 있도록 도우는 전 프로세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혀의 맛세포들이 짠맛, 신맛, 쓴맛 및 단맛만을 느낄 수 있다는 과거의 이론이 더 완전한 예로 대치되었습니다. 각각의 테이스트 버드들은 약 40개의 맛감지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것들이 다양한 조합으로 네 가지 향들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 세포들은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뇌에 어떠한 시그널을 전달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뇌는 이 신호들을 더 프로세스하여 비로소 우리가 먹고 있는 초콜릿, 아이스크림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컴퓨터 과학자들은 현대처럼 잘 디자인된 컴퓨터에 이르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자신들의 최상의 지식들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 창조자가 심지어 우리 혀를 어떻게 디자인해서 우리가 미각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로부터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백만 불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1불이 더 크다는 사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1불보다는 백만 불이 더 크지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세상이 주는 백만 불은 우리의 인생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열심히 살던 인생에서 소비하는 인생, 낭비하는 삶으로 유혹당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일부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또 나누면 나눌수록 없어지지 아니하고 오병이어처럼 하나님의 방법에 맞게 점점 커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일부의 기적입니다. 저희 BBN 방송은 이러한 기적이 매년 나타나고 있는데요. 100% 청취자 후원으로만 운영하고 있는 BBN 방송에서 매년 2,000명이 넘는 구원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물질 후원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불이 됩니다. 이 기적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 분은 BBN 방송 홈페이지 메뉴에 있는 선교 후원란을 통해 직접 참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병이어의 복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천국 소망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2: 청취자 여러분, 이충세 목사님과 함께하는 비전 라이프 시간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 늘 강조하고 계신 이충세 목사님께서는 현재 행당동 성서 침례교회에서 목양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위대한 계명과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지상 대사명을 이루기 위해 성경 중심의 강해 설교를 하시면서 영혼 구령에 온 열정을 쏟고 계십니다. 이제 이충세 목사님께서 깊은 통찰력으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선포된 말씀의 후반부와 함께 하겠습니다.
3: 자, 이제 네 번째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 노력으로 안 됩니다. 주일날 성수, 주일 성수하면 구원 받습니까? 우린 주일 성수란 말도 사실 잘 안 써요. 그러나 주일 성수 좋은 말입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예배 드려야 되는 거 맞죠? 주일날 예배하는 건 맞아요. 주일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나 주일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주일만 예배하는 게 아닌데 주일 성수 이 말 자체는 사실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율법을 통해서나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나 침례를 받거나 세례를 받거나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아야 믿게 되고 구원받아야 믿음이 생기고 구원받아야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성경의 원칙이고 이 구원의 어떤 하나님 말씀을 통한 바른 순서다라는 것. 자, 그러면 신약성경의 몇몇 구절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받아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읽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으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구원은 노력이 아니라 착한 행실이 아니라 헌금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자, 1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아멘. 너희가 믿음의 결과로 믿음의 결말로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분명하지 않습니까?

0: 자, 그 다음 구절 갈라디아서 3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함과 같으니라. 제가 아까 설교 앞부분에 죄의 전가, 아담이 지은 죄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의 전가를 이루었다. 그러므로 그 결과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고 죄성을 지니고 태어날 때부터 죄악된 생각, 죄악된 습성들이 우리 삶에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에 잘 보십시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의롭다, 깨끗하다. 자,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이런 죄 저질렀지. 도덕에, 의식에 관계된 여러 다양한 율법에 저촉되는 죄를 저질렀을 때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누구 앞에서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죄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정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복음은 우리를 믿으면 용서받고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 기록이 뭐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도 율법의 아래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유대인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구약시대에 살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가 의롭게 된 것이다 라고 바울사도가 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더 명료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열어보시면 성경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구원받아야 믿게 된다, 구원받아야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지 구약의 율법들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이 분명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분명합니까?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아야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우리 구원받으신 성도 여러분들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을 오늘 설교의 골자가 여기입니다. 오늘 설교의 골자는 이 세 가지를 살펴보실 텐데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국에서만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화의 과정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구원받으신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는 말씀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무신론자이시건 불가지론자이시건 다신론자이시건 범신론자이시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이 사실은 억만 년이 지나도 바뀌어지지 않는 유일한 성경의 진리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구원받지 않으신 분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안 믿겨집니다. 성경이 안 믿겨집니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럴지라도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율법은 받은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도덕법, 양심적으로 내 삶을 뒤돌아볼 때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돌이켜서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나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할 분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오늘 구원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구원받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을 다 같이 읽고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꼭 오늘 우리 침례교도 성도 여러분들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확신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구절은요, 방금 읽은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2절 1절까지 연관된 구절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유럽에 세워질 때 바울 사도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바울을 배척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유대의 동족, 유대주의를 믿던, 즉 율법주의를 믿던 사람들은 부활을 불신했기 때문에 바울이 증거했던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그를 두드려 패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쇠사슬로 묶어두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감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지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로마의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뽑아서 자기가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사도가 우리가 도망 안 갔으니 죽지 마시오.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러자 그때 이 로마 간수가 하는 말이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바로 이 구절이 빌립보 교회가 생겨난 초기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간수가 구원받고 그날 밤에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받고 침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가 드디어 개척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부득이하게 빌립보를 떠났는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1장 6절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천국에 갈 때까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지난날 과거 그리고 지금 현재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을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잘 보시면 이 한 문장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제 도표, 제가 만든 자료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 구절 다 찾았고요. 굉장히 조직적으로 잘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세 단계, 단계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복음을 오해할까 싶어서 제가 세 가지 측면이라고 Three aspects of salvation, 구원의 세 가지 양상, 측면,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 과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단계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구원은 오늘은 30원어치 구원받고 내일은 80% 구원받고 그 다음날 내가 성경 백독하고 주일 성수하고 헌금 많이 드리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고 그래 너 드디어 오늘에 이르러서 예수님 믿기 시작한 지 30년이 지난 오늘에 너는 드디어 100점짜리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제가 단계란 말은 쓰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단계란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왼쪽에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과거예요. 다 여러분 이미 예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신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과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칭의라고 말합니다. 자, 그것을 가리켜서 바울이 뭐라고 1장 6절에 말했냐면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군가요? 예수님입니다. 믿으시죠? 과거에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어요. 이 구원은 구원 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 오늘이라도 죽으시면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갑니다. 긴가민가 하지 마세요. 구원 받았습니까? 천국에 가요. 그러나 이것은 과거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믿는 순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과거의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맨 아래에 보시면 성령 침례입니다. 여러분 그때 성령을 받아들인 거예요. 구원 받으실 때 성령 침례가 일어난 겁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두 가지 침례 다 받았다. 성령 침례도 받고 물 침례도 받았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침례 안 받으신 분은 한 가지만 받은 거예요. 구원 받는 순간 성령을 모셨을 때 왼쪽에 칭의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께서 들어가시고 거룩한 성령께서 의롭다 하셨습니다. 침례 받으신 거예요. 근데 아직 물침례, 여기서 물침례 안 받으신 분은요, 물침례 안 받으신 거예요. 물침례 안 받아도 천국 갑니까? 맞아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회원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 회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침례 받고 예수님 구원받은 사실을 공중 앞에,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해야 이 개교회, 우리가 믿는 독립침례교회의 회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의를 입었다. 이때는 맨 왼쪽에 보시면 죄의 용서들을 받은 겁니다. 죄 용서를 받고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것은 과거입니다. 자, 이제 잠시 중간으로 오겠습니다. 중간. 구원의 현재. 자, 구원의 현재는 오늘 우리의 구원은 계속해서 우리 몸은 구원받고 있고 지금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실 것,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구원받았으니까 의롭게 살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구원의 열매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화다라고 말합니다. 성화. 다시 말씀드리면 죄와 싸우고 있어요. 옛날엔 죽었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싸움, 성화의 과정, 현재 진행형.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의 현재다라고 말합니다. 자, 구원받았을 땐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성령 침례를 받았다면 우리 속에 구원의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성령 충만을 힘입어서 살고 있습니다. 성령 침례는 한 번으로 끝입니다. 두 번의 성령 침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물침례, 어떤 사람은 두 번 받는 사람도 있어요. 헷갈려가지고. 첫 번째 물침례 받았을 때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고 다시 물침례 받는 분도 있는데 성령 침례는 한 번만 받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성령 침례 다 받으셨나요? 두 번 받을 필요 없어요. 받을 필요도 없고 받지도 못합니다.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러나 구원받고 난 후에 성화의 과정 속에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구원의 미래. 왜 미래입니까? 천국에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예수님 아직 안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언젠가 죽음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죽을 몸,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처럼 죽지 않는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될 몸이기 때문에 그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우리의 몸은 미래에 완벽한 이 몸의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미래는 영화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몸으로 변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거룩한 몸으로 칭의를 입었기 때문에 거룩할 성자, 이를 화자.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 성화로 간다면 이전은 칭의, 구원받고 지금은 성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날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될 그 몸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영화입니다. 우리 영화 형제님 이름을 하나님이 잘 지어주신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여러분 영화의 단계 우리 안 갔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그리 들어갈 거 믿으십니까?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리고 지금 이미 돌아가신 우리 주안의 성도들은 돌아가셨잖아요. 천국에 가신 분들은 이제 변화된 몸으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그들의 몸은 예수님 같은 몸으로 무덤에 있는 그들의 시신들이, 유골들이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될 겁니다. 살아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공중으로 직접 올라가 순식간에 변화되는 이 영화의 단계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구원의 세 단계, 세 과정, 세 가지 측면은 이렇습니다. 자, 그럼 제가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칭의는 우리들을 하나님과의 무엇을 정리해 주시냐면 신분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옛날에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마귀의 자녀, 어둠의 자식들, 죄의 자식들, 진노의 자녀, 종의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나니까 우리가 칭의를 입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양자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나 성화는 하나님과 관계가 이미 신분의 문제는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까? 좋은 관계, 좋은 아버지, 좋은 아들. 즉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관계 불가능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 관계입니다. 사탄에게 속해 있습니다. 어둠의 자식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칭의를 얻은 우리들은 이제는 하나님과 신분의 문제가 정리됐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바울사도가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화의 단계에 있어서는 자 양자됨, 하나님과의 교제이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구원받고 주님을 만나 뵐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하게 되는 이 놀라운 복된 날이 오게 될 거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는 것은 칭의이고요. 성령의 법 안에서 마음껏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쁘고 즐겁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 자유로움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 영화의 과정에서는 죄의 몸으로부터 자유롭게 진정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이 죽을 몸에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놀라운 몸으로 항상 주와 함께 거하게 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새 단계입니다.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설교의 핵심은 여기에 두고 싶습니다.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더 늦어지기 전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구원받을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대다수의 우리 성도님들 구원받으셨다면 이 구원의 세 단계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누리고 즐겁고 정말 감사가 넘치는 것은 영화의 단계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고 지금 성화의 과정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재적인 구원의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 야, 이 세상은 어차피 고난이 많고 어렵고 힘들고 죄악과 유혹과 시험이 가득하니까 이 세상에 살 때는 낙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성령의 충만을 힘입으면 어떠한 여건에서도 즐겁고 감사와 기쁨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운 뜻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다 같이 읽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천국에 가야지만 비로소 희락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오늘 구원의 현재의 이 과정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10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볼게요. 예수님 다녀가셨나요? 안 다녀가셨어요? 다녀가셨잖아요.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몸으로 우리 곁에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 굿뉴스는 뭐냐면 예수님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영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당연히 고통을 고통스럽게, 슬픔 속에, 이것이 그냥 운명이겠거니 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하고 풍성한 삶을 주고 계시는 능력의 우리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책임이, 그 특권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며,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세 가지 양상, 세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며, 오늘 현재적인 구원 속에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특권과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서 온 도둑, 여기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도둑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고 양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셨고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셔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게 하시고 이제는 빛 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을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노력으로 구원받았다, 행위로 구원받았다, 돈으로 구원받았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돈 들여서 구원받는다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지구상의 몇 퍼센트만이 돈을 주고 물질을 주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문 앞에도 못 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자비로운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으신 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시고 돌이키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시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구원받지 않으신 분은 그거 하시면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제 구원받으신 성도 여러분들, 천국의 축복은 미래적인 것, 미래에 들어가야지만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나 같은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죄와 싸워 이기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고 예배를 드리며 교제를 나누며 빛이신 우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 우리 마음속에 자유와 평안함과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시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이 특권 방치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구원의 현재적인 구원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양이 되시고 하나님의 양이 되었고, 기도의 특권, 기도 응답받는 축복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허락하시고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선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 절대로 예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구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 우리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 누리시는 이 특권을 잊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내 것으로 삼으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말씀 붙드십시오. 성령의 충만하심을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금까지 이충세 목사님과 함께하는 비전 라이프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는 분들이나 신앙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여러분 삶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선포되는 이충세 목사님의 비전 라이프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능력의 이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해야 한다거나 수개월 동안 자원봉사를 해야 된다는 말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요구되는 것도 없고 더 이상 여러분이 따로 해야 할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사실을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구원을 받지 않으셨거나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은 지금 이 시간 BBN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로 방문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구원을 얻게 되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고의 결정은 바로 예수님을 믿겠다는 그 결정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실천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3: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인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어? 아, 읽어 보세요. 빌립보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 옥, 교도소. 교도소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기뻐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해요. 아니, 지금 감옥에 갇히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 쇠사슬에 묶여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기뻐하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 안에 정말 이 바울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 그래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니까 감옥에 있어도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안 계시면 궁궐에 있어도 궁궐에 사도 불행해요.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면 좀 가난해도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마음에 없으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감옥에 있어도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물론 완전한 천국은 아니겠죠. 예수님과 정말 얼굴을 맛봐야 천국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면 내 마음 안에는 이미 천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편지를 쭉 다 썼어요. 편지를 다 쓰고 이제 마지막 끝 인사가 이거예요. 그리스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고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느라. 예, 바울이 감옥에서도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부름도 하고 바울의 말을 받아 적어서 편지를 보내고 또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이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 집 중 몇 사람에게 해라. 이 가이사라는 것은요, 로마 황제 이름이거든요.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지역이 많아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넓은 곳에 로마 황제가 다스리니까 로마 황제의 집에 속했다는 말은 로마 황제의 일들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도 예수 믿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로마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막 잡아주고 핍박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여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들이

0: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인정하게 돼요. 목숨을 버려서라도 나는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랬는데 그래서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는데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을 해요. 그래서 복음이 막 증거되기도 하는데 물론 나중에 교회가 막 타락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정말 핍박받았을 때인데도 로마 황제의 집에 속한 종들일 수도 있고 일꾼들일 수도 있고 군인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이제 빌립보 사람들에게 인사하는데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한번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마음에 있기를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 인사말이 그거예요. 여러분, 옆에 친구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래요? 목사님 따라서 인사하세요.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한번 얼굴 보고서 인사해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마음에 있기를 바란다. 그 옆에 친구가 이제 이름 부를 수 있는 이름도 한번 불러봐요. 우호야. 우호는 목사님에게 할래? 목사님에게 장우에게 이러면 돼요. 자, 다시 자기 옆에 친구 이름 부르고 싶은 사람 부르세요. 자,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호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호는 목사님한테 해야지. 어떻게? 우호가 말해, 목사님한테 인사해야지. 에이,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인사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인사는 어때요? 인사 한번 살펴봐야 돼요. 지금 바울 사도는 인사 말이, 마지막 인사도, 처음 인사도 그건데, 무엇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디에 있기를요? 은혜가 심령, 마음에 있기를, 예, 마음에 있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주가 뭐예요? 주인. 온 세상 만물의 주인. 천지 만물의 주인.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굴까요? 아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군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주인은 어떻게 대통령이에요? 대한민국의 주인은 여러분들이에요.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인간이 아니고 국민이라고 그래요. 그럴 때는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어요. 대통령이 주인이 아니에요. 대통령은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뽑아서 세운 대표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주인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인인데 대한민국의 주인은 각자 사람들이지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예요?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이 지구도 다 예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다시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게 주인이란 말이에요. 일단 말로는 이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했는데 마음으로 주인이 되는지는 이제 여러분들 각자가 점검해 보면 돼요. 자, 주 예수는 뭐예요? 그러면 주 예수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인사는요 어른들에게 어떻게 인사해요, 여러분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요한이 대답자는 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게 된지 아니? 모르지. 안녕이 뭐니? 안녕, 바이바이. 여러분, 안녕이 뭔지도 모르고 안녕하세요 인사했지요. 예. 네. 아, 굿모닝. 오, 미국에서 왔어요? 자, 안녕이라는 말 잘 들었어요. 이런 어른들에게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안녕이라는 말은 평안하고 건강한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전쟁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전쟁이 일어나면 밤에 우리 6.25 전쟁 이후에 여러분, 6.25 전쟁 끝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북한에서 내려온 군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남한에서 북한 사람들하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경찰이, 어떤 말이 있어요? 여기 산속에 말이 있으면, 낮에는 경찰이 오나요? 낮에는 경찰이 왔다가, 경찰이 밖에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밤에는 누가 놀았냐? 산속에서 저 북한에서 온 군인들이 남아있다가 여기 와서 막 물건을 가져가고 그랬어요. 그럼 낮에는, 그러니까 이럴 때예요. 만약에 경찰 가족이나 군인 가족이 있으면 밤중에 몰래 와서 이 사람들이 경찰 가족이나 군인 가족을 죽여요. 그럼 낮에 되면 또 경찰이 또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어떤 마을에는요, 지금까지도 저 집안은 우리 아들 죽인 놈! 이래가 원수가 되는 집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 지리산 근처에 그런 말이 정말 많았거든요. 목사님 고향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어른들이요, 밤에 보초를 쓰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밤 사이에 그 어르신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요하나, 안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모른다 그랬으면 설명 좀 들어주세요. 들어하는 너도 좀 잘 듣고요. 네. 자, 그래서 안녕하세요가 뭐냐면 밤 사이에 아무 일 없이 잘 주무셨습니까가 안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문화 속에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는데 그 이전에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럴 점에 또 인사말이 또 있어요. 진지 잡수셨어요? 이런 인사를 하셨어요. 여러분 진지는 어른들에게 진지라고 말하거든요. 식사하셨습니까? 이 말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는 굶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양식이 없어서 밥을 못 먹었으니까 인사가 뭐예요?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로서 그 나라의 문화에 따라 인사가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자 조금 전에 아침 인사가 굿모닝이거든요. 좋은 아침. 이 사람들은 굶었어요? 안 굶었어요? 안 굶었겠죠. 그러니까 굿모닝, 뭐 날씨 좋다 이게 인사가 되는 거잖아요. 배고프면 굿모닝이 안 돼요. 나 배고파. 밥 줘. 이렇게 되니까 밥 먹었나? 밥 안 먹었으면 밥 좀 줄게. 이게 인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안녕하세요. 그럼 이스라엘 나라에서도요. 전쟁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 말로는 따라해봐요. 샬롬. 샬롬, 샬롬. 샬롬 평안이에요. 그 다음에 헬라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성 헬라어로 기는 헬라어로는 뭐냐 에이레네예요. 에이레네. 이게 평안이라는 인사예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안녕하세요 같은 히브리 사람들은 뭐예요? 샬롬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평안, 은혜 이런 말인데요. 이런 인사말이 이 샬롬과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오느냐면 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나라가 평안하려면 군인이 많아야 되고 또 돈이 많아야 되고 힘이 있어야 우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아, 거기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는 무기가 많아야 되잖아요. 군인도 많아야 되고 부자가 되고 그래서 힘을 가져야 다른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오지 못하니까 우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요 군인이 아무리 많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군인이요 10명밖에 없어도 그러니까 그 사사시대는 이런 게 있었어요. 적군은요 12만 명도 넘어요. 12만 명. 12만 명이 넘는 적들이 쳐들어왔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요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집하니까 몇 명이 모였냐면 3만 명 모여서 12만 대 3만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12만 명 3만 명 12만 명이 이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야 3만 명 군인 너무 많다. 겁나는 사람은 다 돌아가라. 겁나는 사람 다 돌아가니까 2만 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만 명 남았어. 만 명. 만 명하고 12만 명하고 하면 누가 이겨요? 그래 12만 이기죠. 저쪽에는 군인 무기도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무기도 없어요. 만 명이. 그런데 하나님이요. 야, 만 명도 너무 많다. 만 명도 너무 많다. 어떻게 할까요? 저 강가에서 물을 마시게 하라. 그 물을 마시는데 손으로 떠먹는 사람은 300명. 그냥 막 이렇게 엎드려서 먹는 사람은 9,700명.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보고 야 9,700명 다 집으로 돌려보내. 9,700명 다 배가. 그래서 적은 12만 명이 넘는데 몇 명 남았어요? 300명. 여러분 300명은요 12만 명이 와서 그냥 고함만 한꺼번에 고함만 질러도 300명은 놀래서 자빠질 거예요. 그죠? 12만 명이 한꺼번에 왜? 이러면 300명이 놀랄 거예요. 근데 이 300명이요 100명씩 나눠가지고 밤중에 햇불 들고 단지 햇벌도 전쟁하러 갔는데 햇벌 들고 갔어요. 딱 햇벌 하늘 꽝 깨면서 기도원의 칼이여 여호와의 칼이여 하니까요. 세상 12만 명 적들이 자기들끼리 칼로 찔러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를 주시면 안녕이 돼요. 샬롬이 되고 에덴에가 돼요. 근데 아무리 무기를 많이 갖춰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전쟁이라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희한한 나라죠. 이게 이스라엘의 인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사를 할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식사하셨어요. 이거 우리나라 문화의 인사인데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의 인사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이름이잖아요. 이 예수님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자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인사였어요. 자, 빌립보서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 볼 골로새서를 보겠어요.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절. 골로새서 1장 2절. 그러니까 빌립보서 끝에는 마지막 인사지만 골로새서 1장 1절은 처음 인사잖아요. 오늘 이것까지 보겠어요.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근데 빌립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기를 원하는데 인사했는데 골로새서 또 시작하는 인사는 이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 그랬는데 골로새서 할 때는 하나님 누구에게로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로부터, 아버지에게로부터 뭐가 있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평강.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오네요? 예,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 마음이 똑같아요. 아버지 마음이 아들의 마음이고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은혜와 평강을 준다는 이것이 성경의 복음의 소식이에요. 그러면 성령님도 계세요. 그래서 성령도 계시는데요. 고린도후서 이런 성경 있는 친구를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에요. 네, 고린도후서 13. 목사님 다 찾아온 친구는 읽고 목사님 읽는 거 들어보세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목사님이 예배 마칠 때, 어른 예배 마칠 때 이렇게 이걸로 인사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럼 이건 또 누가 나와요? 성령님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샬롬, 에이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려면 누가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함께 일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세요. 얼마나 중요한 인사인지 몰라요. 이런 인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인사예요. 자, 이 인사하고 오늘 마칩니다. 여러분들도 목사님에게 이렇게 손을 두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축복 유대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복받으라 축복하는 거예요? 따라해요. 따라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 옆에 친구들에게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눈 뜨세요. 목사님 다 보세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인사를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멘 하면 같이 인사한 거예요. 자, 목사님 인사해요. 여러분들에게 인사할 거예요. 자, 여러분 다 저를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인사한 거예요. 이게 인사예요. 자, 여러분들도 목사님에게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손 들고 목사님이 해줘야 되는 거죠. 인사. 자, 따라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1: 주 예수의
0: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목사님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답을 하는 게 그렇게? 이게 인사였어요. 이게 축복이었어요.
1: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2: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1: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2: 네!

0: BBN에서 들려드리는 찬양은 매우 엄격한 검증을 거쳐서 방송됩니다. 왜냐하면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높여드리는 소중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BBN은 잘못된 멜로디나 리듬 혹은 가사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찬양이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아무리 현대적이고 인기 있는 찬양이라고 해도 성경적인 정확한 기준에 위배된다면 내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와 같은 원칙이 언제까지나 지켜질 수 있기를 바라며 많은 사람들이 BBN의 찬양을 통해서 정말 영혼이 순수해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언제나 올바른 찬양을 내보내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 여기 모여봐. 여기 모여보세요.
2: 헬라 사람들이 뭐예요?
1: 헬라 사람들? 우리 공평이가 노래를 불러야지. 응? 우리 자, 헬라 사람들 뭔지 친구한테 설명해줘봐요.
3: 헬라 사람들은 걱정이 많은데 전대 종사 능력 주관자.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영적인 치유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척추 손상으로 마비게 된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고 합니다. 독일의 연구진이 신경 성장을 촉진시켜서 근육과 뇌 사이의 신경들을 다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거예요. 쥐를 통한 실험에서 마비되었던 신경이 자라서 다시 걸을 수 있게 됐는데 이 치료법이 인간에게도 안전하고 효과적인지를 확인하는 실험이 계속 이어질 것이랍니다. 마비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과학 분야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하고 있는 일을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이 치유를 바라면서 머무르고 있던 베데스다 연못가로 가셨는데요. 그들 중에 38회 된 병자, 38년 된 병자 한 명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낫기를 원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확인한 다음에 바로 그에게 일어나서 걸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신다는 약속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날 그 연못에 있던 다른 환자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고침을 받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괴로움에서 은혜로, 증오에서 사랑으로, 죄에서 기꺼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의 발견도 그리고 효험이 있다고 하는 연못의 물도 우리에게 그런 치유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영적 치유를 얻고자 하는 욕을 여러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젠가 완전한 몸의 치유를 경험할 것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저희들의 가장 큰 병인 죄의 역병을 치유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JBBN 한국어 방송은 일체 광고 방송 없이 오직 말씀과 찬양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말씀으로 수고해주고 계시는 여러 목사님들의 영감 있는 말씀들이 모든 청취자분들께 풍성한 영혼의 양식이 되고 있음을 믿으며 아울러 이 좋은 방송을 소개하고 알리는 일에 함께하고 계시는 방송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방송을 소개하고 알리는 이 사역을 함께하기 원하는 분 계시면 홈페이지를 통해 ITL 카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ITL 카드는 저희 8가지 언어 방송별로 제작되어 있는데 지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명함 크기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알리는 일을 통해 방송 선교의 한 몫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면 지금 바로 ITL 카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부활의 생명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참으로 시간의 빠름을 절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간의 양이 아니라 10개월, 11개월을 보냈다고 하는 시간의 흐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무엇을 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을 보냈다 할지라도 뜻있는 일들을 이루지 못했다면 그것은 그냥 흘러간 세월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소중한 열매를 남기고 변화의 역사들을 이룩했다면 이것은 가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1년여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요? 그것을 통해 이룩한 변화의 열매가 무엇인지 이것이 분명해야지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고 우리 삶의 내용이 분명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를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시인 중에 하상욱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37살 된 젊은 분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인하고는 좀 다릅니다. 김소울이나 박목월 같은 그런 시인하고는 좀 다른 SNS상에서 유명해진 시인 요즘 젊은이들의 가슴을 대변해 준다고 해서 인기가 굉장히 높은 그런 시인입니다.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시를 쓰는 분이 아니라 좀 독특한 시를 씁니다.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운 것은 그대일까 그때일까. 예. 제 차는 국내에 한 대밖에 없습니다. 제가 차를 한 대만 샀거든요. 뭐 이런 내용들. 어찌 보게 되면 좀 말장난 같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는 와닿지 않은 것 같지만 젊은 사람들 마음에는 확 와닿는데 얼마 전에 발표한 시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날 내일 내일 하며 살았는데 지금 내 모습이 그때의 내일일까? 만약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똑같겠지. 이런 시를 썼어요. 우리는 시간만 흐르면 인생길이 열리게 되고 시간만 지나면 뭔가가 달라질 줄 알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의 현실에 대한 좌절감이 그 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것은 마냥 시간만 기다린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변화가 아니라 참된 변화를 이루려면 변화에 걸맞는 시도가 필요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이 결정적 변화의 순간을 흔히 영어로 터닝 포인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삶의 전환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혹은 이것이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정의해 주기 때문에 디파이닝 모먼트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경우는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예수를 만나는 순간 바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진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발견하고 참된 가치를 향해 달려가게 되었던 사건 이것을 사도 바울의 디파이닝 모먼트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빌 클린턴 같은 경우는 1963년도에 백악관의 초청을 받아가서 존 F. 케네디 당시 대통령과 악수를 했습니다. 그가 쓴 자서전에 보게 되면 이 존 F. 케네디와 악수하는 그 순간 대통령에 대한 필이 꽉 꽂혔대요. 나도 대통령을 해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마음에 두고 준비한 것이 결국은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세상을 떠난 조지 H.W. 부시의 경우 미국의 41대 대통령을 역임했죠. 이분의 일대기를 읽어보게 되면 이분의 삶을 변화시켰던 결정적인 사건이 이것입니다. 1941년도 성탄 계절인데 컨트리 클럽에 갔다가 댄스를 추게 됐어요. 그때 만났던 한 여자, 자기보다 한 살 어린 16세 난 소녀를 만나서 춤을 한번 춘 것이 그의 전생애를 바꾼 계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바바라라고 하는 소녀였습니다. 73년 동안 그의 동반자가 되어서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미국 정치사에 큰 획을 그었던 인물 이것이 바로 바바라 부시 여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디파이닝 모먼트가 찾아옵니다. 누구를 만남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건이나 생각지 않던 상황을 통해서 주어지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삶 가운데에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 이것을 놓치지 않고 붙들어야지 새 삶의 길이 열리게 되고 새로운 삶의 변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은 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0: 도 널 살들 방식 그대로 살고 널 있던 곳에서 널 짓던 죄 계속 지으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진실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지기를 원한다면 영적인 터닝 포인트, 영적인 디파이닝 모먼트가 반드시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 삶 속에 결정적 변화의 순간을 경험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할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이 본문에 보시면은 새 삶의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로마서를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13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주면은 이 13장에는 세 가지 책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책임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이죠. 이것이 1절에서 7절까지 소개된 택스를 내고 질서에 순복하라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 8절에서 10절까지는 이웃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웃에게 사랑의 빚을 졌다. 그러므로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아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와서 바울은 우리 자신에 대한 책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화에 대한 책임을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됐다면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최선의 나로 바뀌어져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를 흐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1절 말씀 먼저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때라는 이 표현은 개인의 인생에 관한 시점을 의미할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한 시점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하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문맥을 살펴볼 때에 이것은 구속사의 한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나오는 구원이라는 단어, 구원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일반적인 구원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종말론적 구원을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즉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인생의 종말, 우리 인류의 종말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너희들이 아직도 잠을 자고 있으면 어떡하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영적인 현상을 보아도 그러하고 세계 정세를 보아도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의 핵과학자 협회가 발표한 지구 종말의 시기에 대한 기사를 제가 읽게 됐어요. 지구 종말의 시기라고 하는 것은 Doomsday Clock이라고 해서 이 노벨상 수상자 15명과 핵과학자들이 만든 가상의 시기를 말합니다. 12시가 되면 핵전쟁이 터진다는 거예요. 핵전쟁이 터지면 인류 멸망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핵과학자 협회에서 시계를 30초를 앞당겼어요. 아시는 대로 지금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좀 불안한 관계 속에 있잖아요. 특별히 북한의 핵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핵전쟁이 터질 위험이 점점 커진다고 보고 30초를 앞당겨서 이제는 12시에서 2분밖에 안 남았다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참으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마지막 시대, 성경의 말씀을 보아도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종말론적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의 소식이 있고 재난이 일어나고 있고 알 수 없었던 이상한 질병들이 창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땅의 영적 상태를 볼 때에 정말 이 세상의 죄악의 모습이 갈 때까지 가지 않는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역사의 밤은 점점 깊어가고 있는데 주님 오실 날은 멀지 않았는데 우리 개인이든 교회이든 아직도 잠만 자고 있으면 어떡할 것이냐, 이거를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언젠가 종말이 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종말이 옵니다. 마냥 앉아서 지금만 보내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야 되고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마련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게 되고 교회도 이와 같은 변화를 경험해야지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에 우리의 어두운 현실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새로운 삶의 계기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 삶의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는 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삶의 전환을 이루려면 인생의 기회를 인식해야 됩니다. 즉 나에게 다가오는 기회를 알아야 되고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1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시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대다수의 영어 성경은 time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도 knowing the time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에는 그냥 time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헬라 말에는 시간을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양적인 시간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크로날로지라고 하는 영어가 여기서 나왔죠. 달력의 시간, 양적인 시간을 표현할 때는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질적인 시간을 뜻합니다. 의미가 있는 시간, 사건이 있고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시간, 이것을 바로 카이로스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 사용된 시기라는 이 단어는 카이로스를 쓰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날이 아무리 많고 길어도 그것은 가치가 없는데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떠지는 일을 행하고 의미 있는 사건을 만들게 되면 그것이 카이로스가 될 수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카이로스라는 이 단어는 시간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기회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세월로 번역한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사용된 똑같은 단어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은 기회를 사라 그런 뜻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두면 흘러가버리고 말지만 그 시간을 붙잡고 그 시간에 진짜 해야 될 중요한 일을 하게 되면 인생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까지의 삶 가운데도 막연하게 시간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을 붙잡게 함으로써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기회를 붙잡지 않고 그냥 놓쳐버리게 되면 결국은 낭비한 시간이 되고 우리 인생에 후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할 기회에 항상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까이 있을 때 잘해주고 사랑을 해야지 떠난 후에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그때 잘할 걸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떠나고 나면 사랑할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축복하고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섬겨야지 떠나고 나면 못 섬기는 것입니다. 소중한 사람 가까이 있을 때 사랑하고 아껴야지 떠난 후에 아쉬워하면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나태주라는 시인의 비단강이라는 시를 보게 되었어요. 참 마음에 와닿는 그런 식구가 있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비단강이 비단강임을 많은 강을 돌아보고 났어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대가 내게 소중한 사람임을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났어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저의 버전으로 바꾸면 그레이스가 제게 은혜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을 만나본 후에 알게 됐습니다. 뭐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가까이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아껴야 되고 소중히 여겨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놓치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기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기회입니다. 예수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날 기회가 왔을 때에 그분을 붙잡아야지 우리 삶의 진정한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긴 하지만 그냥 교회 생활만 하지 예수님을 만나야 할 때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근성으로 종교적인 차원의 신앙생활하다가 멈추는 케이스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께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할 때에 만나게 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토트넘이라는 지역, 우리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금방 생각날 거예요. 손흥민이가 뛰고 있는 축구팀의 도시가 토트넘입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토트넘 지역에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채 목수 일을 했어요. 더 정확하게는 캐비넷 만드는 제조공의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열등감이 있고 반항심이 있고 원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겨우 이런 공장에서 망치나 두들기며 일을 하게 되다니 왜 나의 부모는 나에게 이런 삶밖에 주지 못했을까? 이런 원망의 마음이 항상 그 심령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이 행복했을까요?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그의 인생에 희망이 있었을까요? 희망이 없습니다. 마음속에는 항상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삶이 점점 더 침체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마트가 추운 겨울날인데 런던 거리를 헤매다가 한 작은 교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교회가 터트넘이라고 하는 런던 북쪽에 있는 지역의 교회당입니다. 그때 그 교회 안에 존 하얏트라는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교의 내용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에드워드 마트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사실은 좀 충격이 왔어요.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끝인데 한번 주어진 운명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인데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다니, born again 할 수 있다니, 그 사실이 굉장히 자기 마음속에는 새롭게 들려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나 들어보았더니 예수님을 영접하면 된다. 그래서 그는 설교가 끝난 후에 강단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이 예수를 영접하는 이 순간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터닝 포인트가 생긴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 영접한 이후에도 여전히 목공 일을 했습니다만은 예전에 그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그가 쓴 일기장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 망치는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나는 이제 행복한 목공이 되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비록 망치 이제는 계속하고 있지만 정말 작은 공간에서 이게 캐비넷을 만드는 목공의 일은 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노래가 있고 춤춤이 있으니 여러분 그 일이 잘 되겠어요? 잘 안 되겠어요?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당연히 잘 됐죠. 그래서 목공소가 더 확장되게 되고 결국은 그 목공소를 자기의 소유로 삼게 되고 이것이 더 커지게 되면서 그 도시에서 가장 알려진 성공적인 사업가가 됐습니다. 근데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고 그 다음이 어쩌면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 이 에드워드 머트가 그의 사업이 피크에 도달한 55세 때에 그는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목회자가 됐어요. 그리고 자신을 거듭나게 했던 바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사역했던 그 교회 이름이 홀샴 베프티스트 철치, 영국에 있는 유명한 침례교회였습니다. 이분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그 첫날 너무나 마음에 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송시 하나가 있습니다. 그 찬송시가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게 부르는 찬송가 488장이 됐어요. 이 몸의 소망 무엔과 우리 주 예수뿐일세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닫혀 주리라. 얼마나 귀한 선포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다른 것을 다 가지고 계셔도 우리의 반석 대신 solid rock, 우리의 굳건한 반석 대신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이 종말의 때에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직도 그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이 바로 그분을 만날 기회예요. 이 말씀 듣는 이 순간이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구원자가 되게 하는 순간 여러분 삶의 터닝 포인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삶의 전환이 일어나려면 능력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사건이지만 참된 변화가 일어나려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지 참된 변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삶의 현실을 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도 그냥 밤이 아니라 깊은 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깊은 밤에 대한 내용은 시대적인 차원에서도 물론 깊은 밤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개인의 영적 상태를 묘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시면은 이 밤에 속한 자들이 가지게 될 특징들 몇 가지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낮에 속한 자들이 보여주는 삶의 특징이 있고 밤에 인생이 보여주는 삶의 특징이 있어요. 낮에 속한 자들은 단정하게 바르게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밤의 인생은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가 있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둠의 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이 어둠의 일, 밤의 일을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결코 변화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낮의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빛에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낮에 속한 자가 되었는데 실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아직도 밤의 삶이 많이 남아있다면 이건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실제 우리 삶이 한꺼번에 다 변화되었나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기만 하면 성자가 되고 천사가 되는 줄 아는데 예수만 믿고 나면 그렇게 실제로 되었나요? 아직도 우리 삶 가운데 방탕함이 있어요. 술 취함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어요. 시기하며 사는 삶이 있어요. 엄란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진짜 끊어야 될 것들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은 그 이후에도 우리 삶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심령의 변화를 때 일어나는 것이지 외모를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아직도 어둡고 세상적인 것으로 꽉 차 있는데 어떻게 변화의 열매를 말할 수가 있겠어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낮에 속한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밤의 삶이 남아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sinful nature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옛 자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flesh라고 부르기도 하고 옛 속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었지만 예수 믿은 이후에도 우리 안에 있었던 옛 속성이 사라지지 않아요. 아직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끊어버린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끊은 것처럼 보이는데 또 나오고 또 나오는 아마 여러분께서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은 내 안에 있는 아직 끊어버리지 못한 이 엄청나게 무서운 죄성을 끊어버리고 참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을 다시 주목해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굉장히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두 동사가 있어요. 이 두 동사를 잘 이해하고 실천하면은 여러분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벗는다는 단어, put off. 두 번째 단어가 입는다는 표현, put on. 그래서 put off, 벗고, put on, 입고. 이게 사실은 바울 서신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typical한 변화에 대한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을 벗어야 할까요? 우리 12절 다시 보시면은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의 내용은 13절에 기록된 여섯 가지의 방탕한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둠의 일을 벗고 무엇을 입어야 될까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기서 빛의 갑옷이라고 표현한 것의 실제적인 내용은 14절과 연결시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이 진짜 변하려면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어야지 그래야 우리 삶이 새롭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옷은 어떤 옷을 의미할까요? 한 세 가지로 요약해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옷은 의의 옷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는 세마포.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입기만 하면 우리가 칭의롭게 칭의를 받는 의롭다고 칭함받는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옷은 빛의 옷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옷.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지 밝고 빛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옷은 능력의 옷을 말합니다. 이건 존 캘빈이 설명했던 내용인데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옷은 부활의 능력을 말한다. 죽은 자도 살리는 생명의 능력. 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의 옷을 입게 되면 그 순간 죄를 이기게 되고 이 세상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고 모든 어둠과 저주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의 옷을 다른 차원에서 설명하자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은 후에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되면 그리스도의 옷으로 나의 온몸을 두르게 되면 그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명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옛날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야 새 옷을 입을 수가 있는데 옛날 옷을 벗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만일 새 옷을 입으려면 내가 옛날에 입고 있던 이 옷이 얼마나 누추한가를 인정을 해야지 그래야 그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을 수가 있는데 옛날 입고 있는 옷이 좋다고 생각하는 한 여러분 그 옷을 벗을 수가 없어요. 보편적으로 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렇게 염려하는 분이 계세요. 내가 예수 믿고 나면 주님 따라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옛날에 그 좋았던 친구들 다 떠나야 되고 술도 꺼내야 되고 담배도 꺼내야 되고 잘 가든 팔가도 못 가야 되고 이런 식의 옛 생활에 대한 걱정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생활을 벗어버리는 것에 대한 염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옛날 옷이 정말로 누추하고 더럽다는 것을 인식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벗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참 편안해요. 그게 마음속에 어떤 그 안일감을 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쾌락 누리며 부와 권력 가운데 사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옷을 벗겠어요. 벗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 그런데 정말 성령 안에서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더럽고 누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그것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의 계절이 오고 연말연시가 되면 모임들이 많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어떤 여고 동창회에 한 자매님이 갔는데 이 자매를 본 그녀의 친구가 보자마자 대뜸하는 말이 말이었어요. 얘는 하나도 안 변했구나. 너 이 옷 작년에도 입었던 거잖아. 결국 이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은 뭐가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작년에 입었던 옷을 또 입고 왔다는 사실. 사실 우리 크리스천 삶에 있어서도 작년에 입던 옷, 재작년에 입던 옷, 수년간 입었던 옷을 지금도 입고 있잖아요. 이것을 벗어야지 예수님의 옷을 입을 수가 있는데 아직도 벗지 아니하니까 새 옷을 주어도 입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된 변화가 일어나려면 내가 그동안 자랑했던 나의 과거의 모든 옷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옷을 벗어 던져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옷, 능력의 옷을 입게 되고 그때 참된 차원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만으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에게 내 삶을 섬밋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게 하는 이 결단이 있어야지 그래 여러분 삶 속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 기독교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 유명한 분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이 본문이 성 어거스틴을 변화시켰던 이 핵심 라이프 체인징 벌스라고 합니다. 그의 생애를 변화시켰던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바처럼 어거스틴은 탕자였습니다. 머리도 좋고 철학도 잘하고 수사학에도 뛰어난 인물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하게 살았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웬만한 죄는 다 지으며 살았어요. 그러나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정말 밤낮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그의 삶에 참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쓴 참회록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로 돌아온 이후에도 그가 고통스러워한 많은 그 부분들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예수님께 돌아왔는데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한 옛 생활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했어. 그래서 그의 참회록에는 How long? 언제까지 하나님? How long God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지 내가 새롭게 될까? 이런 절규가 있었어요. 그랬던 어거스틴은 어느 날 밀라노에 있는 자기 친구 집을 방문했다가 정원을 거닐고 있는데 담장 너머에서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노래의 내용이 톨레 레게라고 하는 이 라틴 말입니다. 이 톨레 레게라고 하는 이 그 가사가 반복되는 그런 노래였어요. 이 번역을 하면 take and read 그런 뜻이에요. 일어나 붙잡고 읽어라 그런 뜻입니다. 이 노래를 듣는 순간 그는 친구의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성경을 붙잡았어요. Take Bible. 그리고 그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 성경 본문이 우리가 같이 읽었던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여기에 나열된 여섯 가지의 밤의 인생의 특징이 바로 자기 삶인 것을 그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입으라는 이 말씀 앞에 그는 그의 가슴을 드리게 되고 그리스도 발 앞에 무릎 꿇고 옷입기를 간구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순간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신학자가 되고 교회사에 빛나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처음부터 깨끗하고 거룩하고 바르게 살았던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악한 본성이 있고 지금도 죄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 삶의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그때 우리의 속심령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결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take control 할 때 나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초악하고 더러웠던 옛 생활의 옷은 벗겨지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새로운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준환이 일어나려면 이와 같이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야 돼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 만나서 이 능력의 옷을 입었다면 세 번째로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될까요? 이제는 정욕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열매를 추구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가 되었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내용은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되고 우리가 그동안에 가치 있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정말 살아가야 될 바른 이유가 생기게 되고 또 하나님 목적하신 바 건강한 열매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사역했던 분 중에 리차드 헤리라고 하는 성경 번역 선교사가 계셨어요. 이분은 성경을 잘 번역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분인데 사실 사역의 열매는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누가복음을 매일 번역하면서 원주민 몇 사람을 데려다가 가르쳤는데요. 쭉 번역을 해나가다가 누가복음 6장 30절을 번역할 차례가 됐을 때 이 선교사님이 그 구절을 스킵하셨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묻습니다. 아니 왜 이 구절은 번역을 안 해주고 뛰어넘어가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선교사가 아 그건 몰라도 되는 말씀이라서 그렇다고 그냥 이건 스킵하자고 그랬더니 그 원주민들이 알고 싶대요. 무슨 말씀인지 꼭 알고 싶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럼 내일 가르쳐 주겠다 돌려보낸 후에 이제 밤을 보내면서 이분이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주저가 됐어. 이 본문을 번역을 해줘야 될지 안 해줘야 될지 그 본문의 내용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밤새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마음에 부담을 주셔서 결국은 그 다음날 원주민에게 그 본문을 번역을 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이야, 그런 좋은 말씀이 있었군요. 그럼 우리 말씀대로 합시다. 그리고 집안의 물건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졸지에이 선교사님이 빈털터리가 됐어요. 집안의 존귀한 것들은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텅 빈 방이 됐어요. 그런데 그 자기가 가졌던 모든 소유가 다 없어지고 방이 텅텅 비게 됐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된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자기 방 안에 가득 임재하신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그분이 증가하는 복음의 사역이 길이 열려지기 시작하면서 원주민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마음속에 이 복음의 열매, 선교의 열매가 맺혀졌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버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 예생활을 다 잘라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진 않지만 여러분이 만일 이것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때 진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일하시는 것을 목격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천 라이프예요. 그냥 세상 따라서 세월 따라서 아무런 목표 없이 떠내려가는 삶이 크리스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삶의 목적을 정하고 그분의 부르심 앞에 순종을 해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때문에 이 땅이 밝아지고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이 지나면 또 새해가 오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의 양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시간 흐름 속에 무엇을 할 것이냐가 중요해요. 지난 11개월을 그냥 흘려보낸 우리가 또 나머지 시간, 나머지 인생의 세월도 그렇게 보내야 할까요? 이젠 그렇게 보낼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 꼭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의 옷을 꼭 입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분부하신 참된 목적과 참된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를 회복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열매들을 남겨줄 수가 있습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미국의 시인인 에머슨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심을 가지지 않고 이룩된 큰 일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성경에도 보면 우리에게 열심히 살아갈 것을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라고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말하고 있고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열심으로 사랑하며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0: 부활과 영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김성환 강사의 수요일 오전 성경 강의 제2부를 전해드립니다.
3: 근데 좀 이러면 어떨까요? 고등학교 때 좀 뭔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정이 있어서 공부에 성과를 내지 못했으니까 전국에서 그에 제일 공부 못한 12학년 학생을 하버드에 보내면 어떨까요? 좋은 대학 가서 배움의 즐거움을 이제는 좀 느껴보라고 말이죠.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의 이름을 좀 이렇게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한 해는 좀 와이오밍에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 이름이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좀 부르고 알래스카에 있는 요리학원이 어느 해에는 MIT가 되고 그러면 재밌지 않을까요? 아유 목사님 저희 딸이요 이번에 알래스카 아니 여기 하와이 마우이에 있는 콜롬비아에 입학했어요. 아,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사는 LA 로스앤젤레스에는요 팔로스버이디스라고 하는 산동네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산동네가 이렇게 좀 더 달동네 같고 뭐 아시다시피 여기 미국은 또 높은 지역이 또 잘 사는 동네가 많잖아요. 이 팔로스버이디스는 이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도 아주 베벌리 힐스와 더불어 아주 부촌 유명한 곳입니다. 아, 그런데 그곳은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부자들이 삽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부자들이 삽니다. 그런 집을 구경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죠. 근데 저는 그런 집들을 구경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기회는 아니었지만 구경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특권을 제가 좀 있었거든요. 제가 꽃 배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꽃을 들고 그 집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꽃을 배달해야 되니까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집 구경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 보면서 야 세상엔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에? 하는 것을 그때 처음 보았습니다. 뭐 리빙룸 안에 에? 거기에 이렇게 시냇물이 흐르는 숲이 있는 집도 있고요. 그냥 리빙룸 안이 숲이에요. 그리고 나무 밑에 여기 소파가 있고요. 여기 시냇물 옆에 테레비가 있고요. 거기 이렇게 그래요. 새도 다니고요. 리빙룸 안에. 네. 그렇습니다. 집안에 플라밍고가 있는 집도 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애완동물로 뭐 침팬지를 키우고 네. 그런 곳입니다. 곳에 가면 야생 공작새들이 길거리에 이렇게 날아다닙니다. 가다 보면 이 계란 가운데 서서 이제 공작새 수컷이 날개를 활짝 폅니다. 그러면 뒤로 그냥

0: 차들이 쫙 밀리죠. 그 지나갈 때까지 다 서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제가 일하는 가나 공방 옆에는 밤마다 총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또 해가 지고 나면 위험해서 길가에 나갈 수도 없는데 그라지를 개조한 집, 거기에 어린아이들까지 6명 식구가 사는 곳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집을 한번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다 LCD TV잖아요. 브라운관 TV 아세요? 이렇게 뚱뚱한 거? 그것도 이렇게 조그만 거. 그거 가지고 여섯 식구가 텔레비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아직도 이렇게 브라운관 TV가 있구나. 그런 것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각자의 경제력에 따라서 이렇게 주거 환경도 달라지고, 또 학력에 따라서 사회적인 지위도 달라지고, 라이프 스타일도 달라집니다. 근데요, 지구별의 현실이 왜 이래야만 할까요? 중학교 1학년 때 성적순으로 줄 세워지던 그 일은 지금도 미국, 한국, 세계 곳곳에서 다른 형식으로 목격할 수 있는 일상의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LA에서 멕시코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한 4시간 정도 운전해서 가면 국경이 나오고, 이제 국경 넘으면 이제 티화나 엔세나다, 떼까떼 뭐 이런 지역들이 나오죠. 멕시코에 가면 라면 박스로 집을 지어서, 그것도 그냥 맨땅에, 근데 그 라면 박스가 한국 라면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삼양라면, 뭐 신라면이라고 써있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라면 박스로 맨땅에 지은 집에서 살면서 다섯 식구, 때로는 뭐 여덟 식구가 살기도 하고, 하루에 10시간을 농장에서 뙤약볕에서 일을 하고 10불을 법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LA에 제가 잘 아는 사람 중에는요, 건물 렌트비만 한 달에 50만 불씩 수입이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집에는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에스컬레이터도 있습니다. 뭐 그분이 열심히 일해서 자수성가한 거니까요, 뭐 그것이 좋다 나쁘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이 세상에 그 상향주의 사다리에서 한 뼘도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자본주의 세상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왜 그걸 당연히 여기는 게 당연한 건지 좀처럼 익숙해지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별의 현실은 그래야만 하는 걸까요? 모두가 다 잘 살면 안 될까요? 이런 상향주의 경쟁 구도 속에서 사람들은 어떤 기준으로 서열화되고,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로 또 경제적으로 학벌로 줄 세워진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심부에 서고 높은 곳에 올라서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은 온통 올라가는 것을 숭배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길은 철저히 반대 방향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길은 철저히 하향주의, 하향성, 낮은 곳을 향하여 가는 방향입니다. 네? 빌립보서 2장 5절 1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아니요,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이게 사고방식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을 움직인 동력이 되었던 그 마음은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신의 힘 있는 위치를 이용해서 약한 자를 밟고 올라서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성공이라고 또 능력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값 중에 값이신 당신의 신분을 당연한 것으로 He did not take the equality with God. Something to be grasped. Something to take advantage of. 입니다. 그걸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당연하게 생각해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 없는데 말이죠. 생각해보면 예수님 같은 스펙을 가진 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이라는 당신의 기득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을 비우셨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는 처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려놓는 그 마음, 그것이 그래서 사람이 되고 종이 되고 죽기까지 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는 그 내려가는 그 동선이 우리 예수님께는 어려운 마음이었을까? 그것이 예수님께는 엄청난 어떤 결단력을 요하는 그러한 결정이었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는 이러한 결정이 내가 인간들을 구원하려면 어쩔 수 없지, 낮아져야지 하면서 억지로 해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는 이처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러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러한 마음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마음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신분을 당연히 누려야 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 마음이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나그네로 오시게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러한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길은 철저히 낮은 곳을 향한 하향성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는 그저 억지로 하거나 부자연스럽거나 불편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낮은 곳을 향하여 나그네로 오신 그분은 이 땅에서 철저하게 주변인으로 또한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미혼모의 자궁을 통하여 이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태어나셔서는 누울 곳조차 없어서 짐승의 밥통에 누이셨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멀리 이집트로 피난해야 하는 난민으로 사셨고, 가난한 유대인 목수 가정에 장남으로 태어나서 가정과 동생들의 생계를 돌봐야 했습니다. 당신이 창조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지은 바 어떤 것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그를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벌거벗은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생의 마지막을 또다시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거벗기운 채 죽음을 맞이하는, 생의 입장과 퇴장 모두 소외되고 주변인이 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모금의 그 호흡이 절박해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헐떡거리는 사형수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은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는 너무나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그러셔야죠. 이것은 하나님께 전혀 부자연스럽거나 불편한 모습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모든 것이 흑암 가운데 있고 어느 날 산책을 하는 겁니다. 글쎄요, 어디를 산책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그런데 산책을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겁니다. What does it mean to be God?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으로서 뭘 해야 하나님다운 걸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린 결론은 그래,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말이야, 하나님과 동등됨 그것을 그저 움켜쥐어야 할, 집착해야 할,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특권으로, 기득권으로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인간이 되고 그것도 종의 모습으로 그것도 십자가에 지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러한 낮아짐의 모습으로 오는 것. 그럼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당신의 아이덴티티, 당신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내려놓는다는 말 하면 보통 가만히 들어보면 세상이 규정해 놓은 어떤 사회적인 지위, 어떤 그 사다리 밑자리로 가는 걸 의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또 뭐 명문대학교 졸업생인데 그 유도명, 그 미래가 창창한 그 자리를 내려놓고 뭐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다든지, 그러면 우린 내려놨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뭐 연봉이 뭐 50만 불인데 그 자리를 내려놓고 제가 신학교에 왔습니다. 그 많은 연봉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사는 집에서 이사를 해야겠죠? 그리고 지금 리스한 그 차도 반납해야 되겠죠? 새로운 직장 알아봐야 되겠죠? 아이들의 학군도 옮겨야 되겠죠? 그것은 내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거 붙들고 살아도 됩니다. 하나님께는 그것이 그렇게 내려놓는다고 표현할 만큼 대단한 것도 높은 것도 아닙니다. 붙들고 있어도 되고 또 내려놓고 놔두고 신학교에 가도 됩니다. 저는 교인이 5만 명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인데 그걸 내려놓고 볼리비아로 혹은 홈리스 사역을 해야 할까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그 하향성을 따른다고 한다면? 아니요. 그냥 계세요. 지금 그 자리가 그렇게 내려놓는다고 말할 만큼 하나님께 대단한 것 아닙니다. 그 자리가 낮은 자리로 가야 하냐고 물을 만큼 높은 자리도 아니고요. 또 볼리비아가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닙니다. 볼리비아가 해발 13,000피트거든요. 예수님의 하향성을 따른다면 내가 하버드대학교의 교수인데 그걸 내려놓고 저 인도 선교사로 가야 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냥 거기 계십시오. 예수님 보시기엔 그 자리가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또 인도의 그 선교지가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그저 수평 이동일 뿐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 것 아닙니다. 그죠? 그냥 이 자리에서 저 자리로 수평 이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규정하는 이런 사회적인 주변인이 되고자, 그죠? 세상이 규정하는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 뭐 이런 그런 사회적인 주변인이 되고자 일부러 애쓸 필요도 없고요. 또 반대로 일부러 주류 사회에서 영향력 있고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이 규정한 주류, 비주류, 또 중심, 주변 이러한 구별에 그닥 동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주류 사회 진출해서 크리스천 상원 되십시오. 또 크리스천 CEO도 되십시오. 그것도 좋은 일이고요. 좋은 크리스천 세탁소 주인 되십시오. 그리고 좋은 크리스천 가정주부 되십시오.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 어떤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른 어떤 위치보다 하나님 앞에 더 귀하고 크게 쓰임받고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인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세상의 상향주의 또 그런 성공주의에 역류하는 하향성의 삶은 우리를 불가피하게 주변으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 사회의 어떤 중심부에 있는 뭐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와스프들, 예? White Anglo-Saxon Protestant들은, 백인 남성 크리스천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마지널리티를, 주변성을 못 느낄까요? 그 사람들도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는 주류의 중심에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불이익을 그들도 감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주변성은 그저 소수민족 이민자로 살기 때문에 겪는 그런 주변성, 또 경제적인 그런 조건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언어 문제 때문에, 신분 문제 때문에 처하게 되는 그런 어떤 마지널리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말하는 이 주변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할 때 경험하게 되는 그런 마지널리티를 우리는 지금 이 코스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또 구약 성경의 요셉, 다니엘, 에스더, 에스라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때 당시 사회 중심부에 있었던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결국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 중심 사회에 살면서도 그렇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 시대 정신에 동화되거나 순응하지 않았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다른 행진곡의 리듬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세상과 발맞추어 행진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주변인이 된다는 그 자체, 예? marginalized 된다는 것 그 자체는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주변인이 돼야지. 그래서 주변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지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변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나그네로 살기로 할 때 주변인이 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나그네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겪는 그런 불이익과 삐걱거림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저는 좀 이걸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은데요. 제가 한동안 오랫동안 PC 컴퓨터를 쓰다가요. 10년 전부터 맥을 씁니다. 오케이? 여기서 제가 뭐 PC가 더 좋다, 맥이 더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운영체제가 다릅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다릅니다. PC 소프트웨어인지 맥 소프트웨어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CD가 어떤 소프트웨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넣어보면 알죠. 그죠? PC 소프트웨어를 맥에 넣으면 그 운영체제,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과 호환이 되지 않아서 incompatible disk라고 화면창에 뜨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컴패러블 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 같아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전혀 incompatible disk 메시지를 이 세상으로부터 유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린 사실 이 세상 소프트웨어인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 운영체제에서 돌아가는 디스크로 포맷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주류 비주류를 구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차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99%이건 그가 1%이건 모든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은 맞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치유해 주시고 만져주신 모든 사람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와서 힐링받았던 사람들은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이방인, 여인, 창녀, 세리, 나병 환자, 각종 병자들 모두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그 종교 시스템 바깥에 있었던 비주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차별하셔서가 아닙니다. 그들만을 더 역차별하셔서가 아니라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상향주의를 숭배하고 있었고 또 그들이 스스로 마음의 중심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역사하실 공간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나그네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속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께서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성 프란시스는 겸손에 대해서 이런 정도로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딛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길에 흙을 밟듯이 당신을 밟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겸손을 나타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서 나온 겸손의 미덕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드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몸을 짓밟고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다른 사람이 나를 짓밟고 지나갈 수 있다면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겸손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